got you where your pocket is. Maybe you don't even know what the problem is. Know your bucket list and a shopping list, but the life you miss, 기억은 없어 the wind just shots in this. 고픈 건 참아도 아픈 건 싫대. 그 배는 유행가처럼 쉽게 부르고 빨리 꺼지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안 믿을래? 너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는 말 벌써 5년째야. 그리고 너 숨쉬기 운동 좀 그만해. 아, 이제 좀 뛰어야지. 아, 뛴 다음에 또 먹지 말고. 너 왜 그러니 진짜? 응?

0: So that's the reason why I decided to use GLP-1 medication.
1: Okay. Professor Jane, that has been a deep, deep dive and spreading the message globally as well through Arirang Radio. But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n the show. It's been a pleasure. And I'm going to have to think about this as well in terms of my blood results. All right, guys, we're going to leave it there for today's edition. We'll put up this video onto YouTube so you can watch it again for anyone who missed it from the very beginning. This is Zion T featuring G-Dragon to take us out with Complex. It's been your Daily Dose of Career. Hashtag Daily K out. Bye-bye. 살이 좀 쪘으면 좋겠어 넌 내 말은 몸을 좋아하지만 안아줄 때 같이 잘 때 너 팔 베개 깔아줄 때 너의 목 건강을 위해 내 키가 좀만 컸으면 좋겠어 네가 만나던 키 큰 애들보다 그리고 손도 조금만 더 컸으면 근데 그건 더 안 커도 될 것 같아 넌 빡세 하루하루 개인정보 지금 난 가수 엄마 노래는 어떻게 해야 돼 니네 안 살아봤으면 말을 말어 왜 이리 일이 많어 전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특히 너네 양화대교 지나갈 때 그래 그래 그 노래 좋아해 근데 그 다리가 뭔 상관인데

I'm a dumb fame 여자 그래 솔직히 다 셀 수 없어 그렇다고 잴 수 없어 나처럼 살아봐 think you can walk in my shoes Look at me now 내가 네 complex diamond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English with
5: 부산 아지매.
4: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5: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4: 오이소 보이소
5: 영어 하이소.

0: 우리가 마을로 만들던 진짜 사파리네.
1: Welcome to All Star Safari World. We take our visitors into a world filled with real animals.
0: 우와, 진짜 클래스가 어마어마하네. 아, 너무 기대된다.
1: First, we'll take a safari bus around the park. Then, we'll visit all the animals one by one. Now, our first stop is the giraffe habitat. You'll be able to see countless giraffes there.
0: 우와, 우와. 버스 안에서 보니까 더 장난 아니네. 엄마야, 기린이 몇 마리고? 한 마리, 두 마리?
1: If you want to take pictures, now is the time to take as many as you like. And now, we'll head over to the wetlands. This wetland is home to a wide variety of animals. Look, you can find various animals.
2: 잠깐만, 잠깐만. 저거는 펭귄인데? 아니, 눈에 무슨 펭귄이 있지?
1: Do you have any questions? I'll be happy to answer them all.
0: Here is a safari.
1: Oh, yes.
2: But they are penguin. Penguin is cold. 그러니까 ice house, you know? 펭귄은 남극에 사는데 왜 여기 있는 why living?
1: I'm sorry. You lost me.
2: 잠깐만, 잠깐만. Lost? 길을 잃었어요? You lost?
1: Sorry, your question is too long, so you lost me.
2: 어쩌노, 어쩌노. 우리 그러면 길을 잃은 거예요? 이 늪지대에서. 어쩌노, 어쩌노.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집에 가야 되는데. 어쩌노, 어쩌노.
1: You lost me.
3: You lost me.
4: 보통 상대방의 설명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해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놓쳤어. 이해가 안 가. 라는 의미인데요. 복잡한 설명을 듣다가 내용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또는 상대방의 논리가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워졌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도 함께 알아볼까요? I don't get it. 이해가 안 돼. I'm confused. 헷갈려. I'm lost. 하나도 모르겠어.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You lost me.
1: You lost me.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Recently, in the Busan art scene, an artist who has cultivated his distinctive creative world over decades was honored with the 22nd Songhye-su Art Award. Upon receiving the award, he remarked that even if he walks slowly, he will never give up and will continue down the path of art. So today, we sit down with the artist, Lee Sung-jae, here in the studio. We will explore how he first began painting, the works he has created, and the meaning behind this award, while discussing the driving force that has kept him painting for so long and his plans for the future.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성재 화백과 함께합니다. 처음 그림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작품 세계, 그리고 오랫동안 붓을 놓지 않게 한 힘과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시절부터 서양화를 전공하고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제 삶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여기면서 살아온 이성재라는 작가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So he introduces himself as an artist who majored in Western painting and has steadily continued his creative work from his college years to the present day. He shares that he has lived regarding painting as a central, vital part of his life, and it's a pleasure to have him in the studio. Well,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22nd Songhye-su Art Award. Could you share your thoughts on the award and what this recognition means to you?
2: 네, 먼저 제22회 송혜수 미술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수상 소감과 이번 수상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처음 수상 소식을 접했을 때는 덤덤했습니다. 예전에 이 상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었고
2: 네.
1: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 되면 좋고 안 되면 후배 작가님들이 받겠지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했는데 선정되어서 기뻤습니다.
2: 네.
1: 네, 송혜수 미술상은 부산 미술계 1세대 작가인 송혜수 선생님의 이름을 기리는 상입니다. 송혜수 선생님은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온 이후 다른 작가분들은 다 서울로 돌아가셨을 때 부산에 남아서 전업 작가 생활을 하셨고요. 화실을 열어서 화학을 길러내었습니다. 또 부산 미술의 토대를 다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상을 받게 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부산에서 그림을 그려온 60여 년의 시간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네.
0: So he says he remained calm when he first heard the news. Having previously served as a judge and applied once without being selected, he approached the Sears application with ease, happy to receive the award, but equally content if it went to a younger artist. And the award honors Songhye-su, a pioneer figure in Busan's art scene. After arriving in Busan during the Korean War, Songhye-su actually remained in the city as a full-time artist while many others returned to Seoul and later opened a studio to mentor younger artists. And because he helped lay the foundation of Busan

0: on art. Receiving an award in his name holds a really special meaning and has led him to reflect on his own decades of painting in the city. Well, looking back across your journey, what activities and dedicated efforts do you feel led to this meaningful recognition? 지금까지 이어온 어떤 활동과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을까요?
1: 네, 제가 대학 시절부터 작업을 이어왔지만은 작품 활동과 생계를 꾸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미술단체를 만들고 국내외 전시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 작업 세계를 지켜왔습니다. 19개의 개인전을 하였고 300여의 그룹전 등 오랜 시간 쌓아온 활동이 이번 수상에 닿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작가들과 미술 그룹을 만들기도 했고 젊은 작가들이 단체와 판화 관련 모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사진, 건축, 회화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판화를 함께 연구하고 작업하는 시도도 있었죠.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비롯해서 부산미술대전 그리고 5개 지역의 전국 주요 미술대전의 심사를 맡았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수상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네, 오랜 기간 또 쌓아온 관계와 경험이 작가님의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So he shared that he says balancing art with earning a living was never easy, I'm sure, but he continued painting by forming collectives with fellow artists and participating in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And over the years, he had 19 solo exhibitions and joined around 300 group shows. He also participated in young artist organizations, printmaking groups, and multidisciplinary projects involving photography, architecture, and painting. In addition, he served as a judge for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and other regional competitions. He believes this sustained creative and community involvement contributed to his receiving the award. Well, you also held a commemorative exhibition in honor of this award. So how was the atmosphere at the venue? And are there any memorable moments that stand out? 이번 수상을 기념한 전시회도 열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시죠.
1: 네, 예상하지 못했던 수상이라 기념전에서 동료 작가와 대학 동문 후배들이 많이 찾아와서 축하해 준 일이 특히 기억에 남고요.
0: 네.
1: 처음에는 가족들에게도 조용히 전시만 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0: 네.
1: 많은 분들이 축하를 받으면서 수상의 무게와 앞으로 더 열심히 작업해야 한다는 마음을 함께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약 100명 정도의 화우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 200여 명이 자리를 찾아와 주셨고요. 미술계 원로 선생님들도 많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후배들에겐 지금도 현대적인 작업을 이어가며 큰 작품을 선보인다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0: 그럼요. 관객의 발걸음만큼 솔직하고 또 따뜻한 축하는 없을 것 같습니다. And he's actually showing some of the paintings and you can see it here in the background in the studio, but as well you can see it on our YouTube channel of his exhibition and his paintings that he has prepared and that's why he got the award. He mentioned that because the award was unexpected, he especially remembers fellow artists, university alumni and also younger colleagues visiting the commemorative exhibition to congratulate him. He had planned to hold the exhibition quietly without even making a fuss with his family, but the warm response made him appreciate the honor more deeply. He expected about 100 visitors, but nearly 200 attended, including many senior figures in the art community. He was particularly proud that younger artists valued his continued commitment to contemporary and large-scale work.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artist Lee Sung-jae here in the studio. Now, I do want to hear about your journey with art. When and how did you first begin drawing and painting? 이 성재 화백의 그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나요?
1: 네, 제가 국민학교 시절, 지금은 초등학교죠. 그때 저희는 시험을 쳐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 시험 준비를 하던 중에

0: 선생님께서 색을 섞어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1: 네.
0: 그 경험이 오래 남았고 이후에 친구를 만나서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배우고 하던 중에 고등학교 때 이제 미술대학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뒤 여러 공모전에 입상을 하면서 경험을 계속 쌓았고 그림을 계속해 나갈 길 선택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한 아이의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또 어른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So he shared that during his elementary school years, back when it was called 국민학교, right? A teacher noticed him drawing and taught him how to mix colors, and that experience really left a lasting impression on him. And later, through a friend, he began studying painting in earnest and decided in high school to enter an art college. And after entering university, experiencing open art competitions and winning awards really solidified his decision to pursue painting as his lifelong path. And you have dedicated yourself to Western painting for so long. So what is the unique charm of Western painting that you have discovered along the way? 네, 오랫동안 서양화를 그려오셨는데요. 이성재 화백이 발견한 서양화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0: 네, 서양화는 표현 방식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이 매력으로 있습니다.
1: 네.
0: 대학 시절 수채화와 소묘를 배우고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그림을 보는 눈도 열리고 특히 강렬한 색채로 대상을 똑같이 재현하기보다 자신이 느낀 것을 표현하는 야수파의 세계에 끌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말리고 다시 그리며 쌓아가는 과정도 서양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일종의 구축식 방법이 제게는 체질화 되고 맞았던 것 같습니다.
1: 오, 그렇군요. So he says the appeal of Western painting lies in its limitless possibilities. Studying watercolor, drawing, and art history in college brought in the way he viewed art. And he was especially drawn to using bold colors to express personal impressions rather than reduce subjects exactly, reproduce subjects exactly. And he also values the layer process of painting, drawing, and then painting again. Then could you recommend some works where our listeners can experience the charm of Western painting? 그럼 서양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0: 네, 제가 대학 시절 그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보았어요. 보았는데 이건 꽃이라기보다 아예 화면 자체가 불타는 듯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강렬한 색으로 자신만의 감각을 보여주는 야수파의 작품들을 함께 보면서 서양화가 색으로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느껴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대미술에 와서는 모노크롬과 미니멀 아트 등에 대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골고루 보면서 느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I love that. So he shares that seeing Van Gogh's sunflowers in person left a deep impression on him due to the raw power radiating from the canvas. He shared that views and just expressing the artist's the personal sensibilities through the intense coloration along it really he mentioned allows viewers to really feel what Western painting can actually express through color alone. And in your award acceptance remarks, you mentioned that even if you take slow breaths and also rest along the way, you will never give up and will continue down the path of art. So what has been the driving force that allowed you to keep painting for so long?
2: 수상소감에서 천천히 쉬어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술의 길을 걷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랫동안 그림을 계속해서 그릴 수 있게 해준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0: 네, 제가 1세대 선배 선생님들이 경제적으로 엄청 고생하시면서 작업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대학에서 교직을 선택하거나 해서 작업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교직을 선택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고정적인 급여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고요. 전업 작가도 많은 전업 작가들이 지금도 작품 판매나 후학 지도만으로

0: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게 어려웠던 것은 생활보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작가에게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1: 그럼요.
0: 대학을 졸업했다고 저절로 다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작업하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넓히고 남의 그림을 따라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에 품은 것을 그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길을 찾는 데는 오랜 습작과 노력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1: 그럼요. 오래 걸어간다는 건 빠르게 나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So he shared, after seeing earlier generations of painters struggle financially, he became a teacher and gaining the stability to continue his art. And he notes that many full-time artists still find it difficult to survive through sales and private teaching alone. His greatest challenge, however, was not making a living, but really developing his own artistic direction. He believes graduating from art school does not automatically make someone an artist. Artists must work consistently, study the work of others, and broaden their perspective. Rather than copying another painter's style, they must learn to express what is within them, a process requiring years of practice and dedication. And you also expressed a wish to grow alongside junior artists by inspiring and challenging one another. So, what advice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younger creators walking this path? 후배 작가들과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0: 네, 저희들이 그림을 시작했던 60년대와 지금은 엄청 시절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의 그 도구를 익히는 일과 함께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깊이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후배들이 새로운 작품들을 보면서 저도 자극받습니다. 서로 받으면서 서로 작용하고 다만 한 번의 결과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작업하면서 자기 세계를 발전시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그렇죠. 또 도구가 비슷해질수록 창작자의 또 취향과 질문은 더 중요한 차이가 될것 같습니다. So he shares that he wants to advise younger artists that alongside mastering the tools of this AI era, they need time to deeply cultivate their own distinct artistic world. While he draws fresh inspiration from seeing the new work created by junior peers, he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nduring commitment to creating steadily and also involving evolving their creative identity rather than settling for a one-off result.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Sung-jae, artist here in the studio. Lots of messages coming in. We have Gibbon-nim saying, "Oh, Van Gogh's Sunflowers, such an iconic masterpiece." Absolutely. Well, now for artists based in Busan to pursue more active creative work, what kind of institutional support do you feel is most needed? 그렇다면 부산에서 활동하는 미술 인들의 더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까요?
0: 네, 지금 자금의 그 우리 부산 하단을 보면은 대형 전시 공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전시 공간의 확충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등이 우리 부산의 작가들에게 좀 신경 써 주시고 전시 공간을 할애해 주시는 그런 시간도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100호를 한 100점 정도 그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작업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한번 선보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지금 제작 중인 높이 2.2m에 길 13m짜리 이 대작을 한 5년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지역의 미술 교육과 국가 문화 정책도 작가들이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작가 스스로도 자신의 작품에 충실하면서 꾸준히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좋은 작품이 세상과 만나려면 창작을 뒷받침할 공간과 또 기회도 반드시

0: 뜻이 필요하겠습니다. So he shared that he hopes Busan will provide more exhibition spaces and opportunities for local artists, especially a venue large enough for major works. He also wants public museums here in Busan to feature more Busan-based artists. And having created around 100 paintings large size, he hopes to exhibit them together along with a new work measuring about 2.2 meters high and 13 meters long. And he adds that art education and cultural policies should help artists sustain their careers, while artists must remain committed to developing their craft. And in an early, this age, right, of overflowing with photographs and videos and endless digital content, why is it so meaningful and important for us to stay close to painting?
1: 사진과 영상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림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네, 이 사진이 처음 등장했을 때 해화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진과는 또 다른 해화만의 표현을 찾아서 그림은 발전해 왔습니다. 사람의 손과 생각이 담긴 그림은 사진과 다른 감흥을 줄 수도 있고 그림을 보면서 위안과 휴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불편하거나 추한 것을 다룬 작품을 통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술은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고 그 작품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예술은 마음을 쉬게 하는 동시에 외면했던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힘도 있죠.
0: So he explains that when photography emerged, painting had to find a new direction and developed forms of expression beyond realism. Art created by human hands and thought can evoke emotions that differ from photographs. And art is not limited to beauty. It carries the artist's story and can influence society as well. And I do want to ask, can people who don't know much about art still discover their own meaning and comfort in a painting? And how would you recommend they approach and appreciate art?
1: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작품을 보면서 자기만의 의미와 위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2: 네, 그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은 감상자의 몫입니다.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40을 넘어가면은 심미안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죠.
1: 네.
2: 그림을 잘 알아야만이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작품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 또 내게 주는 첫 감동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세히 보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1: 네.
2: 예, 사람마다 그 움직이는 대상은 다 달라서 누군가에게는 그림에 대한 또 누군가에게는 음악이나 스포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자기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림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 예술이기 때문에 퍼스트 임프레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감동
0: 네. 그런 것이. I love that. So he explains that as one gets older, a mind's eye can develop, allowing one to observe things with greater depth. And he mentioned that one does not need specialized artistic knowledge to appreciate a painting. He suggests looking slowly at a piece and pondering with what mindset did the artist paint this. And he adds that what moves each person varies. And while painting offers that experience for some, music or sports might provide it for others.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future goal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그럼 앞으로 어떤 작품과 새로운 계획을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2: 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그 삶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에 계속 집중하고 또 다른 방향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술가의 길은 한 번의 성취로 끝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것을 작품으로 이어가는 일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So drawing on his life and experience, he plans to continue creating while exploring new directions in his art. And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if you can just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방송을 준비

하면서 제 작품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제 작업과 미술에 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다는 점도 뜻깊었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방송국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0: easy, but you can do it. We also have Anderson님 and 담요네 지구님 messaging in. Eliana saying hello, hello. And 사랑대요님 saying, I would like to keep learning Korean even though progress is too slow. I honestly think learning a language, especially Korean, is not easy. I think learning Korean language is easy, but mastering it and making it perfect is really hard. But I hope you continue and never give up.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journey with us.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segment of the day.
1: BEFM's The Interview is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0: And now it's time for statistics from the Dongnam Regional Office of Statistics, a very special segment we have here once in a while. So I do want to ask listeners, where did your commute begin this morning and where were you headed? As you watch the traffic and crowds move, right, you may have wondered, where is everyone going, right? And some people were close to home while others cross regional boundaries between Busan, Ulsan, and Gyeongnam. So today we're going to examine how these commuting routes connect the Southeast region based on the report released in May by the Southeast Regional Office of Data and Statistics. Joining us is Ms. Go Tae-eun here in the studio from the Regional Statistics Division. 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출근하셨나요?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서 부산, 울산, 경남의 출근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 채은 동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동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 고채은 주무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Well, your office recently analyzed commuting patterns across Busan, Ulsan, and Gyeongnam. So what prompted this study? 네, 지난 5월 동남지방데이터청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의 통근 이동을 분석해서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최근에는 거주지와 근무지가 달라지면서 행정구역만으로는 지역민의 실제 생활권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근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어느 지역을 오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이에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 동남권 지역민의 실제 통근 모습과 지역 간 연결 관계를 살펴보고 광역교통 및 연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번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as more people live and work in different areas, administrative boundaries alone no longer reflect how residents actually move through their daily lives. Commuting is a useful measure of those real-life connections, and they analyze regional community survey data to understand commuting patterns across the Southeast and provide a, you know, foundation for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nd coordinated regional policies. So let's first look at the overall scale. How many people commute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And what has changed compared to 2 years ago? 그럼 먼저 전체 규모부터 살펴보죠. 부산, 울산, 경남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고 2년 전과 비교하면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2: 2025년 기준 동남권의 15세 이상 인구 678만 명 중 통근 인구는 378만 명이고 통근율은 55.8%로 지난 2023년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통근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0: 그렇군요. So in 2025, 3.78 million of the Southeast region's 6.78 million residents age 15 and older were commuters, and that represents 55.8% of the population, up 0.2 percentage points from 2023. The commuting rate was higher among men than women and highest among the people in their 40s. And how many people work within the area where they live and how many commute to another city or province? 그럼 자신이 사는 이 지역 안에서 출근하는 사람들과 다른 시도로 또 이동하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요?
2: 통근 인구 중 같은 시도 내에서 통근하는 인구의 비율은 부산, 울산, 경남 모두 90% 이상이었습니다.

0: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시군구 내에서 통근하는 비율은 61.5%였으며 다른 시도로 통근하는 비율은 8.7%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남권 지역민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으로 통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그렇군요. 일터와 또 집의 거리는 교통뿐 아니라 삶의 여유까지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겠죠. So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more than 90% of commuters worked within the same city or province where they lived. And across the region, 61.5% worked within their own city, district, or county, while 8.7% crossed into another city or province. And overall, most residents work relatively close to home. Then how long is the average commute in Busan, and which forms of transportation are used most often? 부산의 평균 통근 시간은 얼마나 되고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나요?
0: 부산 통근자의 평균 통근 시간은 31분으로 울산, 경남에 비해 가장 길었고 시내버스나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중도 타 시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부산의 16개 구군 중 현재 살고 있는 구군에서 통근하는 비율은 강서구가 70.0%로 가장 높았습니다.
1: 그렇군요. So the average commute time for Busan commuters was 31 minutes, the longest compared to Ulsan and Gyeongsangnam-do, and the proportion of the peopl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such as city buses or urban railway was also higher than in other regions. Looking at the city, district, and county level, among Busan's 16 districts and county, Gangseo district had the highest proportion of commuting within one's current district or county at 70.0%. Then which part of Busan has the highest proportion of residents working within the district where they live? And what explains that figure? 그럼 부산에서 자신이 사는 구군 안으로 출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0: 강서구는 명진 옥상 국가산단을 비롯해 미음, 화전 등 산업단지와 일자리가 집중된 지역으로 에코델타시티 등 주거와 산업기능을 함께 갖춘 개발이 이어지면서 거주지와 일자리가 같은 지역 안에서 연결되는 직주근접 여건이 높은 관내 통근 비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주거와 또 일자리를 함께 설계하는 이 도시계획이 출근길의 모습까지 바꿀 수 있겠군요. So Gangseo District is an area where jobs and industrial complexes, including the Myeongjin Oksa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nd Miyum and Hwajeon are concentrated. And as developments possessing both residential and industrial functions such as Eco Delta City continue, work residents proximity conditions connecting residents and jobs within the same area seem to have influenced a high internal commuting rate. Well, looking beyond the city, where do people commuting or into Busan mainly come from, and where do people from Busan travel for work? 그럼 부산과 이웃 도시를 오가는 출근길도 궁금한데요.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오고 부산 시민들은 어떤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나요?
0: 부산으로 통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순이며 부산에서 통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순입니다. 부산의 시도 간 통근은 김해, 양산, 창원 등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1: I see. So the largest numbers of commuters entering Busan came from Gimhae, Yangsan, and Changwon in that order. And for Busan residents commuting elsewhere, the leading destinations were Yangsan, Gimhae, and Changwon. And this shows that Busan's strongest inter-regional commuting links are within nearby cities. Then what does the data show about commuting patterns in Ulsan? 그렇다면 울산은 어떤가요?
0: 울산 내에서 통근하는 비율은 95.2%로 부산, 경남에 비해 동일 시도 내에서 통근하는 인구 비율이 높고 다른 시도로의 통근은 4.8%로 가장 낮습니다. 울산 통근자의 주된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66.1%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평균 통근 시간은 25분으로 나타났습니다.
1: Interesting. So in Ulsan, 95.2% of commuters worked within the city, the highest proportion among the three regions, and only 4.8% commuted to another city or province, the lowest figure in the southeast. Cars were the main forms of transportation used by 66.1% of commuters, while the average journey took 25 minutes. And which areas have the strongest community connection with Ulsan? 울산과 다

0: 다른 지역을 오가는 주요 출근길은 어떻게 연결돼 있습니까?
1: 울산으로 통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양산시, 기장군, 해운대구 순이며, 울산에서 통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주시, 양산시, 기장군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울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인구 10명 중 7명 정도가 경주로 출근해 두 지역 간 연계가 두드러졌는데요. 실제로 2025년 울산, 포항, 경주는 해오름 동맹을 통해 산업, 경제, 교통 등 43개의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Interesting. So most commuters entering Ulsan came from Yangsan, Gijang County, and Haeundae District. The main destinations for people leaving Ulsan were Gyeongju, Yangsan, and also Gijang. And before we wrap up, based on these findings, what changes are needed to improve commuting across the region? 마지막으로 더 편리한 출근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 간 통근이 활발해지면서 실제 생활권은 행정구역보다 훨씬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부산, 울산, 경남을 보다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광역철도와 대중교통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 간 환승체계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 통근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 교통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출근길을 또 이제 줄이고 편리하게 만드는 일은 결국 시민들에게 더 나은 하루를 돌려주는 일이겠습니다. So as daily travel extends across administrative boundaries, transportation policy must respond on a regional scale. And she shared that Busan, Ulsan, and Gyeongnam need a stronger metropolitan rail and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 along with easier transfers between different system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insights. 네, 주무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all the statistics that we look over every quarter. And before we wrap up, we have about a minute. What is something you would like to keep doing even if progress is slow? We have Lee Jason님 saying, I'm going to keep three things away from my life: TV, drinking, and golf. That's a great idea. We also have Kevin님 saying, I want to keep writing even though my skills aren't great yet, and I want to just stay consistent. I love that. I would love to read and hear your stories one day. And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Our final song is by ABBA with I Still Have Faith in You.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0: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1:00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Do you hear me? Do you hear me? Oh, 짜증 기억밖에 넘게 끝내 품에 서축해 바대 잔인 맘이 흘린 눈물 삼키리고 나지막이 들린 너라도 갑주를 내 넘친다 생각해 너 나에게 늘 그래도 사정하는 순으로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2: English with
3: Busan Ajime.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우와, 여기가 말로만 듣던 진짜 사파리네.
4: Welcome to All-Star Safari World. We take our visitors into a world filled with real animals.
3: Wow, 진짜 클래스가 어마어마하네. 아, 너무 기대된다.
4: First, we'll take a safari bus around the park. Then, we'll visit all the animals one by one. Now, our first stop is the giraffe habitat. You'll be able to see countless giraffes there.
3: 우와, 버스 안에서 보니까 더 장난 아니네. 엄마야, 기린이 몇 마리고? 한 마리, 두 마리?
4: If you want to take pictures, now is the time to take as many as you like. And now, we'll head over to the wetlands. This wetland is home to a wide variety of animals. Look, you can find various animals.
3: 잠깐만. 저거는 펭귄인데? 아니, 눈에 무슨 펭귄이 있지?
4: Do you have any questions? I'll be happy to answer them all.
3: Here is a safari.
4: Oh, yes.
3: But they are penguin. Penguin is cold. 그러니까 ice house, you know? 펭귄은 남극에 사는데 왜 여기 있는? Why living?
4: I'm sorry. You lost me.
3: 잠깐만. Lost? 길을 잃었어요? You lost?
4: Sorry, your question is too long, so you lost me.
3: 어쩌노. 우리 그러면 길을 잃은 거예요? 이 늪지대에서. 어쩌노. 큰일 났어. 집에 가야 되는데. 어쩌노.
5: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영어로 뭐랄 거야?
4: You lost me.
5: You lost me.
4: 보통 상대방의 설명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해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놓쳤어. 이해가 안 가. 라는 의미인데요. 복잡한 설명을 듣다가 내용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또는 상대방의 논리가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워졌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도 함께 알아볼까요? I don't get it. 이해가 안 돼. I'm confused. 헷갈려. I'm lost. 하나도 모르겠어.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You lost me.
4: You lost me.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0: BEFM, Busan Yongho Bangsong.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Mama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2: 부산이 좋아요.
3: 부산이 좋아요.
2: 뽀 마이 부산.
3: 뽀 마이 부산.
4: 부산으로 오세요.

0: for my Busan.
1: Busan?
2: For my Busan.
3: Busan 하면 for my Busan.
4: For my Busan.
5: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6: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The time is now 5 o'clock, already halfway through our show. We'll be with you until 6 p.m. I'm Laura McCluckie, and you are tuned in to 90.5 and 103.3 FM. Welcome to BEFM. 여러분, 부산의 고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t's Monday, the 28th of September, 2026. Can you believe we are almost already in October? What? Well, there we go. Yes, it's true. So, shall we get on with it? Shall we dive right in? Today, we are talking about, well, we're talking about a little bit about Chuseok. I asked you, how was your holiday? How was your Chuseok? Chuseok 때 뭐 하셨는지, 그리고 누구랑 같이 계셨는지, 뭐 등등 어떤 음식에 뭘 먹었는지, 드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eating habits, 식사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So on average,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네,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몇 끼를 드시나요?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짜 제일 땡기는 음식은 뭐지? 저는 되게 먹고 싶어요. 되게 되게 맛있지. 아직 개그? 아니, 내가... 이번 추석에 진짜 되게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게으르게 집에서만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진짜 땡긴다 이제 땡긴다. So,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What do you really want to eat? And how was your 추석? Three options for you. I will choose all of them. I'll read them all. Whatever. It doesn't matter. Don't forget to send us your song requests as well. 여러분,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부에 플레이리스트 세그먼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신청곡을 다 모아서 최대한 많이 플레이 해드리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샵 9050, 89050, 카카오톡, or YouTube live text messages 101. Everything else is free. And now it's time for us to have a little song and then have a little Monday groove. Are you excited? Yes, indeed. This is 이한철 with Superstar, and I'll be back in just a sec.

0: 1, 2, 3, 4, 5, 6, 7, 8, 9, 10. 부산 그루브.
1: 부산 그루브.
0: 먼데이
1: 그루브.
0: 먼데이 그루브.
1: 그루브. 예. 조태준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How are you?
2: Yes, I'm so good.
1: Good. Yeah. Good, good, good. Yeah. This is Monday Groove, just like you sang. Okay. 네, 여러분, 이거는 Monday Groove거든요. Yeah. 이 세그먼트는 한국어, 영어 둘 다 하는 세그먼트거든요. 그래서 this is a project segment to turn our Busan-based artist, 조태준, or TJ, into a global star. So together with me, let's enjoy some English expressions, essential English expressions for artists and of course some live performances. 네, 우리는 라이브 공연 기대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영어 배우기보다 네, 네. 공연을 기대한다.
2: 아,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1: 근데
2: 네.
1: 우리 들어가기 전에 예. 추석은요? 해피 추석.
2: 아, 추석. 예, 메리 추석.
1: 메리 네. 추석. 맞아. 아, 메리 추석.
2: 추석. 네, 추석 네. 너무 잘 좋은 시간이었어요. 또 네. 연휴고 또 식구들이랑 모여서 네네. 음식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1: 네. 근데 그거는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그 당황스럽네.
2: Long time. Uh-huh. Long time. No good. See friends.
1: Oh, good. Yeah. Perfect. Long time no see friends.
2: Long time no see friends. Yeah.
1: Yeah, I love
2: it. A lot of drink.
1: No.
2: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1: Family show잖아요. 친구, 우리 가족 그래, 프로잖아요.
2: 친구들.
1: 시지씨,
2: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네. 뭐 되게 기분 좋게 그렇게 막 그냥 좋다. 가볍게 막 그렇게 많이 막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이야기 많이 하고 정말
1: 백패들링 잘하네요. 백패들링. 네. 아 근데 네. 그 혹시 그 추석 때 공연 많이 했어요? 아니면 쉬었어요?
2: 공연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공연은 없었고 그냥 그 여유롭게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보냈었습니다.
1: 좋다 좋다 네네. 좋다. 근데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처음 만나는 그 정치자 여러분들한테 네. TJ 씨 누구신지 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부산을 노래하고 있는 부산 그룹 로컬 가수 조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So Busan Groove is like, tell us what Busan Groove is. 부산 그룹은 뭐지?
2: 제가 만드는 그 단어인데요. LA에는 LA 메탈이 있고 시카고 브루스가 있듯이 부산에도 많은 뮤지션들이 있고 좀 색깔이 있는 그런 장르들이 있어서 부산 그루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봤던 단어입니다.
1: 네. So Busan Groove is actually a music collective with lots of musicians who come together and they create music here in Busan. So to give Busan signature style. So you've got LA metal, Chicago blues, and you've got Busan Groove, which means we've got Monday Groove. Every Monday. All right. 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 공연 필요합니다.
2: 예.
1: 부탁드립니다.
2: 오늘은 Till There Was You라는 비틀즈의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0: 와 진짜 장난 아니네.
1: 아 감사합니다.
0: 너 목소리가 진짜.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근데 우리 역시 그 노래 들을 때 라디오로 듣는 사람들 아니면 뭐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이 네네. 에코하고 뭐 모든 우리 뭐 이펙트는 없는데 에코 뭐 리버브 있잖아요.
1: 리버브 있죠. 네.
0: 근데 내가 바로 앞에서 옆에서 노래 들으는 게 네네. 진짜 so pure, so perfect.
1: 아 리버브 없이.
0: 리버브 없이. 예. 리버브 필요 없어요.
1: 아 그 마음이 착하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0: 착하지는 않아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바로 얘기할 거예요. 나쁘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너무 네네. 좋았었어요.
1: 아,
0: That 감사합니다. was beautiful, TJC. Thank you so much. A great, great performance. So let's talk about 네. the song first. 먼저 우리 노래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요?
1: 아 네.
0: Lots
1: 좋습니다.
0: of people think this song was written by the Beatles, but it wasn't written by the Beatles, right? 이 노래는 비틀즈 작곡은 아니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 비틀즈가 앨범을 냈던 당시에는 보통 자작곡을 많이 만들어서 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틀즈가 거의 최초로 거의 최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주 특이하게 본인들 노래를 많이 만들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래도 그 앨범 중에 본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씩 두 곡씩 이렇게 넣어서 보완해서 스타일로 했는데 Till There Was You가 바로 그런 곡이었죠. 그래서
0: 그러면은 작곡자 그 작곡은 작곡가 네네. 작곡자 어떻게 말하면 되지?
1: 작곡가.
0: 가.
1: 작곡가.
0: Okay, so 작곡가 is like composer, by the way, yeah, for anyone composer. who doesn't speak. Okay, so like the Beatles used to write most of the music, but they didn't write this one, which was quite unusual for the Beatles. Yeah. 근데 이 노래는 누가
1: 이 노래는 뮤지컬 더 뮤직맨이라는 그 노래 그 뮤지컬 위해서 미국 작곡가 메러디스 윌슨이 1957년도에 작곡한 노래라고 합니다. 네.
0: 아 진짜 그 이 노 근데 this song was made famous by the Beatles, right? 네네. 근데 이 노래가 비틀즈가 유명해지기 전에
1: 네네.
0: 탄력한 오디션에서도 불렸다고 알고 있다.
1: 네.
0: 맞아요?
1: 맞아요. 비틀즈가 그 이 오디션에 탈락해서 그 회사가 이제 데카 레코드, 데카 레코드라는 레코드 회사인데 정말 이 비틀즈를 놓친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요.
0: Whoops입니다. 네. Beatles. Can you imagine someone saying no to the Beatles at that 네. time? 네,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1: 네, 그래서 오디션에서 이제 탈락을 해가지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비틀즈 를 뭔가 그 당시에 이제 전설적인 프로듀서 조지 마틴, 조지 마틴과 이제 레코드 계약을 하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됐죠. 비틀즈가. 네.
0: Yeah, so they were rejected originally by Decca Records, but months later, after you know they made their debut by signing with a record label led by producer the George Martin. So yeah, probably one of the most agonizing mistakes in music history, right? 네. 진짜 음악 역사상 가장 뼈 아픈 실수 중
1: 진짜.
0: 하나이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지금 지나고 나서 또 생각해보면 나중에 조지 마틴을 만났기 때문에 또 비틀즈가 또 탄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조지 마틴이 정말 전설적인 프로듀서라서 그 뒤에 뭔가 현악이나 오케스트라랑 같이 비틀즈랑 막 그렇게 편곡들이 너무 아름답게 돼서 또 비틀즈가 또 이렇게 우리들의 비틀즈가 되지 않았나.
0: 잘 됐다.
1: 맞습니다.
0: 잘 됐네.
1: 그렇게 될 일은 그렇게 되는 거죠.
0: 네. 맞아요. 네. 뭐 you just say what will be, right? 네. 게사라세라. Whatever will
1: 게사라세라.
0: be, will be.
1: 어허허.
0: 그러면 혹시 네. 그 you are the kind of main lead of Busan Groove. So have you guys ever had the experience of going to an audition together? 혹시 그 부산 그룹도
1: 네.
0: 뭐 오디션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1: 사실 아직 저희도 오디션을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0: 없어요?
1: 네. 그냥 저희끼리 해서 앨범을 내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디 뮤직이죠.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회사처럼 운영하면서
0: 네.
1: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인디 뮤직인데 아직 오디션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0: 네. 좋다. So like because you're an indie band, you the Busan Groove have never had to go and do an audition. 근데 웃긴 게 오디션 없이 항상 부킹을 많이 들어오고
1: 예, 있죠. 그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네. 있어요. 네. 어딜 가나 최선을 다해서
0: 이제 너무 프로니까
1: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0: 오디션 필요 없어요. 역시. 네. So when you are participating in an audition or maybe a competition or even the like even a an interview, a job interview as an artist for you, like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do you think to keep in mind? 그래서 yeah. 그 아티스트로서 아니면 그냥 명접이나 뭐 어떤 대회나 네. 오디션 나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뭘까요?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오디션은 그 어떻게 보면 뭐 1등, 2등 순위도 중요하지만 워낙 많아서 좀 축제 같은 느낌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오디션에서 잘하려고 긴장해서 막 힘을 주는 것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냥 퍼포먼스, 그냥 즐기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모두에게 다 좋지 않나. 뭔가 사람들이 오디션을 보면서 순위도 잘한다 못한다도 분명히 표현을 하지만 그중에 즐기는 사람들이 항상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 에너지가 전달이 되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0: 정답이다, 네. 정답. 우리도 여기서 우리한테 재미없으면 우리 그 듣는 사람 보는 사람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네. 즐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1: 네.
0: So TJ said the kind of most important thing he thinks to keep in mind for auditions or going out for you know this kind of performance if it's a competition is just to enjoy it and really show off your best performance. Don't worry about whether it's you know number one, number two, number three. Just go out there and enjoy. 네, 그 자기의 매력을 보여줘야 된다.
1: 네, 맞습니다. 예.
0: You got to show your charm, right? 아 근데 우리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그 어떤 표현 배우기 전에
1: 네네.
0: 노래 가사에 뭐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어려운 발음하기 발음하기 어려웠던 거 있는지 뭐
1: 그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복되는 표현들이 좀 많아서 사실 아 뜻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구나 해서 했는데 어 일단 제목에서 Till There Was You잖아요.
0: Till There Was You.
1: Till There Was You인데 보통 Until을 저는 이제 Until이라고 해서 이게 Until이겠지는 생각은 했었지만 Till 이렇게 짧게 줄여서 많이 표현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0: So I wanted, so basically TJ asked me is till, so until is shortened to till and asking if that's a common thing. So yes, it's very, very common to say till as instead of until.
1: 아.
0: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언제까지 일해야 되네? Till five.
1: 어.
0: Till five. 우리 게으르잖아요. 그래서 짧게 짧게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1: Till five.
0: Till five.
1: 아.
0: Yeah.
1: 네.
0: What time are you working till? Till five.
1: 오.
0: What time are you working until? On? 왜 내가 on이라고 해야 돼? on도 말아야 돼? 와 피곤하다. on까지 말해야 돼? 아니 싫어. 그냥 에. till.
1: 아 그냥 되게 친근한 표현으로 해서 till이라고 지금 가사에도 그렇게 넣은 건데.
0: 근데 친근 뭐 formal이든 뭐 informal이든 상관없어요.
1: 네.
0: Let's keep this meeting going till Janice jumps on the call. 그래서 뭐 until이라고 할 때마다 till도 가능합니다.
1: 아, 네.
0: 상관없습니다.
1: 오.

0: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 Very simple.
0: 네, very simple.
1: Simple.
0: 그리고 이게 또 비틀즈가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1: Yes.
0: 네, 그래서 그런지 그 No, I never sold them at all 이렇게 tall이라고
1: at
0: 이렇게
1: all, 예.
0: Yeah. 근데 보통 at all 이렇게
1: at all 미국 사람들이 at all.
0: At all. 이거면 영국 사람 발음이라 at all.
1: At all.
0: At all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Saw them at all until I found you. Yeah, water.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 water.
0: Water.
1: 근데 영국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지역마다 우리 발음 뭐 사투리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고 근데 차 T 소리는 T. 로 하는 거잖아요.
0: 네네.
1: So usually British people, if they're speaking properly, we use T when T is in the word. So we say water.
0: Water.
1: Water. Scottish people, water.
0: Water.
1: So 영국 RP, 해리포터, water.
0: Water.
1: Hermione Granger says water.
0: Oh.
1: T-t-t. Butter.
0: Butter.
1: Letter. T-t. 근데 미국인 water, butter, letter. 너무 듣기 싫은 표현입니다. 미국 미국 발음으로 네. 이거는 D이거든요. T잖아요.
0: 네.
1: But at all. 근데 편안하게 노래 부를 때 편안하게. 그래서 at all이라고 하고 싶으면 at all 하면 되지.
0: At all, at all. 사실 저는 비틀즈 음악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요. 엄청 많이 듣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센 발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래 부르기에는 그런 발음들이 악센트가 더 주어져서 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Cause I never heard it at all. At all. 듣기 좋아요. 나한테.
0: 예, at all. Till there was you.
1: 너무 영어 정확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자, 그러면은 영어 표현을 좀 배워볼까요?
0: 네.
1: Let's learn some ways to talk about relaxation. So for example, when you have a big event coming up, do you have any ways to release your nerves? 그래서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0: 네네.
1: 어떻게 긴장을 푸시나요?
0: 아, 네. 긴장을 저요? 저 어떻게 긴장 푸냐고요?
1: 나는 운동하고 아니면 네. 숨쉬기.
0: 아 맞아요.
1: 숨쉬기는 몸의 리모트 컨트롤이거든요.
0: 네네. 저도 약간 그 비슷한 건지 뭐 숨쉬기랑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편안한 곳에 가서 좀 큰 소리를 내요.
1: 아 맞아 맞아.
0: 네.
1: 아.
0: 좀 이렇게 너무 긴장돼 있으면 목소리도 이렇게 좀, 아, 이렇게 돼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편한 데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한번 내봐요.
1: 아니, 근데 네. 웃긴 게 제가 몇 년 전에 새벽 5시쯤 제가 명상 그룹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뭐 제가 리드 명상 선생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광안리 해변 에서 앞바다에서 파도 소리 치면서 뭐 너무 너무 평화로운 뭐 새벽 뭐 선라이즈 되기 전에
0: 네.
1: 명상 하다가 갑자기 한 아저씨가 옆에서 바다로 이렇게 이렇게 소리 큰 소리 바다한테 보냈어요.
0: 네.
1: 그래서 우리는 명상하다가 깨웠다. 이 아저씨가 혹시 TJC였어요?
0: 아, 저 아닙니다.
1: 아니요. 네. 아쉽네. 네.
0: 저는 이제 바다 안에 들어가서 소리.
1: 너무 너무 좋았어요.
0: 네.
1: 아무튼 오케이, so 큰 소리. 우리는 큰 소리도 되는데 근데 TJC 부탁할게요.
0: 네?
1: 그렇게. 한 번도 하지 마세요.
0: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 너무 크게
0: 네,
1: 우리 문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0: 네.
1: 긴장을 풀어야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0: 아, 네. 네.
1: 어떤 거 배워보고 싶어요?
0: 그래서 뭐 누군가 이제 긴장이 돼 있다고 하면 좀 마음 편하게 가져. 뭔가 좀 긴장 풀어라. 뭐 이런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봐.
1: 뭐. 마음을 편안하게. 뭐, 그래서
0: 릴렉스 뭐 이렇게 정도 하고 있는데. 헤이 릴렉스.
1: 근데 웃긴 게 릴렉스 우리 so the funny thing is we already talked about this but when you tell someone in Korean and then translate to English it can be like the nuance of it is very uncomfortable. 그래서 예를 들면 relax이라고

0: 하면 내가 나한테 시키는 것, 같고 네. 뿐만 아니라 바로 릴렉스하고 내가 무슨 효과인지 릴렉스, 릴렉스. 오, 퍼펙트 됐다. 그냥 말하는 대로 내가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왜 바로 릴렉스 말하는 건지 영국 사람들이 예민하니까 미안해요.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0: 그래서 네. 마음 편안하게 You can say mind. You can ease your mind.
1: Ease your mind.
0: 마음이 편안하게 만들어요. Ease. Ease means like easy.
1: Easy.
0: 근데 easy is like 쉬워요. Ease means make make less difficult, make less hard, make less stressful. So ease your mind.
1: Ease your mind.
0: Yeah.
1: Ease your mind.
0: 오, 친구한테 스트레스 받을 때 친구야, just ease your mind. 들이마시고 내쉬고.
1: Ease your mind. 갑자기 그 이글스 노래 중에 Take It Easy.
0: Take It Easy.
1: Take It Easy도 긴장 풀어라는 말이에요.
0: 맞아요. 아, Take It Easy. 뭐 신경 쓰지 마라.
1: 신경 쓰지 마.
0: 뭐 좀
1: 괜찮다.
0: 그냥 진정해.
1: 진정해.
0: Take It Easy.
1: Yeah, Take It Easy.
0: 맞아요.
1: Ease your mind.
0: 오, ease your mind.
1: Ease your mind. 오,
0: 그리고 특히 DJ 씨 목소리가 너무 딥하니까 Ease your mind. 너무 좋아요.
1: 아 그래요?
0: 특히 진짜 나 이어폰 하나 더 주고.
1: Ease your mind.
0: 어 좋아.
1: Take It Easy.
0: 명상 앱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 Take it easy.
0: Take it easy. Yeah. Take it easy. Perfect.
1: Take it easy. Ease
0: take
1: your
0: it
1: mind.
0: Easy. Yeah. 그러면은 ease your mind number one 또.
1: 네. 그러면 좀 그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가 ease your mind이면 그러면 긴장을 풀어. 긴장 풀어. 이런 거는요?
0: 아 긴장 풀어.
1: 긴장 풀어.
0: 긴장 풀어. So for me 긴장 풀어. I would say 긴장 풀어. Loosen up.
1: Loosen up.
0: Yeah.
1: 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loosen up.
0: Yeah. Yeah. 긴장 풀.
1: Loosen up.
0: 긴장 뭐 긴장 있을 때 이렇게 몸이 너무 타이트하게.
1: Yeah.
0: 근데 tight is the opposite of tight is loose.
1: Loose. Yeah. 아, loose.
0: 타이트 반대 loose야.
1: 타이트 반대 loose.
0: Loose. So loosen up.
1: Loosen up.
0: Loosen up. 오, 몸이 loosen 이렇게 up. 풀어요.
1: Yeah.
0: 또 마지막.
1: 그래서 마지막은 그러면 아까 그 롤을 하는 것처럼 심호흡해 숨을 크게 쉬어 뭐 이런 거는요?
0: So actually 심호흡해 so this would be like take a deep breath.
1: 어.
0: So take a deep breath is like
1: 아.
0: like this.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몇 년 동안 명상 공부를 했고 선생님이 네. 했어요. 그래서 take a deep breath보다 take a slow breath.
1: 아, take a slow breath.
0: Take a slow breath.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들이마시고 hold 그다음에 내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쉬는 게 중요합니다.
1: 아, 또 명상 수업 언제 하시나요?
0: 이제 끝이에요.
1: 아, 끝났습니까?
0: 다들 네. 풀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내가 네.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숨 쉬는 게 진짜 많이 많이 공부를 했어요.
1: 네.
0: Take a deep breath도 괜찮고 뿐만 아니라 take a slow breath.
1: 아, slow breath 진짜 그 뭔가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0: 특히 가수.
1: 천천히 숨 쉬는 게 훨씬 더 릴렉스 하는데 도움이 되는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네. 그 따라해 볼까요? Take a slow breath.
1: Take a slow breath.
0: Perfect.
1: Take a slow breath.
0: 너무 잘했어요.
1: 와,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Yeah. So TJ 씨, take a deep breath because it's time for you to sing another song for us. 노래 한 번 더 불러주세요.
1: 네, 오늘은 Till There Was You. 와 좀 비슷한 틸데워즈 아주 아름다운 언덕도 나오고 해서 또 우리나라 노래 중에 우리나라 국민 가요인데 트로트거든요.
0: 트로트.
1: 님과 함께라고
0: 내가 춤을
1: 저 푸른 초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Till There Was You 네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화이팅!

0: 너무 좋아요. So good. 오, TJ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네. 노래 두 개 두 번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우리 네. 싱글 아니고 앨범 합시다.
1: 아, 좋아요. 네. Take a slow breath.
0: Take a slow breath.
1: Start.
0: Okay.
1: And start.
0: Let's begin. Yeah. But let's do it next week.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next week.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Yeah. 자, let me play you a song. Michael Jackson, Love Never Felt So Good.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부산.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3: Youth Radio, youth-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4: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 중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4: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3: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 방송.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The time is now 6 o'clock.
9: BEFM Local News at 6.
10: 부산항 신항에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무단 출입이나 출입 시도 사례가 모두 572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후 다시 들어가거나 진입을 시도한 사례도 11건, 같은 사람이 4차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관련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들어온 경우가 많아 현장 계도에 그쳤다고 설명하며 보안관리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 A total of 572 cases of unauthorized entry or attempted entry have been detected at Busan Newport since January last year. There were also 11 cases in which people re-entered or attempted to enter again after being caught, including one person who was caught four times. However, no fines were imposed during the period. The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said it only issued on-site warnings after considering reasons such as driving practice, unfamiliarity with entry procedures, and others. Relevant authorities said they will address shortcomings in port security management.
10: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유 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영화전당은 관련 근거 없이 3개 법인의 시설을 최대 15년간 무상 제공했으며 백스코 등 다른 기관들도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일반 입찰 대신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모두 13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기관과 감독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1: Busan City-affiliated public institutions were found to have poorly managed public property in a city audit. The Busan Cinema Center provided facilities free of charge to three corporations for up to 15 years without proper legal grounds. Other institutions, including Bexco, were also found to have waived usage fees or awarded private contracts instead of using open bidding. The Busan City Audit Committee found a total of 13 illegal or improper practices and issued warnings to the institutions and supervisory departments involved.
10: 다대포항 인근 조선소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업체에 사용기간 연장을 허가하자는 관할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산시의 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소 부지의 토양 오염과 해양 오염 사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다대포항 기능을 회복하는 데 적절한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 A court has ruled that a district office acted lawfully in refusing to extend the use period for a shipyard site at Tadepo Port to turn the area into a park. The company argued that the decision threatened its right to make a living, but the court recognized the public interest of Busan City's development project. Citing soil contamination at the shipyard site, marine pollution incidents and others, the court said the decision was appropriate for restoring the function of Tadepo Port.
10: 부산항에서 올해 운영된 체류형 크루즈가 모두 8차례 운항을 마쳤습니다. 올해 체류형 크루즈 이용객은 5,9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400여 명이 부산에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부산시는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해 쇼핑, 공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체류형 기항을 연간 20항차로 늘릴 계획입니다.
11: A total of 8 overnight cruise calls have been completed at Busan Port this year. More than 5,900 passengers used the overnight cruise services, with around 1,400 taking part in nighttime tourism programs in Busan. Busan City plans to expand nighttime tourism, shopping, and performance programs to increase the amount of time cruise passengers spend in the city and boost local spending. The city also plans to increase the number of overnight cruise calls to 20 a year by 2030.
10: 부산시 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는 정부의 유보 통합을 앞두고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부산 진구 등 5개 자치단체에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씩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11: The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will strengthen practical cooperation ahead of the government's planned integration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Starting next month, the Education Office plans to send one education administration official to each of 5 local governments.
10: 북항 친수공원에 상어를 보기 위해 추석 연휴 48만여 명의 인파가 찾아 누적 방문객이 5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수로에 장기간 머물 경우 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산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어를 외해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11: More than 480,000 people visited Northport Waterfront Park during the Chuseok holiday to see the shark, bringing the total number of visitors to over 560,000. However, concern that the shark could weaken if it remains in the waterway for too long, Busan City will begin guiding it toward the open sea at 10 a.m. tomorrow.
10: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11: The morning low in Busan tomorrow is expected to be 20 degrees Celsius with a daytime high of 27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s 23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laire Kim.
10: 정화였습니다.
11: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3: All Star English.
4: 후, 부스타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연휴 동안 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 보면서 금소식에 도파민 팡팡 터졌다 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3: 네, 여러분 뭐 아시안게임이든 뭐든 지금 북이 어디서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We'll get to that, alright? But first listen. So gold medals, gold rings, gold necklaces. I mean, who doesn't love gold, right? But we might not know that much about gold, actually.
4: 그렇습니다. 이제 9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에게 금메달보다 반가운 소식은 뭔가요? 북이 오는 날? Not today.
3: No.
4: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3: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welcome to the Mon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와 특별한 게스트라고 호스트라 합니다. 네. 누구?
4: Yes, I'm Yundi.
3: 네. 자, 우리 네. 아주 for listeners who are tuned in the whole day, mm-hmm. I'm sure you are very familiar face as well, very familiar voice.
4: 그렇습니다.
3: 네, but please, for our 우리 부스타들 that 많은 분들 다른 쇼 말고 우리 쇼만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4: 아, 네. Okay, okay.
3: BFM 다른 방송들은 잘 모르겠고 얼스타만 아는 사람들 역시.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들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4: 여러분, hello. My name is Yundi. I am the host for Sweet Day here on BFM. And thank you for having me today.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with Minsu and all the wonderful staff here. Thank you so much.
3: 네. 자, 우리 Yundi, welcome to the show.
4: Thank you.
3: 자, 여러분, calm down. Whoa. All right. 이제 Yundi 왔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 부스타들 이거 눈치 좀 있잖아요. 뭐 북이 어디 갔어? 북이 어디야? 걔는 왜 그렇게 거기 앉아 있어? 이런 문자. No. Let's welcome Yunji to the show.
4: 네.
3: 아, 근데 there is a reason. Why? Yunji is here, not Boogie.
4: You know, like these days, there has been a viral video of 네. that 북항이, you know? So, they're having like a trilateral meeting with 네. the mayor.
3: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미팅을 갔거든요. 지금 우리 부스타들과 방송보다 더 중요한 자리라고 일단 부기는 당연히 생각하고요. 저는 조금 애매했어요. 어? 방송 말고 거기로 간다고? 라고 했는데 네? 부기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 부기를 지켜줘야지. You know, we have to protect Boogie at all costs, right?
4: Yeah, true.
3: 왜냐면 아마 우리 부스타분들 이 for the past, what, almost 2 weeks? 진짜 부기가 누구 할 정도 북항이 was all the rage, yeah, right? On social media, everywhere.
4: Everywhere.
3: Right? 네. 저희 이번 지난 추석 때도 우리 그 와이프 사촌 동생들도 뭐 가족 모임이든 뭐든 우리 북항이 보러 가자.
4: 진짜?
3: 라고 했거든요.
4: Not boogie.
3: 근데 이게 북이 있을 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I said no. I will not go see 북항이.
4: 오.
3: 근데 저 뭐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네, 저희 가족도 보러 갔어야 됐었는데 uh-huh. I said no. 이유는 안 되고요. No, I will not go see 북항이. 네.
4: Because of your close bond, right?
3: Yes. Wow. I wanted to show that.
4: 멋지다.
3: 북이 있을 때 말을 했어야 됐었는데 네, 윤지 잘 전달해 주세요.
4: 아, 오케이, 오케이.
3: 우리한테.
4: 아, 오케이. 밀봉해서 네. 네, 전달하겠습니다. All right.
3: Okay. Sorry, I have to ask you. We yes. have to get into the script, but
4: okay,
3: I have to ask
4: okay,
3: you.
4: Okay, okay,
3: okay. 이 모자 혹시 윤지 아, 그... 방송 때도 쓰는 거예요?
4: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안 쓰지만 네. You know, on my way here, I didn't get to fix my makeup.
3: 네.
4: 그래서 지금 I look pretty much washed out. 그래서 약간 뭐. 지금 립도 못 바르고
3: 여러분 아시죠? 윤지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뻐요 라고 이런 문자 네 아니야, 부탁합니다
4: 아니야. 그런 말 전혀 없어요 Yes, so I had to put something on So, PD님 네. and I went into this room 어디 방에 저를 데리고 가주셔서
3: 네.
4: We found these weird hats
3: 네네네.
4: And this was my final hat for the day.
3: She took you to the props where mm-hmm. they don't have any meaning.
4: 아 그래요?
3: 부장님 차라리 그 뭐지 위그 주죠? 이 가, 그 가발 가발 예쁜 가발도 많았는데.
4: 오, 네. But I like this. Yeah. It feels like you know countryside.
3: You're
4: girl.
3: you're working the hat though.
4: 네,
3: 딱
4: you know
3: 딱 그 여름에 이제 mm-hmm. 마무리 한 딱 맞는 right the end of summer. Kind of vibe
4: She
3: going on.
4: She seems soulless.
3: 어떻게 하지? 걸렸다.
4: 아 영혼이 네. 없어요.
3: 근데 이제 yes. 윤지도 우리 윤지 DJ mm-hmm. 윤디 이 저희 방송 처음이고 이 스튜디오에서도 I'm sure you've been here a couple times, but mm-hmm. like this is your first time like on air.
4: Yeah.
3: Right.
4: Yeah. 네. Actually, it's my second time.
3: Oh,
4: filling
3: your second
4: in
3: time.
4: For me soon.
3: 아 맞네요, 맞네요.
4: 맞죠?
3: You filled in for me while I was on vacation. 네. 근데 뭐 얼마 안
4: We
3: 돼서 그런데
4: you.
3: Thank you. Yeah, thank you for filling me that time. 근데
4: yes.
3: 우리 부장님이 지금 direction 주고 있어요.
4: 아, 네.
3: 윤지 몸을 정면으로.
4: 아, 정면으로. 아, 여기가 정면?
3: 네,
4: this
3: 네,
4: way?
3: 네. Okay. So that camera's gonna okay. be on.
4: 죄송해요, you. 죄송해요, 여러분. Okay.
3: Okay. 여러분, happy Monday. How was your 추석? 네, we do hope you had a great time.
4: 와.
3: 네. 혹시 뭐 윤지 씨는 뭐 추석 연휴 동안 뭐 좋은 일 뭐 없었어요?
4: Well, I actually got to go on a quick getaway with my parents.
3: Oh, nice. Mm. To where?
4: To Japan.
3: Mm.
4: And it's been ages since I took that ship.
3: Oh.
4: Have you taken a
3: no,
4: ship
3: always
4: to Japan?
3: By plane. 네, 그런 뭐지 yes. 인내심, patience가 없어요.
4: I'm sure he does, right? He's just saying it.
3: 아니에요, 아니에요.
4: But yeah, anyway, it was really fun.
3: Nice. Mm. Well, speaking of Japan, mm-hmm. if for you know our listeners who had. You know, a good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during 추석. I'm pretty sure I knew what you were watching on TV.
4: Oh, yes.
3: 네, 이번 추석 때 뭐 많은 영화도 나오긴 하는데.
4: 맞아요, 맞아요.
3: Right, there was one live sporting event that a lot of people were tuning in throughout the 추석 holidays.
4: Yes,
3: 맞죠?
4: Which is Asian game.
3: 맞습니다.
4: 아시안 게임도 봤어요.
3: 네.
4: 근데 거기 보니까 skateboard, fencing, horse riding,
3: 맞아요.
4: 야구, 핸드볼 등등 우리 선수 진짜 잘하더라고요.
3: 맞아요.
4: Have you seen it?
3: 저... 하이라이트 봤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4: okay.
3: 네.
4: 그때 진짜 근데, 눈을 뗄 수가 없다.
3: 맞아요. 하이라이트 보면서 옆에 저희 딸 하루가 앉아있었거든요. 하루야 너 스케이트보드 배울까? 뭐 금메달 거기 땄잖아요. 뭐 하루 뭐 농구 배울까? 뭐 야구 배울까?
4: What did she say?
3: I don't know. She didn't care. But
4: yes.
3: it was definitely entertaining. I'm so glad there was something like for like the whole country to like watch and
4: yeah.
3: like you know cheer on for during the Chuseok holidays. You know, comeback wins like that fencing match
4: yeah.
3: and all the gold medal stories always exciting. But,
4: gentlemen,
3: when you hear the word gold, right? What comes to mind? 네. 뭐 gold rings, gold necklaces, gold teeth, right? 이빨도 금
4: yeah,
3: 요즘 금 넣나요? I don't know.
4: I think so.
3: Right?
4: Yeah, gold teeth.
3: Gold medals or gold bars, right? But did you know that the gold we have on Earth wasn't actually made on Earth.
4: 금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3: Well, scientists say that when extreme events happen far out in space, like neutron star collisions, right? Collision이 이게 서로 이렇게 부딪힌다 말이잖아요, right?
4: Yes.
3: Star on star collision. Heavy elements like gold can be created that way.
4: 와.
3: 여러분, 금 같은 무거운 원고는 우주에서 별들이 서로 부딪혔을 때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즉 우리가 끼고 있는 뭐 금반지에도 아주 오래된 오래전 우주에서 태어난 별들의 흔적인 셈이죠.
4: 근데 민수, 네. 더 놀라운 거 알아요? 우리가 매일 쓰는 그런 electronic devices,
3: yes.
4: 전자제품에도 금이 들어간대요. 사실 이거 대본 보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3: 네네네.
4: Yes. 특히 smartphones or computer, they even use gold for electronic connectors too. 연결 부품에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3: 맞아요. 저도 이 영상 그 SNS에서 봤는데 there was this guy, I don't know where, I think it was from India.
4: Yeah.
3: He was collecting all these like old phones.
4: Oh, yeah.
3: 막 옛날 폰을 다 막 걷어서 he was like breaking all of them apart. And then 막 칩도 다 뜯었고 and then he was all searching for this little tiny one like piece of gold.
4: Yeah.
3: And then he was putting all these like into these all these chemical solutions. Uh-huh. 금이 막 떠오르거든요.
4: Oh, is it you?
3: 아니요. Like I said,
4: no.
3: 저는 okay. 그런 like I said,
4: 그런. He didn't disguise it.
3: I don't have patience for that.
4: Oh, okay.
3: Right? 차라리 나가서 그냥 금 사지. Right?
4: Yes. But 네. the thing is, 금이 네. 전기도 되게 잘 통하고.
3: 네.
4: Plus, it doesn't rust or corrode. 녹슬거나 부식되지가 안 돼요.
3: Right.
4: Yes.
3: So there could actually be a little bit of gold inside, you know, the smartphone, right?
4: Yes,
3: or maybe even this computer that we're
4: yeah.
3: 지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데 안에 이 금이 있다는 거잖아요.
4: 맞아요,
3: 그렇죠?
4: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오래된 전자제품을 모아서 이제 they extract gold from those old electronics, as he said.
3: 네.
4: 스마트폰 약 마흔 한 대를 모으면 금 네. 1g 정도를 you expect something grand, but yes, 네. 1g을 41 대를 모으면 회수할 수 있다고 해요.
3: 네,
4: wow.
3: 여러분 1g입니다. 그 1g을 받기 위해 뭐 자기 폰, 와이프 폰, 네, 애들 폰, right? 친척들 폰 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4: Yes.
3: Now, according to the USGS, which is short for the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old mobile phones discarded in the U.S. each year estimated, right, to contain about 3.9 tons of gold.
4: That's a lot.
3: 아, 나 진짜 거기서 wow. 조금만.
4: 우리 사이드 잡으로 해볼까요?
3: 사이드 잡? How many phones did I say?
4: How many phones do you actually have?
3: Me?
4: Yeah, I your old phones.
3: This phone uh-huh. and the one before it.
4: Just two?
3: 네.
4: it
3: was, I was better off keeping it than selling it back to the store.
4: 네. Okay.
3: But 보통 다시 팔긴 팔잖아요.
4: 맞아, 맞아,
3: 한국에서.
4: 맞아.
3: I don't know. Maybe
4: okay.
3: this type of news, right? May what's gonna make you keep your old phones? You never know.
4: True. 네. True.
3: I think I pass it, 여러분. It's not worth it.
4: Yeah, it's not worth it, right?
3: 그래서, 자, 네.
4: Go ahead.
3: 여기서 흥미진진한 스포츠 게임을 볼 때 이 눈을 뗄 수 없다라고 이 말도 자주 쓰잖아요.
4: 맞아요.
3: Right? 여러분 스포츠 게임을 눈을 뜰 수 없습니까? 뭐 그 금에 골드 메달에 그, 눈을 뜰 수 없습니까? 자 영어로는 금인 거 뭐라고 할까요?
4: 네. 오 영어로.
3: 네 눈을 뗄 수가 없다.
4: 오.
3: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or I couldn't take my eyes off of it.
4: Isn't there a song?
3: 네.
4: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Sorry. That's an old song.
3: 아니 맞는데?
4: 뭐가 있어?
3: 맞는데?
4: 맞죠?
3: 아.
4: I'm not a great singer, so I apologize.
3: I love you, baby. Da-na-na-na-na-na-na-na-na.
4: I think that's a different song.
3: 아닌가? 맞아요, 맞죠, 분양이.
4: 맞아요?
3: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4: 이
3: right. 노래.
4: 네, okay. Oh, PD is singing over there.
3: 네,
4: wow,
3: 네.
4: she's a great singer.
3: Wow.
4: Okay. All right.
3: 북이 있을 때는 노래 안 부르는데 이거 너무 티낸다.
4: 네. 죄송합니다.
3: 북이 보고 있을 건데 분명히. 시장님이랑 미팅하면서 북이 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4: 그래.
3: 화면 완전 붙어서 봤어. 진짜 이일까 말까. 그러한 시츄에이션 있잖아요. I was glued to the screen.
4: I was glued to the screen.
3: 진짜 이렇게 눈, 이렇게 얼굴이 그냥 화면에 그냥 이렇게 그 풀 써서 그냥 because you're so close to it, right? 네. 그리고 너무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진짜 손에 땀을 쥐고 봤을 때요. I was on the edge of my seat.
4: 네. Edge of my seat.
3: 네. 아마 우리 부스타만 부스타들 마음 그럴 겁니다. 네. 아, 6시 8분 언제 되지? right? On the edge of our seats waiting
4: yes.
3: for the show to happen.
4: Ooh, okay. 네.
3: 여러분 Have no fear, right? All Star is here. 아시겠죠?
4: 잘한다.
3: All right, well, thank you.
4: 오, 네. 멋져요. 오케이.
3: 우리 윤지한테 이런 박수 받다니, 네, 오, 오랜만에
4: 너무
3: 듣습니다.
4: 너무 역시.
3: 네.
4: Okay. All Star, yes.
3: 자, 여러분, 윤지 joining us because Boogie is at a very important meeting. 자, 무슨 결과 나올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시장님이랑, 북항이랑, 북이. 이 한 방에 같이 있으면 이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네, 부기가 못 참아서. 네. All right. So Yunji's yes. here instead, mm-hmm. but we do have to carry on. It's Monday. Time for Yunji Quiz. Woo!
4: 네, 오늘 금메달부터 우리 스마트폰까지 금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We've covered a whole lot about gold today, right? 친구가 웃긴 영상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여줬을 때 야, 저 영상 진짜 대박이야. 이럴 때 쓰는 영어 표현은 뭘까요?
3: 초이스 3개입니다. A. That's bronze. B. That's silver. 오. Or C. That's gold.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깨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퀴즈 중에 퀴즈 맞힌 분들 중 2부의 문자 요정이 푸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Alright.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1: 죄송한데요. 일단 우리 날씨 요정 meet 윤지. Hello. 윤지 meet 날씨 요정.
0: It's our second time.
1: 아 맞네요. 네, 네, 네. I keep forgetting. You're filling 네. in for me. 네.
0: 집중 안 하시네요.
1: 아, 죄송해요. 네. 근데 저의 집중보다 더 놀라운 거 네, 지금 네. 우리 요정님 머리 네, 네. 이렇게 볼륨 없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 진짜.
0: 좀 귀찮아가지고요. 네. 네, 좀 내려봤어요.
1: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르면 볼륨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0: 아무것도 안 한 거. 네.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 점점 이제 또 가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렇죠. 조금 변화를 줘봤습니다.
1: 가을 타나봐.
0: 네. 날씨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연휴가 끝났습니다. 연휴가 끝났어요.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부산 날씨 오늘 보셨습니까?
2: 네. 아니요.
0: 먹구름이 꼈어요. 먹구름 자체가 아주 완전히 맑았는데 내일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So tomorrow the low will be 19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27 degrees. 오전까지는 먹구름이 가득 찼다가 오후부터는 the dark clouds will clear up making way for bright and sunny skies.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월요일이 되면 다음 주 걸 미리 좀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제 정확하다 네? 보니까 항상 꼼꼼하거든요.
1: 언제부터 이 습관 들었죠?
0: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next week's forecast and temperatures are going to drop even further. 더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확 떨어져요. 확. 그래서 이제
1: sorry, I'm a fan of 네. colder seasons.
2: I could tell. 네. Yeah.
0: 가을이 본격적으로 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옷장 정리를 슬슬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믿겨지나요?
1: 아니요. 네. 좋아요.
0: 아 그렇죠.
1: 네.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he drop in temperatures.
0: 자 그래서 오늘 English expression이 뭐냐면 clear up입니다. 이게 흐리거나 비오던 날씨가 뭐 맑게 개다, 화창해지다인데 예문으로 the dark clouds will clear up in the afternoon, so expect a sunny rest of the day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구름이 맑게 개면서 화창한 하루가 될 예정이다.
1: 네.
0: 네. 네, 한 분은 되게 반응 잘해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스카이 전망대에 지금 꼭 가보셔야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un and Four Observatory.
1: 네.
0: 네.
1: 자, 우리 달진이 물어봅니다. 문자 요정, 매직했나요?
0: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1: 그렇구나.
0: 네네.
1: 네, 예준님 오늘도 뭐 수고했습니다. 우리 내일 또 봬요.
0: 바이바이.
3: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밌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1: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주세요.
3: 매주 수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손흥민, BTS,
1: 윤디,
0: Let's go!
1: 부영마, 스윗데이트로 만족할 수 없다. 부기보다 글로벌 테스터를 꿈꾸는 야망 DJ 윤디의 글로벌 성장 대환자 Adventure Project.
0: 네,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네, 야망 DJ 윤디를 키우는, 오늘 하루만 키우는 성장 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웰컴 웰컴. 네,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니에요. 윤지,
1: 오케이.
0: 여기서 매너부터 배운다.
1: 배운다.
0: 상업의 영어도 챙긴다.
1: 챙긴다.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필수.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
1: 풀 세팅.
0: 네, 올스타 엔터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오늘 윤지가 아주 훌륭한 레슨을 받는 거죠.
1: 오, exciting.
0: 영어 잘하시잖아요.
1: 못해요. 못해요.
0: 오늘만 이 못한 네 청만 해주시고요.
1: 네. 네.
0: 아 근데 오늘 그 도전 들어가기 전에
1: 네.
0: 일단 윤지가 왔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인사하네요. 네. 우리 아니 많은 분들 인사 안 하네. 잠깐만. 아니야 빨리. 내가 스크롤링.
1: 지금 네. I saw like this message.
0: 네.
1: 윤지님도 한 3일만 지나면. 동태눈 되실 수 있어요. 누가 또 동태눈이 됐죠?
0: What is 동태눈?
1: 동태 is like pollock.
0: Fish eyes? Why? Why would you get fish eyes here?
1: I don't know.
0: 우리 올스타에서 왜 동태눈이 되죠? 동태, right? 네. 이유를 알려주세요. 왜요? 왜요?
1: Okay. Why? 두둥님, why? Let us know why.
0: 네. 근데 우리 노루님, 윤디님 반가워요, 이뻐요 라고 왔고요. 우리 엔트롭 유님 모자 너무 이뻐요, 윤지님이라고 왔고요. 네. 원추님도 왔다. BFM의 한이 윤지님이라고 하네요.
1: 한이?
0: 네. 한이라고 했어요.
1: 한이?
0: 네. 일단,
1: 감사합니다.
0: It sounds like they are your sweet date listeners.
1: No, actually they're not.
0: 아, 아니에요.
1: 네. All Star의 우리
0: 여러분,
1: 팬분들이죠.
0: 제가 방금 읽었던 이름들 다 좀 초면인 것 같은데. 아니, 윤지 왔다고 치면 나오는 겁니까?
1: 아, 아니요, 아니요.
0: 아니죠?
1: 그러니까요. 우리 네. 민수님을
0: 딱 하필 오늘 선임. 딱 처음으로 들어온 거죠? 네. 자, 일단 오늘 뭐 기다리세요. 네. 항상 웃어야잖아요. 네.
1: 네.
0: Alright, let's get it. 오늘의 도전은 어떻게 됩니까?
1: 오늘은 무슨 중국은 민수.
0: 네.
1: 추석 연휴 끝나고 오늘 첫 출근이었잖아요. Are you okay?
0: I'm probably the same as all of our listeners.
1: Mm-hmm.
0: 네. My body is at work right now,
1: mm-hmm.
0: but my soul is still at home. In the kitchen.
1: In the kitchen.
0: In the kitchen or on the bed. 진짜 이 4일 동안. Those are the two places I was in the house.
1: In the kitchen.
0: 네,
1: 멋지다.
0: 뭐 먹는다고.
1: 아, 오케이.
0: And 설거지. 설거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I also did the dishes. 네.
1: 멋져요, 멋져요.
0: 네. And on the bed, because 그렇게 하고, I don't know how people don't sleep right away after doing the dishes like that. 네, 이해가 안 됩니다.
1: 멋진
0: 네.
1: 남자.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네, at home. 네.
1: Yes.
0: You mentioned you went abroad
1: yeah.
0: with your family, uh-huh. right? 네. Well, 재밌었어요. Was it? Because I figured there's a lot of people also traveling to the Chuseok
1: yeah.
0: holidays.
1: Actually,
0: too.
1: There were lots of families
0: 네.
1: like traveling together. 근데 이제 like I secretly booked a hotel.
0: 네.
1: And there was like literally no rooms left.
0: 네.
1: 그래서 we had to book each rooms for each person.
0: 최고다.
1: 아니요.
0: 최고예요.
1: My parents didn't know.
0: 네.
1: So I was surprised. I'm surprised.
0: 아,
1: they wanted to stay in one room together.
0: 진짜, if I can have a separate room away from, if I could have a separate room, and my wife could have a separate room, and my daughter could have a separate room. 너무 행복한 딱 잠잘 때만.
1: 아,
0: 나머지
1: 오케이,
0: 시간은
1: 오케이.
0: 같이 지내고요. 네, 오늘 와이프랑 딸 방송 보고 있거든요.
1: 아 진짜요?
0: 아, 딱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1: They're super cute.
0: 네.
1: 아 진짜. 오케이. Okay.
0: 아 근데 일단. You know, we do have to, because it's an English entertainment show,
1: yes.
0: right? 지금부터 이거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영어로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1: Okay.
0: 네.
1: All right.
0: But let's, you know, try to picture what other people went through, right? 일단
1: yes.
0: 뭐 재밌었다. 이건 영어로 뭐라 하죠?
1: 재밌었다. It was so much fun.
0: It was so much fun. 많이 먹었어요.
1: Oh, I ate a lot.
0: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음식이.
1: So good.
0: 그리고 저같이, 잠 많이 잤어요.
1: Oh, okay. I slept a lot too.
0: 네. 일단 분명히 부기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1: 아,
0: 네.
1: 그래요?
0: 네. Okay. I did a homage to Boogie, right? Probably ate a lot and slept a lot, but good day all in all, right?
1: Good day. 네. Yes. Hmm.
0: 자, so after the holidays or the start of a busy week, a lot of people, you know, they sometimes they blame themselves for feeling down. Yeah. 나 왜 이렇지? 나 왜 이래? Right? Mm. But honestly, listeners, it's not your fault that you're feeling down, right?
1: 맞아, 맞아.
0: It's actually the lack, it's not the lack of willpower, it's just a natural syndrome
1: 맞아.
0: We all go through, right?
1: 맞아. Do you have that syndrome, Insu?
0: Like I said, my soul is still back at home.
1: In the kitchen.
0: 네.
1: 실제로 이제 내 증후군이 뭔지 정확히 이름만 알아도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대요. So knowing you're not alone makes you feel much better.
0: 맞습니다. And since all of us just got back from Chuseok,
1: yes.
0: You know, I'm sure a lot of you are starting the Monday off with some post-holiday syndrome. 네.
1: Including us.
0: 네. 근데 너무 좋아요. 여기 있어서 방송하고 있어서.
1: He's soulless. 영혼을 조금 더 아니, 넣어주세요.
0: 아, 원래 이래요.
1: 아 그래요?
0: 이제
1: 그래요.
0: 좀 오랜만에 왔잖아요. 저 원래 이렇습니다.
1: 네. 힘들어.
0: 자 지금부터 재밌는 명절 중후 중후군 중후군 중후군
1: 중후군
0: 중후군부터 체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Okay. Right? So Yunji, you two, and our listeners, if this applies to you, 어 나 그런데 옆에 체크 하나. 너무 됩니다. 아시겠죠?
1: 네. 네.
0: 여기에 다섯 개 중 몇 개나 해당되는지 여러분 세보세요. 자, 1번. 재밌는 명절 증후군 체크리스트. You heard your alarm Monday morning and immediately got annoyed.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어. 하잉!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2번. You ate all kinds of food during the holiday, but somehow you're still craving spicy tteokbokki or ramen. 연휴 내내 많이 먹었는데도 또 매운 떡볶이나 라면이 땡긴다. Number 3. 아, 근데 2번은 일단 I'll stick playing later. 3번. Your whole body feels sore for no reason, and your shoulders feel like there's a bear sitting on them. 이유 없이 온몸이 뻐근하고 특히 어깨에 곰 한 마리가 올라앉은 느낌이다. 이 곰 한 마리 빼고 여러분 부기가 내 어깨 위에 앉아있다고 생각합시다. 4번 You keep having negative thoughts throughout the after the holiday. 명절이 끝난 뒤에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된다. And 5번 You check the calendar for the next holiday the first thing in the morning after you get to work. 명절 끝나자마자 아침부터 다음 연휴가 언제인지 달력부터 찾아봤다.
1: 와우.
0: 자, these are the 5 재미있는 명절 증후군 체크리스트인데요.
1: Okay.
0: 자, 우리 윤지는 몇 개 몇 개 체크했어요?
1: 부기라고 알렸죠.
0: 네, 계속 원고대로 하고 하려고
1: okay,
0: 하니까.
1: Okay.
0: 네.
1: Oh, I caught you.
0: 네, 감사합니다.
1: For me, I think 3 out of 5.
0: 그래요?
1: 어, how about
0: 진짜요?
1: you?
0: 어. 저는 난 다 왜 다들 다 다섯 개 안 찍었어요? Didn't you check all 5?
1: Well, I'm sure some of them did.
0: 네. 우리 두둥님도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님?
1: 맞아,
0: 이렇게
1: 맞아.
0: 하는데 저는 좀 심합니다. 네.
1: You got 5?
0: 저 5예요. So,
1: wow.

0: If you got three or more, mm-hmm. 명절 증후군에 해당된대요. Right? You do have post-holiday syndrome. 다섯 개 다 체크했으면요. 이 명절 증후군 중증. 중증? 중증. 중증.
1: Yes.
0: 이거 빨리 여러분 현실로 돌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나 안 올래.
1: He's got to come back to reality.
0: 나 싫어.
1: Oh, wow. Okay, these are great ones, guys, right? We have, actually, Danny saying 네. none of them to me.
0: 진짜요? Oh,
1: 대단하시다.
0: 대니님, 대니님, 뭐,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 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그 정도면.
1: I think the person's hard worker, right?
0: 네.
1: Yeah, so 저희가 이제 post-holiday blues or syndrome, 명절 증후군 빨리 극복법을 가져왔는데요. 극복하는 방법. 오늘 퇴근하고 여러분, head straight home. As soon as you clock out.
0: Oh yeah, for sure.
1: 예쁜 컵에 시원한 음료, 좋아하는 음료 뭐죠, 민수?
0: 다 좋아하는데.
1: Iced tea?
0: 아, 아이스 티?
1: 오렌지 주스?
0: 이 밤에 커피는 안 되고, mm-hmm. 네. 시원한 uh-huh. 바나나 맛 우유 한잔 마시겠습니다, 저는.
1: 바나나 맛 우유? 네. 아니면 뭐 have a cup of joe or you know cup of tea
0: 네.
1: and 네이티브로도 미리 pull out your OOTD for the next day.
0: 벌써 아, 귀찮은데.
1: 그리고 이번 주말에 나를 위해서 뭐 하고 놀지 하나 정해보세요. 그리고 네. 나서는요?
0: Become mm-hmm. one with your couch or bed. 자, 소파나 침대와 한 몸 되기.
1: 좋죠, 네. 좋죠.
0: 바로 자라고 말이잖아요. So just relax and recharge. 네. 그냥 가자마자 바로 실천할 거예요, 저는. 네.
1: 대단하다.
0: So these are some very, I guess, very practical ways to get over the post-holiday syndrome, right? Post-holiday blues, as you can call it.
1: Yes.
0: 자, 그럼 여기에서 영어 문제 하나 나갑니다. 우리 포스터분들 함께 맞춰주세요. 부장님, 오늘 다시 그 코드로 원래 그 소리 원래 갔네요. 원래 막 강아지 소리 있거든요.
1: 아, 진짜?
0: 막 하면서 막 그런 퀴즈 뭐지? 음악도 나갔는데.
1: 오케이, 오케이.
0: 네. So,
1: okay.
0: 자, 여러분, 퀴즈. You had a long day at work. You're exhausted. And you want to say, oh, 나 완전 지쳤어. 네. So, quiz. I'm going to give you three options. Mm-hmm. Three of these options mean 나 완전 지쳤어. But one does not. So, 죄송해요. Four total options. Mm-hmm. 세 개는 나 완전 지쳤어 영어로 하는데요. 하나는 아닙니다. Mm-hmm. 네. 자, 아닌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Mm-hmm. 네. 나 완전 지쳤어. 자, A. Oh, I'm beat. B. I'm dragging. C. I'm cooked. Or D. I'm thrilled. 네, 나 완전 지쳤어. 뜻을 안 하는 네, 그 표현을 골라주면 됩니다. A. I'm beat. B. I'm dragging. C. I'm cooked. Or D. I'm thrilled.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자, 일단 I've been finding myself saying all three of these 표현. 일어나자마자 방송 시작할 때까지.
1: 진짜? All day long?
0: 아, 피곤해. 아, 지쳤어. 아, 왜? 아, 피곤해.
1: 연기도 잘한다.
0: 아니에요.
1: 오케이.
0: 이제 알았어요.
1: 멀티테이너. 대단하다. 오케이.
0: 이게 살짝 이게 조금 페이크로 좀 넘어갔어요 이제.
1: 아니야, 아니야.
0: 살짝 조금 이제 좀 억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1: 아니야.
0: 처음에는 와 지금 다 먹히네라고 하는데 요즘 살짝 네. 자, can we give them a hint?
1: Oh sure. Let's give them a hint.
0: 네. 자, 나 완전 지쳤어 이 네 개 중에 좀 이게 이 뜻은 아니다. 힌트 주신다면요.
1: 어떻게 보통 힌트를 줄까요? 보통은
0: 뭐 좀 연기.
1: 연기?
0: 할 수 있고. 네. What was that just now?
1: Giving them a hint.
0: 아, 이게 네. 저 뭐냐면 이 내 choice 중에 mm-hmm. 이 단어가 이 뜻을 이 뜻이거든요. 네, 우리 너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아마 이런 네. 느낌 mm-hmm. 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이제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이 반응 오면 소리로
1: 그죠?
0: 와, 막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1: When you're at the amusement park, right?
0: 맞습니다.
1: You can 네. say this.
0: 근데 amusement park에서 나 완전 지쳤어라고 하긴 하는데, 네. When you're on the ride, you don't say this a lot,
1: oh,
0: right?
1: Oh, true.
0: 네.
1: True.
0: 일단 우리 너튜브에 보니까, 두둥님 맞췄습니다.
1: Oh my god.
0: 두둥님도 이 post holiday syndrome 분명히 지금 겪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도 퀴즈는 잘 맞추고 계십니다. 네.
1: Yes.
0: 두둥님 맞습니다.
1: Congratulations.
0: 네, 우리 아일 엘련님도 아 너무 좋네요라고 이렇게 하는데.

0: 감사합니다. 네. 뭐가 좋아요? 좀 미수가.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1: 미수 이펙트.
0: 네. 자, 우리 우리 카톡에 계시는 우리 안종찬님이나 우리 희수님도 다 정답 맞췄습니다. 네. 자,

0: express just how tired you are. 난 진짜 난 이제 안 되겠어. Right? 특히 요즘 애들이 I'm cooked를 많이 써요.
1: Oh.
0: 네, I'm cooked.
1: I'm
0: 네.
1: cooked.
0: 일단 제가 말하면 아마 사람들이 신뢰 안 가는데 여러분 제가 확인 다시 했거든요. 요즘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도 아직 I'm cooked 쓰긴 씁니다.
1: 네. 그러니까.
0: 완전 지쳤다. 완전 에너지 없다. 특히 어떡해 나 엄마한테 오늘 완전 혼날 것 같아. I'm cooked.
1: Oh, I'm
0: 이렇게
1: cooked.
0: 많이 써요. 네. So that was all about the post-holiday syndrome. 명절 증후군. Right? Now let's talk about what's called rest guilt. 네, 휴식 공포 증후군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일단 들어봤어요 이거?
1: Can I be honest?
0: 네.
1: No.
0: You could be honest, and thank you for that. I'll be honest too. 네.
1: Have you ever heard of it?
0: Rest guilt?
1: Uh-huh.
0: 오늘 우리 임 작가님이 처음으로 소개해주는 겁니다, 저한테. 네, but uh-huh. you might have been feeling this,
1: yes.
0: right? Even though you might have not put a name on it, you mm-hmm. might have been feeling it.
1: Yes.
0: 휴식 공포 증후군은요, 영어로 rest guilt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이 죄책감이 드는 마음이 말하는데요. 네. So rest guilt is when you feel anxious or guilty for doing nothing and just relaxing, right? So, you know, when you're lying on the couch on the weekend and then suddenly you're thinking, oh, is it really okay for me to just sit here? Oh, shouldn't I be studying or working? 계속 쉬면서 이 조급함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1: So I guess sometimes we beat ourselves up, right? And
0: 네.
1: it takes some time to get back on track, don't you think?
0: 특히 오늘 안 온 부기도 분명히 이 휴식 공포 증후군을
1: 맞아.
0: 아마 이 최근 이 북한이 때문에 이 몇 주 동안 느꼈을 거예요. 네.
1: 무섭다.
0: 왜 원래 이때쯤 되면 누구누구 어디에서 연락 와서 부기 뭐 이런 행사 해주세요라고 연락이 오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라고 부기 며칠 동안 그런 분명히 특히 추석 동안 네. Like I said, a lot of people once again went to see 북항이. 근데 나는 안 갔어. 부기 보고 있지?
1: 와우.
0: 민 선배는 안 갔어.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안 갔는데.
1: Yes. So I guess there are some common signs of guilt.
0: 맞습니다.
1: 대표 증상이 있다고요?
0: 네. 자, number one. You keep thinking about things you need to do even when you're resting. 쉬는 동안에도 해야 할 일이 계속 떠오른다.
1: Check.
0: Two. You feel anxious because you feel like you're wasting time. 소파에 누워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Three. You check work messages or emails even when you're on vacation. 휴가 중에도 업무 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한다. And four, you feel restless because you think everyone else is being productive. 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 초조하다.
1: Wow.
0: 네.
1: These are all great.
0: 맞아요. 특히 4번, 이거는 이게 영어로 reverse FOMO 느낌 나는데요. FOMO가 fear of missing out이잖아요. 그거는 나는 일하고 있는데 모든 친구들은 다 지금 놀고 있고 뭐 여행 가 있고 하는데 이거는 reverse FOMO입니다. Right?
1: Uh-huh.
0: You feel restless because everybody else is working and not you.
1: Oh 네. my gosh. How many of these apply to you?
0: Honestly? Honestly, I think maybe three out of the four.
1: 네. Three.
0: 저는 3번은 it doesn't really get to me. I don't really check email when I'm like, I don't have to.
1: Even if beautiful PD님's like reaching out to you?
0: 그 아까 그 형용사 뭐였어요?
1: Beautiful, beautiful.
0: 아니, 맞아요. Right? Our 부장님, very beautiful.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 들어서.
1: 그래요?
0: 네.
1: I always tell her in the bathroom.
0: I have to make sure. 한번 그 형용사 뭐였어? What was that adjective you used, right?
1: Beautiful.
0: 네. 뭐 그렇게 하면 일단 messages, it's really, 뭐지? 구별을 못 하잖아요. Because we all use 뭐 깨똑, right? For the messages.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1: 노래
0: 사와 use 피할 수가 없다. 네. But what about you? Out of the four?
1: Me? Three out of four.
0: You too. 어떤 거 해당 안 됐어요?
1: Number four. You feel restless because you think everyone else is being productive. I know that I'm productive
0: 네.
1: on normal days.
0: 네네네.
1: So I give myself some more credit.
0: 그래요. 근데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4번이 제일 무서워요.
1: Why?
0: Right? Because in this line of work, 이 방송 쪽에서 일하면
1: 요즘 이거는 왜 들고 있는?
0: 이거는 계속 네.
1: 무서워.
0: 아 우리 요즘 yes. 미대 PD님들 콘텐츠에 나를 안 쓰네.
1: 어머,
0: 왜 그렇지? 아 최근에는 많이 써줬어요. 최근에 많이 써줬는데 그 전에 어 나 유튜브 말고는 우리 다른 콘텐츠 왜 안 나오지? 막 이런 걱정.

0: 들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쵸. 살짝 쩡어 우리 피디피 살짝 쩡어. 근데 바로 그 다음 연락 와서 네. 아, 많이 넣어 주더라고요.
1: 역시
0: 감사드립니다.
1: 우리 민수. All Star 민수. 그러면 민수,
0: yes.
1: 아, 휴식 공포 증후군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우리 해야 될까요?
0: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Don't treat rest as something you do only when you have free time. 네. Put it on your schedule as a thing to do, like a task, right? Mm-hmm. Make rest an official task on your to-do list. Mm-hmm. 휴식도 mm-hmm. 뭐 일정표에 뭐 공식할 일로 넣으면 좋대요.
1: 좋다.
0: 네. 그렇게 하면 지키게 되잖아요. Mm-hmm. Right? Mm-hmm. 네.
1: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올스타 마치고 이제 저녁 8시 뭐 9시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우리 멍 때리기 뭐 zone out 아니면 뭐 lying on bed 아 그런 거 좋겠네요.
0: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른 another quiz 나갑니다. That's the one I was talking about.
1: Okay.
0: 자, 여러분, quiz number two. I spent the whole Chuseok break on the couch, eating chips and scrolling on my phone all day. 이거 나발은 난데?
1: 오!
0: 작가님 어떻게 알았지?
1: 오, 자.
0: 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네, 해석 일단
1: I
0: 가능합니까,
1: spent
0: 여러분?
1: The whole Chuseok break on the couch.
0: 네, I spent the whole Chuseok break on the couch, eating chips and scrolling on my phone all day. Right? 뭐 그냥 진짜 소파에만 누워 있었고 과자만 먹고 있었고 폰만 보고 있었고 그렇죠.
1: 네.
0: So when somebody describes a situation or habit that fits you perfectly, you want to say 한국어로 와 그거 완전 나잖아. 이거 그거 완전 나잖아.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That's very I. B. That's so me. Or C. That's too my story. 네.
1: 오.
0: 좀 어색, 아주 너무 어색한 게 두 개 있어요, 여러분.
1: 약간 티를 냈어요.
0: 네, 살짝 이렇게 줘야지. 우리 부스타분들 뭐 힌트 없이도 잘 맞춥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깨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근데 윤지 씨는 완전 이거 아니었겠다, right? 당연히 해외로 나가면 막 뭐를 해야 되고. 진짜 막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팩 스케줄 뭐 이렇게 지냈어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그래요? 조금 휴식 좀 가진 것 같아요. Did you get a lot of rest?
1: There was literally no places to go.
0: Yeah.
1: The place that I visited.
0: 아, 그래요? 뭔지 알 것 같아 어디 갔는지.
1: 예, 그렇죠.
0: 네.
1: 오케이.
0: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았으면, 민수 하루 쟁일 뭐 소파에만 누워 있었다, 폰만 보고 있었다,
1: 오.
0: 과자만 먹고 있었다, 난데. Right?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 정답 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너무 자 공감하지 말고 여러분 정답을 보내주세요. 네, 우리 리 제이슨님 너도 아 나도
1: 오 예 나도
0: 이렇게 보냈네요. 네, so 다 완전 나잖아. 나도 똑같아. 이걸 영어로 보고 할까요? 자, 정답은요? 윤지.
1: 아 제가 이거요. 네. Oh, sorry. Okay. That's so me.
0: 맞습니다. That's so me. 완전 나잖아. 완전 내 얘기야. 그거 딱 나잖아. 라고 말할 때 That's so me.
1: That's so me.
0: 근데 이 so에 조금 이 좀 이렇게 포커스를 줘야 돼. That's 그냥 That's so me. 이게 아니고 That's so me.
1: That's so me.
0: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1: 역시 네. 잘한다. 오케이.
0: 이렇게 계속 칭찬받으면
1: 많이 배웁니다.
0: 다음 주 북이 오면 나 지금 화날 것 같아. 북이 왜 나 칭찬 안 해, 윤지처럼. 네. 자, real quick. The last syndrome we're going to look at is called the phantom vibration syndrome. 류령 진동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1: 와우.
0: 이거는 I guarantee you everybody felt at least once. 네.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1: Phantom of Opera가 아니라
0: 네.
1: Phantom vibration syndrome.
0: 맞습니다.
1: 이게 네. 뭘까요?
0: So, it's when you feel your phone vibrate even though it didn't.
1: We've 네. all been there, right?
0: 맞아요. 네.
1: Do you feel your phone vibration?
0: Sometimes. 진짜. 왔는데 분명히 문자 왔는데 and then I stop like let's say I was doing the dishes. 설거지 하고 있는데 폰 소리 났어. And then like I stop. I drop it. 우리 부장님 연락 왔을까 봐. 다 멈추고 빨리 폰 뛰어가서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네. So that's what phantom vibration syndrome is,
1: okay.
0: right? More than 80% of smartphone users have experienced this at least once. It's not a disease, right? There's nothing wrong with your brain, right? It's just that it's we're too used to getting alerts on our phones. 네. 이건 내가 스마트폰 알림에 너무 피로하고 예민해져 있다. 네, 이거 보내는 이 일종의 신호라고 합니다.
1: 맞아요. So 내가 항상 이제 대기 상태여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업무 연락이나 그쵸 우리 소셜 미디어 알림 또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we are constantly on alert,
0: 맞습니다.
1: high alert, right? 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어? 알림이 왔나? 네. 아니네? 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겠죠?
0: 여러분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I play a joke on my daughter sometimes. Yeah. 네. 우리 딸도 폰 있거든요. 진동을 해놓는데 가끔 같이 있을 때
1: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귀엽다. 조금 더 lower tone으로. 그렇죠, 그렇죠. 잘한다.
0: 그러니까 폰 어디지? 전화
1: 왔다. 아, 역시 이런 것도 해야 되구나.
0: 하루 네. 미안해. 자, 여기서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방송 중인데 강아지 데리고 나가세요. 네. 자, question, last question. I have my phone on vibrate. It means 나 폰 진동으로 해놨어. And 내 폰 방해 금지 모드로 해놨어. I put my phone on DND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DND 이것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초이스 3개 나갑니다. A. Do not disturb. B. Do not disconnect. Or C. Do not discount.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깨뚜기가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네.
1: DND. I think.
0: Do you put your phone on DND?
1: Yeah, most of the time.
0: 저는 자동으로 가요.
1: Oh,
0: yeah.
1: How?
0: You could set it as automatic, so you could turn it on and off according to a certain time. 저는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DND로 해놔요.
1: 꽤 길네.
0: I need my beauty sleep.
1: Wow, 네. He's tech savvy person, for sure.
0: 뭐 윤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1: 저는 뭐 I'm always open.
0: 진짜? DND 안 써요 그러면?
1: 저절로 켜지더라고요.
0: 아 이때쯤 yes. 일어나야지라고 폰이 잘 알고 있네요.
1: Yes.
0: 네.
1: And 자, I think we have messages.
0: 네네네 yes. 맞습니다. 우리 트리스마스터님이 DND는 Dungeons and Dragons 아니라 맞아요. 조금 이게 살짝 좀 저희 세대 필 나는데 저도 Dungeons and Dragons 많이 했거든요. 네 어렸을 때 아니라. 정답 맞췄습니다. 우리 지연님도 정답 맞췄고요. 네, 우리 뭐 수빈여님도 닥터수님 네 정답 맞췄습니다. 네.
1: Congratulations.
0: 우리 너구리님은 코르티스 노래 들어봤어요라고 하는데 이거 코르티스 노래에도 나와요? DND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DND. What is it short for? 정답은요?
1: Do not disturb.
0: 맞습니다. Do not disturb. 네. 뭐 DND라고 말할 때도 가끔 쓰고요. Text message. I didn't get your, you know, I didn't see your message last night. My phone was on DND. 이렇게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do not disturb. 방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1: 말라.
0: 네, 방해하지 말라. 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 Yes.
0: So, today as a lot of us are experiencing these post-holiday syndrome, but post-holiday blues라고 할 때도 있고요. We also heard about 그 뭐였죠? 그 phantom phone vibration.
1: Yes.
0: 네, 이것도 들어봤고 그 아까 중간에 그 중간에 이 두 번째 그 뭐였더라?
1: I'm gold. 뭐 좋다. 그죠?
0: 아니요, 그거 있잖아요.
1: rest guilt. 아,
0: rest guilt도 배워봤는데, 네. 이거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We're all people. We're all human,
1: yeah.
0: right? 네, 다 쉬고 싶죠.
1: 맞아요.
0: 네. But back to reality.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1: 화이팅.
0: 네. 자, 오늘 윤지와 함께한 네 All Star English 너무 재밌었어요. How was it for you?
1: So much fun. 네. Yes, being here with Minsu. 네. It's been so much fun.
0: 그거 12시 하지 말고 여기로 오세요.
1: 저 자리 뭐 날씨 요정이라도 그쵸? 너무, 할까요?
0: 죄송해요. 너무 많다는데.
1: Steve, get out. 그죠? 네.
0: 분명히
1: kidding.
0: 거기도 팬들도 있고 하니까.
1: 아,
0: okay. It was a blast. Thank you so much for filling in for Boogie.
1: Thank you so much.
0: 네, 혹시 뭐 그 미팅의 결과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1: Okay.
0: We'll see you around, okay?
1: Okay. Bye-bye.
0: 네, 여러분. Time to wrap up hour number one. We'll see you back here at hour number two, 7 o'clock. In the meantime, 존 박이 부릅니다. DND.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8: 부산 아지매.
9: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8: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락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9: 오이소 보이소
8: 영어 하이소. 우와, 여기가 말로만 듣던 진짜 사파리네.
10: Welcome to All-Star Safari World. We take our visitors into a world filled with real animals.
8: 우와, 우와, 진짜 클래스가 어마어마하네. 아, 너무 기대된다.
10: First, we'll take a safari bus around the park. Then, we'll visit all the animals one by one. Now, our first stop is the giraffe habitat. You'll be able to see countless giraffes there.
8: 우와, 우와, 버스 안에서 보니까 더 장난 아니네. 엄마야, 기린이 몇 마리고? 한 마리, 두 마리?
10: If you want to take pictures, now is the time to take as many as you like. And now, we'll head over to the wetlands. This wetland is home to a wide variety of animals. Look, you can find various animals.
8: 잠깐만, 잠깐만. 저거는 펭귄인데? 아니, 눈에 무슨 펭귄이 있지?
10: Do you have any questions? I'll be happy to answer them all.
8: Here is a safari.
10: Oh, yes.
8: But they are penguin. Penguin is cold. 그러니까 ice house, you know? 펭귄은 남극에 사는데 왜 여기 있는? Why living?
10: I'm sorry. You lost me.
8: 잠깐만, 잠깐만. Lost? 길을 잃었어요? You lost?
10: Sorry, your question is too long, so you lost me.
8: 어쩌노, 우리 그러면 길을 잃은 거예요? 이 늪지대에서? 어쩌노, 큰일 났어. 집에 가야 되는데, 어쩌노.
11: Oh.
2: 오늘 배워볼 표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영어로 뭐랄 거야?
10: You lost me.
2: You lost me.
10: 보통 상대방의 설명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해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놓쳤어. 이해가 안 가. 라는 의미인데요. 복잡한 설명을 듣다가 내용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또는 상대방의 논리가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워졌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도 함께 알아볼까요? I don't get it. 이해가 안 돼. I'm confused. 헷갈려. I'm lost. 하나도 모르겠어.
2: 부산 아줌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You lost me.
10: You lost m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0: See you tomorrow.
3: Oh,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11: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3: Let's tune in.
12: 맞다, 맞다. All Star.
3: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12: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3: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2: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3: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임서연의 체격 불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That's right. We have Soyeon 씨 back here in the studio for another episode of 직역불가. 가, 가, 가. 네. Hello, hello.
1: Hello, hello. Hi, everyone. 잘 지냈어요?
0: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How was your 추석?
1: How was 추석? Where is the 추석?
0: 맞아. Where's my 추석?
1: 아, 진짜. It's unbelievable.
0: Where's my 추석?
1: 그러니까.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거야. 내가 출근을 했다고?
0: 우리 부스타분들도 내 연휴 돌리도.
1: 그러니까요.
0: 어디 너무, 갖고 갔어 내 연휴.
1: 너무 짧았어가지고 이번 연휴가. 네. 그쵸.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0: 원래보다 더 짧았죠?
1: 더 짧았죠. 주말 빼고도 이틀밖에 없었으니까.
0: That's right.
1: 목요일 금요일 네. 밖에 안 쉬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하지만 우리 다음 주에 또 연휴가 가득 차 있으니까.
0: 맞아요.
1: 네. 힘을 내봐야겠다.
0: 그것도 기대하고. And for me 추석이 오면 아 설날도 곧 오겠다라고 이 생각도 들거든요.
1: 금세죠. 맞아요. 네. 맞아요.
0: 시간 정신없이 가고 내 설날도 금방 올 테니까요, 여러분.
1: 맞아요. 네. 해봐야죠. 파이팅 해봐야죠.
0: That's right. 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for today's 직역불가. 어느 곡을 갖고 왔죠?
1: 오늘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이죠. Listening, okay, dictation, okay, translation까지.
0: 오케이.
1: 임소연의 직역불가.
0: 네.
1: 자, 오늘 노래는요. 이 가수의 본명 먼저 알려봐드릴게요. 본명.
0: 아, 이거 government name이라고 하죠.
1: 아, 뭐라고 다시?
0: government name. 아, 이것도 좀 슬랭이긴 해요.
1: 아, 네, 그래요?
0: 뭐 그냥 real name이라고 하긴 하는데.
1: real name.
0: 뭐 보통 뭐

0: 그 뭐 정부 뭐 서류 같은 거
1: 이름.
0: 법적 이름 이런 government name. 네.
1: 자, do you know David Borden?
0: David who?
1: David Borden.
0: David Borden?
1: 네.
0: 어, 누구지?
1: 자, 이 가수의 활동명은 스튜디오에서 네. 매일 분홍색 트레이니 군복만 입고 다닌다고. 네, 주변에서 핑크 스웨트 어디 갔냐고. 그래서 아~ 이분의 이름이 핑크 스웨트이 된 거래요.
0: 그래서 핑크 네. 스웨트예요?
1: 네네네.
0: 아, 나는 혹시 무슨 몸이 좀
1: 핑크?
0: 아니 그거보다 네. 좀 뭐가 좀 문제가 있나?
1: 왜 왜?
0: 해서 네. 땀이 핑크 색깔로 나오니까.
1: 어머나 세상에. 네. 뭐 딸아빠 같다. 어, 딸아빠답다.
0: 세상에 여러분, 저희 오늘 좀
1: 낭만적이야.
0: 좀 네, 상태가
1: 지치셨군요.
0: 안 좋습니다. 네.
1: 자, 원래 이 핑크 스웨트이 가수는 아니었고요. 작곡가였대요.
0: 아, 근데 songwriter.
1: 이, 네,
0: right?
1: 이 정도만 해도 어떤 노래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노래 직역하면 나의 최악에서 나의 최악 에게 아, 나의 최악에서 정도 되겠다. 제목과는 진짜 어울리지 않는 네. 아주 몽글몽글하고 달달한 노래 한번 살펴볼 텐데요.
0: 네.
1: 이 제목에 있는 단어로 라임도 이 가사에서 좀 주고 있고요. 좀 여러 가지 맥락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네. 한번 짚어보고요. 원래는 핑크 스웨트이 2020년에 혼자 불렀던 곡이 원곡인데 2021년에 케일라니라는 여자 가수랑 피처링을 했어요.
0: 오.
1: 그래서 혼자 부른 버전은 좀 혼자서 이렇게 좀 고백을 하는 고백송의 느낌이고
0: 네.
1: 듀엣 버전은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아주 달달한 느낌인데 여기에는 좀 가사가 좀 더 골고루 들어가 있어가지고
0: 네.
1: 오늘은 듀엣 버전으로 살펴볼게요. 핑크 스웨트의 At My Worst 살펴보겠습니다.
0: 좋아요. So let's get it. 첫 번째 지각 불가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1: 자, 오늘도 첫 가사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Can I call you baby? 애기라고 불러도 돼요?
0: 아가야!
1: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가! 이거 이 얘기였구나? 아주 다정하게 훅 들어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연인이 돼달라. 우리 이제 연애할 때 하늘에 별도 따줄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나 대자연에 비유해서 이제 표현을 많이를 하는데
0: 네.
1: 오늘 첫 번째 직역불가 구간도 자연의 힘을 살짝 빌려볼게요. 어떤 단어가 들리는지 짧거든요. Type it out. Show me the music.
0: Cue. Stay by my side even when the world is
1: giving in. 끝났다. 밖에 못 들었죠. 어쩌신가잉.
0: 핑크 스웨트 노래 잘하거든요.
1: 네.
0: 저도 팬이긴 한데 근데 핑크 스웨트 같은 가수가 이게 말이 살짝 조금 더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하지라고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노래하는 스타일이 좀 그래요.
1: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약간 감성인 것이 아닌가?
0: 좀 그런 거. 에. 그런 거 좀 이게 입에 힘을 풀어주고 말하는 그런 느낌.
1: 우리 사실 한희 형님도 노래 굉장히 이렇게 바이브 많이 실어서
0: 맞아요, 맞아요.
1: 부르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런 느낌처럼 들리는 거 아닐까요?
0: 근데 조금 더 릴렉스한데 좀 너무 릴렉스한 거 아니야라고 느낄 정도.
1: 어허.
0: 그게 핑크 스웨트인 것 같아요.
1: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역불가 들려 드렸는데
0: 네.
1: 아무도 응답이 없군요. 자, 여러분 들리는 대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보시면
0: 네.
1: 또 우리 문자 요정께서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0: 네.
1: 나는 진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잘
0: 네.
1: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 않는군요.
0: 좋아요. 네, 자 그럼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 들리는 대로 타이핑 해보세요. 큐. Stay by my side even when the world
1: is giving in. 근데 진짜 이게 가사를 우리가 적어놨지만
0: 네.
1: 보면서도 잘 똑바로 그대로 들리진 않네요.
0: 그렇죠. I think it's a singing style. Right?
1: 자, 어떻게 불렀는지
0: 네.
1: 한번 민수가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0: 이게 또박또박 읽어드릴까요? 그냥 핑크 스웨트 버전으로.
1: 핑크 스웨트처럼 할 수 있어요?
0: 아,
1: 읽어, 노래를 하지 말고 읽으라고 읽으라고. just read it. 오, 밖에 안 들리잖아. 네.
0: 자. Stick by my side when even when
1: 네.
0: the world is caving in.
1: 진짜 한 개도 밖에 안 들려. Stick 네. my side밖에 안 들렸어요.
0: Stick by my side.
1: 자, 직역을 해보면 내 옆에 붙어 있어줘. 세상이 caving in 할 때도
0: 네.
1: 이렇게 했어요.
0: 맞습니다.
1: 자, 여기서 caving은 cave 더하기 ing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0: 네.
1: 동굴 탐험? 약간 요런 느낌이죠.
0: 네.
1: 그러면은 이제 직역을 다시 한번. 그러면 세상이 동굴 탐험을 할 때도 내 옆에 있어.
0: 동굴 탐험할 때?
1: 띠디.
0: 난 어둠이 무서운데.
1: 난 어둠이 무서워요. Translation 에라가 나버리겠습니다.
0: 네.
1: 자, 여기서

0: cave는 동굴이잖아요. 네. 근데 find the dictionary cave in 해보면 if a ceiling, roof or other structure cave in, it breaks and pours into the space below.
1: Yeah.
0: 그러니까 와르르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1: 네.
0: So the world is caving in means 세상이 무너졌다.
1: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죠.
0: 왜냐면 by my side.
1: caved in 뜻이면 그 동굴이 caved in 뜻이면 이 뭐지? 그 exit가 block 돼 있잖아요.
0: 네.
1: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if the world is caving in on me. 진짜 내 이렇게 탈출 못 하게 하는 그런 느낌 가지면 right? 근데 그 상황에서도 stick by my side.
0: 내 옆에만 있어.
1: 아, 로맨틱하네.
0: 도망가야지.
1: 네.
0: 도망가야지.
1: 아 근데 잠깐만 이렇게
0: 말. 이렇게 찾아야지.
1: 해주겠다 말인가? 아니면 이렇게 부탁하는 말인가?
0: 아, 뭐 그래줄 거지 하는 건데 혹시 부스타 would you stick by me when 해줄 수 있어?
1: 부스타 분들은 when the world is caving in 당연히 저희 stick by my side 할 거죠.
0: 아, 할 거죠, 여러분. 네. 응답 바래요.
1: 왜 말을 없어요?
0: 응답 바래요.
1: 빨리 지금 당장.
0: 쌀이 비었다는데요. 쌀이
1: 네?
0: 비었다는데요. 무슨 아 side even when the world 여기를 쌀이 비운 걸로 들으셨군요. 네. 두둥님.
1: 그래서 stick by my side. 네. 이거
0: the 특히, caving in.
1: 네. When the, even when the world is caving in. 근데 stick by my side는요. 특히 이제 사람 많은 곳으로 이렇게 백화점 가면 뭐 제가 이렇게 딸 데리고 가면 사람들 많잖아요. 네. 아빠 이렇게 붙어! 붙어 다녀!
0: 네.
1: Right? Stick by my side.
0: 착 붙어있는 거.
1: 네.
0: 네. 이렇게 스티커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cave in 이거 일상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데 I caved in. I caved in. 이제 우리 저희 집에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막 놀다가 이제 둘째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네네. 네, 네.
0: 형한테 깔려 죽을까 봐. I caved in. 이렇게 하는 거.
1: 그건 literally caving in이고요. 네.
0: 네. 이럴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됐습니다.
0: 네.
1: 네, 이제 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지우 주주님도 쌀이 계속 옆에 있긴 해야 하긴 해야죠 라고 아, 하는데
0: 오늘은 쌀로 가나요?
1: 네, 네. 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주주님.
0: 네.
1: Alright, so 첫 번째 직약 물가 그건 한 번만 더 듣고 우리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Stick by my side even when the world is giving in. Oh. 잘 들었습니다.
0: 네.
1: 네. 두 번째 직역불가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0: 자, 두 번째 직역불가 At My Worst 노래 살펴보고 있고요. 노래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그리고 제목 자체는 그냥 봐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잖아요.
1: Yeah.
0: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딘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임이 또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 요거 한번 들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후렴구 그냥 그대로 통으로 들어볼 거거든요.
1: Uh-huh.
0: 그래서 아주 쉽게 들리실 겁니다. 그래도 네. 영어로 한번 써보는 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여러분 선물 드립니다.
0: Listen 아시겠죠? closely, drop the beat. I need somebody who can love me at my worst. No, I'm not perfect, but I hope you see my worth.
1: 이건 좀 길었다.
0: 길었다.
1: 네.
0: 그리고 다 알잖아.
1: 이건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0: 아, 완전
1: right? This is the chorus.
0: 그렇죠.
1: 네.
0: 자, 어떻게 듣고 계신지 오늘 열심히 듣는 데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는 세 단어는 확실히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0: 세 개?
1: 왜냐면 이 구간에서 네. 타이틀이 들어가요. 제목이 들어가거든요.
0: 아, 네.
1: 네. 그 제목만 타이핑하면 여러분 선물 받을 수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아시겠죠?
0: 자, 채팅 기다려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네.
0: 음흠. I need somebody who can love me and my world.
1: I need somebody who can love me at my worst. No, I'm not perfect, but I hope you see my worth.
0: 네, 그래서 끝에 worst랑 worth랑 약간 비슷하게 라임을 조금 맞췄고요.
1: 네.
0: 직역해보죠. 나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 날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 언제? At my worst. 최악의 상황에서. 그리고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네가 좀 봐주길 원해. My worth. 그러면은 나의 어떤 가치나 나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빛나는 것들?
1: 그쵸.
0: 네, 같은 네. 것들을 네가 좀 찾아서 봐주길 바래 라는 네. 뜻인데 그래서 어렵지는 않고 엉키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걸 짚어볼 거냐면
1: 네.
0: 우리 보통 Am I worst 할 때 전치사 at은 S6, S7 시간이나 혹은 at home, at school처럼 장소에서 많이 쓰는데 이렇게 네. 상황이나 상태에서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at 장소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최악의 장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직역 불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am I worse? 내가 최악인 상태일 때 반대로 그러면 내가 최고인 상태일 때는 At my best가 되겠죠. 맞죠. 컨디션 네. 최고일 때. 근데 우리 뭐뭐 할 때 이렇게 하면 또 when I wa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시점상으로 이제 완전 시제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거기에는 네. 또 주어 동사가 꼭 붙어야 되면서 약간 일기처럼 문장으로 써지는 표현이니까 네. 노래나 SNS나 이런 데 쓰실 때는 am I worth, am I best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저는 요즘 그런 표현들 이제 영어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ChatGPT한테 SNS 용어로 알려줘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면 그렇게 활용해보지 아니면 진짜 주어, 동사, 서술어 이런 식으로 쓰니까 너무 길어지고 루즈해지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말하면 우리 worst 안 하고 그러면 그냥 AI로 넘어갈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0: 하지만 AI도 내가 잘 넣어야지 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1: 그래요.
0: 아시겠죠?
1: 그 넣는 것을 능력을 여기서 내어주십시오. 아시겠죠?
0: 그렇습니다. 네. 자, 노래가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1: 네, 너무 좋죠.
0: 속속 이해돼. 우리 되게 오랜만에 직역불가에서 달달한 노래를 들어가지고
1: 맞아요.
0: 굉장히 캄다운이 되고 있어.
1: 네네네. 우리 리 제이슨님도 see my worth. 군요, not my worst.
0: 아.
1: 군요는 누구죠? 이게 무슨 요정이에요? 군요는? 군대 요정인가? 우리 군대 요정 있어요?
0: 어머 세상에.
1: 네. Who's 군요?
0: I'm Eve.
1: 군요 누구예요?
0: 넘어가도록
1: See 할게요. See my worth 군요?
0: 네. Not my words. 네. 네. 그런 말은 없어요.
1: 그쵸.
0: 군요라는 건 없어요. 자 SNS 욕 너무 꿀팁이네요. 해주셨고.
1: 죄송해요.
0: 진짜로 근데 군요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진짜요?
1: 아, see my worth 군요. 라고 이런 느낌이었구나. 나는 see my worth 군요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지적하는 줄 알았어요. See my worth 군요. 나 이거 한번 봐라 군요라.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0: It's okay.
1: 네.
0: 그럴 수도 있지 뭐.
1: 두둥님이 심각하고 이렇게.
0: 그러군요.
1: 아시잖아요. 네. 저뭐 이거는 뭐 서프라이징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쇼크 받았으면 저를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0: 그렇습니다. 네. 자, 괜찮아요. 우리도 잘 영어를 모르니까요.
1: 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구간 한 번 더 듣고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I need somebody who can love me at my worst. No, I'm not perfect, but I hope you see my worth.
0: 요정 일동 퀘스천 마크. 아 진짜
1: 문자 요정 나오지 마라.
0: 네.
1: 나오기만 해봐라. 요정.
0: 네. 네. 문요 좋습니다.
1: 자 우리 마지막 구간 네 어떻게 됩니까?
0: 자 앞에서 우리 worst랑 worth 라인 맞췄다고 제가 살짝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worst는 완전 최악이고 또 worth는 약간 가치라는 부분에서 아예 상반된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핑크 스웨트 이름 쓰는 거 보면 끝에 스웨트 뒤에 달러 표시 이렇게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게 스웨트의 S 대신 이제 알파벳을 쓴 건데
1: That's right.
0: 요것도 그 이제 핑크 스웨트이 작곡가였으니까 창작자들도 자기 어떤 그 가치를 좀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S 대신 이렇게 쓴 거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디 가서 쓸 때 네. 민수할 때
1: 맞아 수할 때 그 달러 사인으로
0: 소연할 때 이렇게 네. 달러 사인하고 소연 이렇게 좀 해가지고
1: 좋습니다.
0: 저희의 가치를 어필하자
1: 네.
0: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최악의 상황 그 가치 이렇게 상반되는 메시지도 들어보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가장 마지막 소절이거든요
1: 네.
0: 여기서 또 다른 의미의 worst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또 타이핑 해보세요 Text me what you hear And for you girl I swear I do the worst 끝났다
1: 화음 때문에 지금 누가 누구를 들어야 되는지
0: 아니 왜 말은 똑같이 하는데
1: 맞죠
0: 네, 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큐 And for you, girl, I swear I do the worst.
0: 네. 아, 우리 여러분 지금 달러를 지금 S 대신 쓰는데 지금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신 거죠?
1: 네, 우리 부사분도 아시잖아요. 에, 에. 네. 재밌는 거 꽂히면 이제 지금. 거기에만 집중하는 에. 걸로.
0: 소연 세이브 계속 올라오고 있어.
1: 자, 집중 여러분.
0: 지우지우 주주님. 어, 갑자기 가수가 왜 두 명이 됐죠 하셨는데. 요거 오늘
1: 듀엣입니다.
0: 듀엣 버전으로 네, 준비를 했고요. 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소절에 뭐라고 하는지 민수 천천히 읽어 줬어요.
1: And for you, girl.
0: 어, 그렇게 할 거야? 나 그렇게 할 줄 알았어.
1: And for you, girl, uh-huh. I swear I do the worst.
0: 그리고 너를 위해서, girl, 네. 나는 맹세할게.
1: Girl.
0: Girl. Girl. 왜 자꾸 언니 노래가. Do the worst를 할게.
1: Do the worst.
0: 최악을 하겠대요.
1: 최악을 하겠다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이상해지죠 또. 네. 자, 제목은 Am I Worst. 그리고 마무리는 또 Do the Worst. 이렇게 또 라임이 한번 맞춰지는데요. 네. Am I Worst는 상황이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고 네. Do the Worst는 최악을 하겠다는 최악을 거잖아요.
1: 최악이 뭘까?
0: 진짜 내, 그 우리 팝송들 여러 개 하면서 네. 어, 세상에 남자들 생각하는 게 다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 최악을 하겠다?
0: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여기다 로맨스를 한 스푼을 뿌리면 너를 위해서 이제 뭐든지 하겠다는
1: 뭐든지 하겠다
0: 거죠.
1: 그 에이, 의미죠. 에이,
0: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현을 앞에 for you가 붙으니까 맥락상 긍정적인 메시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f for you가 없이 그냥 do the worst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0: 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네. 되는 건데 맥락을 봐야 하는 것까지 짚어드렸습니다.
1: 맞습니다. 근데 I swear I do the worst인데요. 네. Once again 이 핑스웨스 노래하는 이 좀 스타일이 조금 그래서 이렇게 clearly 하게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어. 근데 우리 밀크 캐러멜님이 If you 하고 do the words라고 들었는데
0: words로 네.
1: 근데 우리 주주님도 worst랑 네. words 구분하기 쉽지 않군요. 어. 네 이렇게 말했네요.
0: 저는 worth라고 돼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1: 네. 자 일단 발음을 구분해달라고 하는데 부장님이 자 같이 worth 네 단어 네. word 네 뭐 단어들 words라고 하죠. 네. 그리고 최악 worst 이 끝 부분이 중요하죠. th, z, and st.
0: 그건 알겠는데 우리도 아는데. 그거는 안, 그러면 저 네. 집에 갈 때 다 되긴 했는데 네. 단어와 세상 world는 어떻게 달라요? 해봐요.
1: 세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0: 네.
1: 이건 모르겠는데
0: WRD
1: 지금 뭐를 원하는 거지 지금?
0: 해봐요 두 개를 해봐요
1: 부장님도 지금 엄청 기대하고 들었는데 라고 하는데
0: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알아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1: 네 야, 발음 자 다시 words worth worst
0: word
1: 네
0: worth worst 아, 잘한다
1: 닥쳤으면 아는데 안 들린다고요
0: 두둥님이 핑크 스웨트 양반 발음 교정 안 있어
1: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부르야지 사람들이 더 듣고 싶죠
0: 여러분 갬성 네.
1: That's right so today's 지각불과 핑크 스웨트 켈라니 At My Worst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0: 네. 네.
1: 어, 너무 일단 잘 들고요
0: 네.
1: 이해도 너무 잘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어, 주주님 강아지가 멍멍 월월월 하고 있는데 발음이 좀 이상했나요?
0: 아니요, 뭐 흰 거는 그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다 그런 얘기랑 같은 이야기였어요.
1: 좋습니다. 오, 소연, thank you so much for today. 네.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 또 봬요.
0: See you next time. Bye bye.
1: Time for a song break. Pink Sweats and Kehlani at My Worst.

0: 별어 잠시만요. 제 것만 좀 많이 그 줌인 된 것 같아요.
1: 아니요, 원래 이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분만 좀 많이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0: 아, 네. 네. 이제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부탁할게요. 네. 자, 퍼져요 계속 지금 화면에서. 네.
0: 자자자, 연휴가 끝났습니다. 끝났죠. 예스. 다들 이제 또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1: 많이 먹었어요.
0: 좀 많이 먹었거든요.
1: 많이 먹습니다.
0: 어떤 거 드셨나요? 그 진짜 많이 먹은 것 중에서 이게 베스트였다.
1: 하나만 고르라고요?
0: 네.
1: 근데 우리 배달 음식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홈메이드 먹긴 먹었어요. 그 우리 네네네. 저번 주 부스타분들 말했는데
0: 네네네.
1: 우리 집은 배달 음식으로 뭐지 명절 때 그걸로 하는데
0: 네네네.
1: But still one homemade food 비빔밥이었습니다.
0: 비빔밥.
1: 네.
0: 네, 죄송한데요. 네. 그 우리 닥터 손님이랑 두둥님 다시 또 시동에 걸리셨네요.
1: 네.
0: 머리 바꾸시고 얼굴이 더 커진 듯. 닥터 손님 이번 추석 보름달 못 봤는데 지금 보는 느낌이네요. 그 배달 얘기하고 있었어요. 음식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1: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0: 그러면은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조만간 썸네일에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지연님
1: 여러분 빨리 그 소원을 한번 빌세요. 네.
0: 근데요 이게
1: 지금입니다.
0: 아 근데 이게 제일 의문인 문자가 하나 왔어요. 네. 우리 지연님께서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히읗 히읗 진짜 요정님 오셨네요. 안 나오길 비셨던 건가요?
1: 아니 왜냐면 we missed you last week.
0: 오!
1: 저번 주
0: 저번 주에
1: 뭐 몰랐어요?
0: 아 알고 있었죠. 아 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1: 네. 또
0: 새로운 요정이 또 나왔으니까.
1: 맞아요. 인턴. 네.
0: 인턴으로.
1: 그분 좀 인턴 생활 오래 좀 하더라고요.
0: 승진 시킬 생각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네네.
1: 네.
0: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1: 네. 뭐 인턴을 부르고.
0: 네네.
1: 뭐, 근데 올스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0: 근데 우리 올스타 분들이요.
1: 네.
0: 올스타 분들이 우리 특히 우리 두두님께서 대표적으로 쓰신 것 같은데 저번 주에 밀린 극 시작할게요.
1: 자 시작.
0: 아 끝난 거 아니었나요? 짜자자. 우선은 오늘의 1등은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은 낙지연이님이 1등 하셨는데요.
1: 아이고.
0: 근데 북이 안 나와서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1: 네. 이거는 이게 무효됩니다.
0: 무효 무효표.
1: 네.
0: 아 무효.
1: 네.
0: 참여를 해야
1: 그쵸.
0: 인정이 된다.
1: 1등만 걸 1만 걸고 나가면 안 돼요. 북 네. 특히 북이 안 왔다고. Today. 일단 we do have to set things clear for our listeners,
0: yeah, yeah, yeah,
1: right?
0: Yeah, yeah.
1: Boogie was not here in hour number one because.
0: Because of
1: 중요한 미션이라고 해야 되나? He was on a very important mission today.
0: Yeah.
1: He 일단 closed door meeting입니다. 여러분, closed door meeting 이 표현은요.
0: 삼자 대면.
1: 아니요. 삼자 대면이 아니고.
0: 네.
1: Closed door.
0: 아.
1: 지금 딱 중요한 사람들만 그
0: 네네네네네네네.
1: 미팅 방에 있고.
0: 네네네.
1: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요. Closed door meeting.
0: 그럼 민수 씨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왜 나를 안 불렀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with the mayor of Busan.
0: Right.
1: 북이
0: 아하.
1: and 북항이 이렇게 세 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네, 시장님이랑 네네. 두 마리.
0: 시장이랑 두 마리.
1: 맞잖아요.
0: 시장
1: 틀렸어요? Am I wrong? 네.
0: 아 비공개 회의래요.
1: 그렇죠.
0: 네네네. Close 네. meeting.
1: Close door meeting.
0: Close door meeting. 우리 두둥님께서 우리를 버릴 만큼 중요해?
1: 그렇죠. 이거 다음 주 북이
0: 오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물어봅시다.
0: 네네네.
1: 네.
0: 그리고 이제 2등, 3등까지는 발표할게요. 딸지님, 데닐리님 분발하세요.
1: 네. 또 혼냈다.
0: 자, 그리고 이제 북이 퀴즈가 있었는데요. 북이 퀴즈가
1: 오늘 북이 퀴즈 아니었습니다. 북이 없었잖아요.
0: 아 미안합니다. 그럼 퀴즈예요. 퀴즈.
1: 아니요.
0: 윤지 퀴즈?
1: 윤지 퀴즈죠.
0: 어, 네. 윤지 퀴즈.
1: So, 윤지 was filling in for Boogie while he's away.
0: 이거 치울까요? 자, 오늘 뭐냐면 Your friend shows you a hilarious video. You want to say 저 영상 진짜 대박이야. Which expression sounds the most natural인데 A가 that's bronze, B가 that's silver, C가 that's gold거든요.
1: 네.
0: 뭘까요?
1: 정답은 that's gold.
0: 네. C that's gold입니다. 이거 진짜 Gen Z들이 많이 써요.
1: That's gold.
0: 네.
1: 좀 옛날 표현이긴 해요.
0: 네네네.
1: 방금 젠지들 씁니다 하는데 좀 옛날 표현이라고
0: 원래 돌고 도는 겁니다.
1: 네.
0: 돌고 도는 거예요.
1: 맞아요.
0: 네. 네. 네.
1: 뭐가 좀 금이다라고 말하면 그만큼 뭐가 좋다 말이죠.
0: 요즘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써요. That's peak.
1: That's peak면 완전 이게
0: 네.
1: 피크
0: 절정이다.
1: 그, 이 정 이 그죠 절정 이
0: 그 정상 그
1: 정상이다.
0: 꼭지점.
1: 마운틴 피크 할 때 제일 네. 높은 점이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0: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a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리더.
1: 자 아직 근데 사람들이 네. 그 요정님 머리에 너무 꽂혀 있어서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승철님 요정님 네. 생머리 부럽네요라고 하네요.
0: 근데 확실히 내릴 때마다 반응이 좀 뜨겁네요.
1: 네. 네. 그리고 또 있었는데 어디 갔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자 요정님 청순하다 오늘.
0: 근데요 진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yes. 우리 민수 씨도 최근에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요.
1: 그래서 많이 칭찬 많이 왔어요.
0: 그 다시 그 하트를 저 말고 민수 씨로 해주면 안 되나요?
1: 부장님 그거 할 줄 몰라요. 저희 카메라 하트 넣을 줄 모른대요.
0: 민수 씨만
1: 그래서 항상 저 TV에 들어와 있어요.
0: 네. 아 근데 진짜 이번에 머리 얘기가 나와서 네.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음흠. 오늘의 아지즈존은 뭐냐면 Why using only the strongest blast on your hair dryer damages your hair?
1: 어?
0: 입니다.
1: Really?
0: 왜냐면 왠지 아세요?
1: 왜요? Strongest blast, not the strongest heat.
0: Both. Blast okay. and heat.
1: 네. Please explain.
0: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 텐데 여기 두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뜨거운 바람 그리고 강풍으로만 했었을 때 말리면 안 되는 두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bubble hair 현상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boiling moisture inside hair shafts 라는 뜻인데 so wet hair shafts trap about 10-15% essential internal moisture 10-15% 정도를 머금고 있다고 해요 수분을 네. 근데 이제 90도가 넘는 최고온 강풍을 쏘게 되면요 네. 모발 내부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요 동시에 이게 끓는대요
1: 쉽게 말하면 it dries out your hair
0: Yeah.
1: 근데 진짜 literally 수분이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You need a little moisture.
0: That's right. 네. So it leaves your hair permanently brittle, split and broken.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1: 네.
0: 두 번째는요. 우리 두피도 생각을 해야 돼요. Yes. 모발뿐만이 아니고
1: scalp라고 하죠, 두피가.
0: 맞아요. So your scalp is delicate skin that reacts harshly to extreme heat라고 하거든요. Mm-hmm. 그래서 강한 이 열풍이 지속적으로 두피에 닿으면 피부 여기 우리 그 두피도요. 피부입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게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비듬이 많이 생기게 되고 네. 탈모도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자, 여러분 일단 잘 들었죠? Why should you not 네. put your hair dryer on full blast when you dry your hair?
0: 네네네.
1: 네, 이거는 잘 들었는데요.
0: 네네.
1: 일단 거기에 반응 없고 지금 우리 부스타분들이 우리 부장님의 네. 이 영상 네. 이 효과 돼서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네. 하트 마음에 안 드네요. 네. 그리고 자막이 자꾸 날라오네요. 날아오네요라고 합니다. 이거 사람들 보면서 깜짝 놀라는가 봐요.
0: 에펙트가 새로 추가됐네요.
1: 네. 우리 부장님 지금 네. 지금 재밌죠 지금 부장님 저기 뒤에서 지금 영화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이
0: 이 시간대는요 아지즈가 아니고요 네. 그 experimental time입니다 네. 저번에 불도 꺼졌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1: 맞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의 Did you know 네, 잘 들었습니다 문재준님 수고했습니다
0: Bye.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일타 뉴스.
1: 헤일리 joining us for another episode of 일타 뉴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일타 뉴스 일타 강사 추석에 받은 홍삼 선물 세트 3호 정도 같은 존재 일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1: 3호는
0: 3호. 부담스럽지 않고 네. 실속 있고 알차고 귀엽고
1: 네. 홍삼 세트.
0: 홍삼 세트.
1: 홍삼 세트 받아보고 싶다.
0: 힘이 불끈.
1: 나도 진짜. 저는 뭐 캔 햄 오일도 이번에 안 받았어요.
0: 아.
1: 네. 진짜 그만 하나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0: 그냥 cookies.
1: 그렇죠. 예. Yeah. Yeah. Oh, not from BFM. Just
0: oh, right.
1: visitors
0: oh,
1: that came
0: them.
1: over.
0: Ah, sure,
1: They brought
0: sure.
1: food. But I want a canned ham.
0: You want canned ham?
1: 네. 맛있잖아요.
0: I like canned tuna.
1: 어, 그것도
0: 저는,
1: 맛있죠.
0: 저는 참치파.
1: I won't say I won't.
0: 참치.
1: 네. I have a lot. Do you have canned ham at home? I'll trade you with my canned tuna.
0: Oh, let me ask my mom. 저는 이제 또 이제 가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빌부터 사는 like the kangaroo. I'm 네. the Joey of the kangaroo.
1: 여기서 우리 so. carrot exchange 하고 있어요. 여기
0: 그렇죠,
1: 지금 on there.
0: 그렇죠. 네. 문화 가능한가요?
1: 저는 그 정도까지 몰라요.
0: 풀거래하면 애누리 해주실 수 있나요?
1: 저는 그 정도 모르고 이거 아직 팔고 있어요? 라고 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만 하고 바로 사요. 저는. How was your Chuseok holidays?
0: Oh my gosh, you guys. 제가 과자를 한 472개 정도 먹었고요. 자물아 33시간 정도 산 것 같고요. That I don't really know. But then I felt really guilty because 네. I did eat a lot of snacks. 얼굴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1: 우리 이거 일부에 배웠는데 이걸 영어로 rest guilt라고 하네요.
0: Rest, guys. Dude, 네. I felt so much rest guilt.
1: 네.
0: I strapped on my running shoes last night and ran 15 kilos. 그러니까 엄마가 아까 돌아오니까
1: 네.
0: 그럼 너는 과자를 안 먹고 안 뛰면 되었을 일을 그렇게 과자를 먹더니 그렇게 뛰고 오고.
1: 완전 극 당했네요.
0: Rest guilt.
1: 완전 극혔어.
0: Rest. 네. I plead rest guilty.
1: 네.
0: Man.
1: At least he did something about
0: That's
1: it.
0: That's true.
1: 저는 이거 rest guilt네. And then
0: that's it. You just felt guilty. I mean, at least I did my time.
1: 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So headline making news that Haley brings us every Monday evening. Let's get to story number one.
0: So are you back from the holidays rest guilty? Well, rested and maybe a few kilos heavy. In gifts.
1: No, not me.
0: not you. Well,
1: like I said.
0: Now is the time that people start selling or giving away their holiday gifts they've received, and it could be a good time for you to try to score a deal. However, you will want to make sure that you're not unwittingly breaking the law. In short, you can sell ginseng and other health supplements as long as they meet a certain criteria. 네, 명절이 지난 이번 주 이 중고거래 플랫폼 잘 찾아보시면 득템, canned ham, canned tuna, 홍삼까지 득템 가능하실 겁니다. You can score a good deal. 하지만 홍삼 근데 캐럿에 팔아도 돼요? 비타민, 유산균 팔아도 돼요? You can, 하지만 unwittingly,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룰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1: 지금 저 검색했거든요.
0: Oh, is that what you are
1: your phone? Carrot 앞에 뭐지? 검색했는데 스탱 8호 선물 세트.
0: 8호?
1: 네.
0: 8호 큰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12개 들어있는 것도 더 싸게 팔아요.
0: 그러니까. See? I'm 이거 telling you.
1: 당장 방송 끝나고 연락해야겠다 이분들한테.
0: 아직 파시나요?
1: So, but I'm sure other than this, there's still, you know, there should be set rules on things, especially like health supplements, right?
0: Right?
1: I feel like that's kind of like more, it could be 너무 정신없이 그냥 생각 없이
0: 그쵸.
1: 막 거래하고 하면 I don't think it'd be
0: 왜냐하면
1: safe, right?
0: 왜냐하면 저도 참 이제

0: 고인물이 된 것이 몇 년 전에 제가 분명히 요때 이 스튜디오도 없던 그 시절 4층에서 여러분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당땡 캐럿이나 중고시장에 팔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 아.

0: on a certain criteria.
1: Okay.
0: These are the conditions. Number one, it must have the label 건강기능식품, the certificate on it. 명확하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됩니다.
1: Mm-hmm.
0: Plus the name of the product.
1: So it's like
0: 민수 홍삼, 헤일리 홍삼 이렇게 붙어 있어야
1: 잘
0: 되고요.
1: 팔리겠다.
0: And all the labels clearly there. Of course, it must be unopened. 그
1: yeah.
0: CD 그대로 부착돼 있어야 되고요. Within the expiration date, of course, and it must be a non-refrigerated item or be stored at room temperature.
1: 네.
0: Non-refrigerated or room temperature, 상온이나 실온 보관 제품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1: Okay.
0: Also, I will mention the brand name once because this is news. It's only resellable on 당근. 현재는 당근에서만 건강기능식품 판매, 거래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네.
0: One seller allowed to make 10 transactions per year. So you can't be like a business selling these on the carrot. It has to be somebody who got them as a gift. You don't want them.
1: 그쵸.
0: 몸에 또 안 받으실 수 있잖아요. 몸에 열이 많으면. That's me.
1: 맞아요. So 네. other than the, you know, the only thing that matters to me.
0: The canned ham.
1: 네. But they're also selling, you know, health supplements on there. What about things like produce,
0: right,
1: like, and meats.
0: Because you could have come back from your grandparents' home, like
1: 네.
0: full of, what is it? Is it 시금치 시즌이 아니죠? 무슨 시즌? Like picked fruit, like from their
1: 네.
0: orchard. 부담가요?
1: 네.
0: Depends on the platform's policy. Before that carrot platform, you cannot sell produce that you grew and picked yourself. 네, 당근에서는 직접 재배하고 채취한 물건들은 식품 위생법에 따라서 판매를 금지하는데요.
1: 네.
0: You can give them away for free.
1: 아.
0: 하지만 집에 무가 너무 많다.
1: Okay.
0: 마늘이 너무 많다. 양파가
1: 네.
0: 너무 많다. 그렇다면 무료 나눔은 가능합니다. On the same day you pick them.
1: 우리 엄마가 고사리 무침 너무 많이 줬어요. 아. 라고
0: 나죠.
1: 하면 진짜 저는 완전
0: 고사리
1: 땡큐.
0: 파스타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1: 아 배고파.
0: E-coupons and paper gift certificates, of course, may be sold and bought on the same platforms, not the regional 지역 or 온누리 gift certificates. Keep that in mind. But these gift certificates are kind of a hotbed for scams. 특히 이런 모바일이나 상품권 등이 사기 피해 당하기 쉽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해 보시고요. I like to say this. If it seems too good to be true, it's too good to be true.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1: 네.
0: 이 가격이 말이 되냐? 안 되죠.
1: I'm like the first person to be fooled by that.
0: Right?
1: 진짜.
0: And you're like, hey, 이게, 이게 말이 돼? 되겠냐?
1: 아, 되겠지. 라고 바로 결제. 나는. 그쵸. 아, 원래 마트 가서 과일이나 야채 진짜 못 보는데 이 여기 캐럿 이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얼마나 더 확인 힘들겠어요. 네.
0: Maybe have your wife do it.
1: 맞아.
0: You don't do it.
1: 네.
0: 그냥 가서 픽업만 하시면 심부름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나 대신 나가서 이거 저, 캐럿 해줄래?
0: 맞죠.
1: 거래해줄래?
0: 저 네. 혹시 영포티님?
1: 네.
0: 아 네.
1: 어디 어떻게 알았어?
0: 날뛰는 말띠님. 아 예.
1: 자, what expressions can we learn from this story?
0: All right. 네, 요즘 이렇게 명절 선물을 되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요, 명절 테크라고 새로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자, 명절 플러스 재테크죠. But then 재테크, it's kind of a tricky word because it seems like English.
1: Yeah.
0: But it's not.
1: Zetek.
0: Zetek. What is Zetek?
1: Sounds French, actually.
0: It's Zetek.
1: Zetek.
0: 네, 재무와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일본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영어로 재테크. So what is 재테크 in real English? Personal finances.
1: Yeah.
0: 조금 헷갈리죠. Personal, 개인적인 finances, 재무 관리라고 합니다. Or, I don't know, this makes you sound rich. I mean, for regular people, money management. Right? Minsu, how do you manage your money?
1: Oh,
0: not
1: what
0: well.
1: Money? What money?
0: 어떻게 돈 관리하시나요? 안 해요. But if
1: 무슨
0: you're,
1: 돈요?
0: 무슨 돈, 어디, 누구? But if you're wealthy, if you're well-to-do, asset management.
1: Oh, 돈은 없네, asset은
0: wow.
1: 있지. 네.
0: 어디? Where?
1: 일단 뭐.
0: Okay. All right. Then
1: 자, 자체가 asset예요, 저는.
0: Oh, oh my. 자, money 같은 경우는 뭔가 내 통장에 들어가 있는 그 cash value 돈이지만 asset. That could be your real estate. That could be your stocks, bonds, 401ks, things that I don't know. So, if you want to ask, 너 재테크 해? How do you manage your money?
1: Yeah.
0: Or how do you manage your finances?
1: That's right. So, that was story number one. Thank you so much. Let's move on to story number two.
0: Speaking of managing things, did you manage to catch up on sleep? I definitely did. But is there such

0: thing as too much sleep?
1: Yes.
0: Oh.
1: I slept for 12 hours once in college. And? I woke up with the fattest headache. 여러분, 너무 잘 때 머리 아플 때 있잖아요. Headache. 너무 잠 안 자면 머리 아픈데 잠 너무 자서 머리 아플 때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I feel like that's a little too much,
0: 사실
1: no?
0: 저는 머리는 안 아픈데 허리가 아파요. 아. 너무 잠에 자 허리 사실 좀 뒤집어주면 되긴 한데
1: like I get headaches when I sleep too much.
0: Interesting. 네. Interesting. Well, yes. Ding, ding, ding. That is right. So we've been told that undersleeping is bad for your health. How about oversleeping? Well, those who slept for more than 9 hours per day had a 17% higher likelihood of death than those who slept for the optimal 7 to 8 hours.
1: Really? 네.
0: 한 연구에 따르면요, 하루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의 사망률이 적정 수면 시간인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와 비교하면 사망 위험이 17% 높았다고 합니다.
1: Okay. I mean,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slept for 9 hours,
0: right.
1: But I'm intrigued.
0: 저는 그러니까 토막토막토막해서 9시간 합쳐 자긴 했거든요. 네. 이번 주말에.
1: But I think they're like looking, they're probably looking at like,
0: right, like
1: 연속으로,
0: mm-hmm.
1: right?
0: Successively.
1: So details, please.
0: All right, so this is from the National Taiwan University study. Mm-hmm. So this is very legitimate. They tracked 3,300 individuals across 30 years.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잠을 추적했는데요. And published the results in the Journal of Sleep Research. So we divide them into three groups. Listeners, let me know what group you fall into. Group number one, people who slept for 6 hours or less. 6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 접니다. 접니다. People who slept for the optimal 7 to 8 hours. 7시간에서 8시간 매일 주무시는 분, that's a sweet spot. Mm-hmm. And finally, 9 hours or more. 9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눴는데요. Of these, the 7 to 8 hour group had the fewest number of people who died in the 30-year period, 10.57.
1: Out of the 3,300.
0: Out of the 3,300, well, depending on, you know, how many were in that group.
1: Uh-huh.
0: Under 6 hours, 10.97. 9 hours or higher, 11.27.
1: Oh.
0: 네, 물론 9시간 잤다고 사망률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9시간을 잔 사람들 중에서 이 다른 그룹보다 사망률이 높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1: 네.
0: Okay, that's just sheer numbers because people could have had underlying conditions. They could have had age, illness, and outside factors. So researchers using research and science and, you know, expertise factor those in as well. And the risk of death for those who got 9 hours or more of sleep, 1.17 times or 17% higher than those who got the recommended 7 to 8 hours. Statistically, nothing notable, no notable increase for those who slept for 6 hours or under. 네, 이렇게 단순 사망률 외에 연령이나 지방 같은 외적 요인들도 팩터한 결과 수면 시간별 위험도가 더 명확히 갈렸다고 합니다. 9시간 이상 자는 집단의 모든 원인에 인한 사망 위험이 적정 수면보다 1.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 네.
0: Here's the important conclusion. I'm not saying sleeping 9 hours will kill you. I'm not saying that. Don't come at me. But if your body needs to sleep for 9 hours or more, that could be your body telling you something might be going on. 내가 자도 자도 피곤하다.
1: 그렇죠.
0: 9시간 이상을 자야 할 정도로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그렇다면 단순히 잠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다가 결론이었습니다.
1: Well, I know what threat I'm going to use to my daughter when she starts sleeping in too much on the weekends.
0: Oh, but I mean, this is for adults, so dude, dad, God, I hated when my dad used to do this. 또 자라나는 어린이는 네,
1: 이
0: 잠을
1: 뉴스 기사 분명히 찾아가지고 하루 깨우면서
0: 우리가 성장판이 열리기 위해서 잠을 자야 저는 아직 제 성장판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 지금 9시간 잠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너 지금 8시간 30분쯤 자고 있거든
0: 아버지, 아이고 잘해. 아버지
1: Now, any word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0: Absolutely. So, Minsu, what kind of a sleeper are you? Are you a light sleeper or do you sleep like a log?
1: I mean, it depends. Sometimes I wake up to the slightest noise and other times...
0: 약간, 아빠 안 잔다. 아빠 아직 야구 보고 있다.
1: And then sometimes my wife would tell me like did you hear the lightning?
0: The thunder.
1: Or the thunder,
0: and the
1: right?
0: Lightning.
1: 네. I was like, what, it rained yesterday? 그 정도 잘 때도 있어요.
0: 왜 땅이 젖어 있지? 네. All right. Two different types. What category do you fall into? 한국어로는 잠귀가 밝다라고 하죠. Then you are a light sleeper. 가볍게 잠이 든다. Light sleeper. 하지만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You sleep like a log. 통나무죠. 뻣뻣하게 통나무처럼 잔다. So, do you sleep?

0: And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Recently, in the Busan art scene, an artist who has cultivated his distinctive creative world over decades was honored with the 22nd Songhye-su Art Award. Upon receiving the award, he remarked that even if he walks slowly, he will never give up and will continue down the path of art. So today, we sit down with the artist, Lee Song-jae, here in the studio. We will explore how he first began painting, the works he has created, and the meaning behind this award, while discussing the driving force that has kept him painting for so long and his plans for the future.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성재 화백과 함께합니다. 처음 그림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작품 세계, 그리고 오랫동안 붓을 놓지 않게 한 힘과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시절부터 서양화를 전공하고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제 삶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여기면서 살아온 이성재라는 작가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So he introduces himself as an artist who majored in Western painting and has steadily continued his creative work from his college years to the present day. He shares that he has lived regarding painting as a central, vital part of his life, and it's a pleasure to have him in the studio. Well,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22nd Songhye-su Art Award. Could you share your thoughts on the award and what this recognition means to you? 네, 먼저 제22회 송혜수 미술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수상 소감과 이번 수상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처음 수상 소식을 접했을 때는 덤덤했습니다. 예전에 이 상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었고
0: 네.
1: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 되면 좋고 안 되면 후배 작가님들이 받겠지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했는데 선정되어서 기뻤습니다.
0: 네.
1: 네, 송혜수 미술상은 부산 미술계 1세대 작가인 송혜수 선생님의 이름을 기리는 상입니다. 송혜수 선생님은 한국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온 이후 다른 작가분들은 다 서울로 돌아가셨을 때 부산에 남아서 전업 작가 생활을 하셨고요. 화실을 열어서 화학을 길러내었습니다. 또 부산 미술의 토대를 다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상을 받게 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부산에서 그림을 그려온 60년의 시간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So he says he remained calm when he first heard the news. Having previously served as a judge and applied once without being selected, he approached the Sears application with ease, happy to receive the award, but equally content if it went to a younger artist. And the award honors Songhye-su, a pioneer figure in Busan's art scene. After arriving in Busan during the Korean War, Songhye-su actually remained in the city as a full-time artist while many others returned to Seoul and later opened a studio to mentor younger artists. And because he helped lay the foundation of Busan art, receiving an award in his name holds a really special meaning and has led him to reflect on his own decades of painting in the city. Well, looking back across your journey, what activities and dedicated efforts do you feel led to this meaningful recognition? 지금까지 이어온 어떤 활동과 노력

0: 여기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을까요?
1: 네, 제가 대학 시절부터 작업을 이어왔지만은 작품 활동과 생계를 꾸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미술단체를 만들고 국내외 전시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 작업 세계를 지켜왔습니다. 19개의 개인전을 하였고 300여의 그룹전 등 오랜 시간 쌓아온 활동이 이번 수상에 닿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작가들과 미술 그룹을 만들기도 했고 젊은 작가들의 단체와 판화 관련 모임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사진, 건축, 회화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판화를 함께 연구하고 작업하는 시도도 있었죠.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비롯해서 부산미술대전 그리고 5개 지역의 전국 주요 미술대전의 심사를 맡았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수상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네, 오랜 기간 또 쌓아온 관계와 경험이 작가님의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So he shared that he says balancing art with earning a living was never easy, I'm sure, but he continued painting by forming collectives with fellow artists and participating in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And over the years, he had 19 solo exhibitions and joined around 300 group shows. He also participated in young artist organizations, printmaking groups, and multidisciplinary projects involving photography, architecture, and painting. In addition, he served as a judge for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and other regional competitions. He believes this sustained creative and community involvement contributed to his receiving the award. Well, you also held a commemorative exhibition in honor of this award. So how was the atmosphere at the venue? And are there any memorable moments that stand out?
2: 이번 수상을 기념한 전시회도 열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시죠.
1: 네, 예상하지 못했던 수상이라 기념전에서 동료 작가와 대학 동문 후배들이 많이 찾아와서 축하해 준 일이 특히 기억에 남고요.
0: 네.
1: 처음에는 가족들에게도 조용히 전시만 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0: 네.
1: 많은 분들이 축하를 받으면서 수상의 무게와 앞으로 더 열심히 작업해야 한다는 마음을 함께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약 100명 정도의 화우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 200여 명이 자리를 찾아와 주셨고요. 미술계 원로 선생님들도 많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후배들에겐 지금도 현대적인 작업을 이어가며 큰 작품을 선보인다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0: 그럼요. 관객의 발걸음만큼 솔직하고 또 따뜻한 축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And he's actually showing some of the paintings and you can see it here in the background in the studio, but as well you can see it on our YouTube channel of his exhibition and his paintings that he has prepared and that's why he got the award. He mentioned that because the award was unexpected, he especially remembers fellow artists, university alumni and also younger colleagues visiting the commemorative exhibition to congratulate him. He had planned to hold the exhibition quietly without even making a fuss with his family, but the warm response made him appreciate the honor more deeply. He expected about 100 visitors, but nearly 200 attended, including many senior figures in the art community. He was particularly proud that younger artists valued his continued commitment to contemporary and large-scale work.
0: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artist Lee Sung-jae here in the studio. Now, I do want to hear about your journey with art. When and how did you first begin drawing and painting?
2: 네, 이성재 화백의 그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나요?
1: 네, 제가 국민학교 시절, 지금은 초등학교죠. 그때 저희는 시험을 쳐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 시험 준비를 하던 중에 선생님께서 색을 섞어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0: 네.
1: 그 경험이 오래 남았고 이후에 친구를 만나서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0: 배우고 하던 중에 고등학교 때 이제 미술대학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뒤 여러 공모전에 입상을 하면서 경험을 계속 쌓고 그림을 계속해 나갈 길 선택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한 아이의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또 어른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So he shared that during his elementary school years, back when it was called 국민학교, right? A teacher noticed him drawing and taught him how to mix colors, and that experience really left a lasting impression on him. And later, through a friend, he began studying painting in earnest and decided in high school to enter an art college. And after entering university, experiencing open art competitions and winning awards really solidified his decision to pursue painting as his lifelong path. And you have dedicated yourself to Western painting for so long. So, what is the unique charm of Western painting that you have discovered along the way? 네, 오랫동안 서양화를 그려오셨는데요. 이성재 화백이 발견한 서양화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0: 네, 서양화는 표현 방식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이 매력으로 있습니다. 대학 시절 수채화와 소묘를 배우고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그림을 보는 눈도 열리고 특히 강렬한 색채로 대상을 똑같이 재현하기보다 자신이 느낀 것을 표현하는 야수파의 세계에 끌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말리고 다시 그리며 쌓아가는 과정도 서양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구축식 방법이 제게는 체질화되고 맞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So he says the appeal of Western painting lies in its limitless possibilities. Studying watercolor, drawing, and art history in college brought in the way he viewed art. And he was especially drawn to using bold colors to express personal impressions rather than reproduce subjects exactly. And he also values the layer process of painting, drawing, and then painting again. Then could you recommend some works where our listeners can experience the charm of Western painting? 그럼 서양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0: 네, 제가 대학 시절 그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보았어요. 보았는데 이건 꽃이라기보단 아예 화면 자체가 불타는 듯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강렬한 색으로 자신만의 감각을 보여주는 야수파의 작품들을 함께 보면서 서양화가 색으로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느껴보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대미술에 와서는 모노크롬과 미니멀 아트 등에 대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골고루 보면서 느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There. I love that. So he shares that seeing Van Gogh's sunflowers in person left a deep impression on him due to the raw power radiating from the canvas. He shared that views and just expressing the artist's the personal sensibilities through the intense coloration. Along it really he mentioned allows viewers to really feel what Western painting can actually express through color alone. And in your award acceptance remarks, you mentioned that even if you take slow breaths and also rest along the way, you will never give up and will continue down the path of art. So what has been the driving force that allowed you to keep painting for so long? 수상소감에서 천천히 쉬어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술의 길을 걷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랫동안 그림을 계속해서 그릴 수 있게 해준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0: 네, 제가 1세대 선배 선생님들이 경제적으로 엄청 고생하시면서 작업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 분들은 대학에서 교직을 선택하거나 해서 작업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교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급여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고요. 많은 전업 작가들이 지금도 작품 판매나 후학 지도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게 어려웠던 것은 생활보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작가에게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1: 그럼요.
0: 대학을 졸업했다고 저절로 다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작업하고

0: 하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생각을 넓히고 남의 그림을 따라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에 품은 것을 그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길을 찾는 데는 오랜 습작과 노력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1: 그럼요. 오래 걸어간다는 건 빠르게 나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So he shared, after seeing earlier generations of painters struggle financially, he became a teacher and gaining the stability to continue his art. And he notes that many full-time artists still find it difficult to survive through sales and private teaching alone. His greatest challenge, however, was not making a living, but really developing his own artistic direction. He believes graduating from art school does not automatically make someone an artist. Artists must work consistently, study the work of others, and broaden their perspective. Rather than copying another painter's style, they must learn to express what is within them, a process requiring years of practice and dedication. And you also expressed a wish to grow alongside junior artists by inspiring and challenging one another. So, what advice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younger creators walking this path? 후배 작가들과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0: 네, 저희들이 그림을 시작했던 60년대와 지금은 엄청 시절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의 그 도구를 익히는 일과 함께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깊이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후배들이 새로운 작품들을 보면서 저도 자극받습니다. 서로 받으면서 서로 작용하고 다만 한 번의 결과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작업하면서 자기 세계를 발전시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그렇죠. 또 도구가 비슷해질수록 창작자의 또 취향과 질문은 더 중요한 차이가 될것 같습니다. So he shares that he wants to advise younger artists that alongside mastering the tools of this AI era, they need time to deeply cultivate their own distinct artistic world. While he draws fresh inspiration from seeing the new work created by junior peers, he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nduring commitment to creating steadily and also involving their evolving their creative identity rather than settling for a one-off result.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Sung-jae, artist here in the studio. Lots of messages coming in. We have Gibbon님 saying, "Oh, Van Gogh's Sunflowers, such an iconic masterpiece." Absolutely. Well, now for artists based in Busan to pursue more active creative work, what kind of institutional support do you feel is most needed? 그렇다면 부산에서 활동하는 미술인들의 더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까요?
0: 네, 지금 자꾸만 이거 우리 부산 하단을 보면은 대형 전시 공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전시 공간의 확충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등이 우리 부산의 작가들에게 좀 신경 써주시고 전시 공간을 할애해 주시는 그런 시간도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100호를 한 100점 정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한번 선보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지금 제작 중인 높이 2.2m에 길이 13m짜리 이 대작을 한 5년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지역의 미술 교육과 국가 문화 정책도 작가들이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작가 스스로도 자신의 작품에 충실하면서 꾸준히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좋은 작품이 세상과 만나려면 창작을 뒷받침할 공간과 또 기회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So he shared that he hopes Busan will provide more exhibition spaces and opportunities for local artists, especially venue large enough for major works. He also wants public museums here in Busan to feature more Busan-based artists. And having created around 100 paintings large size, he hopes to exhibit them together along with the new work measuring about 2.2 meters high and 13 meters long. Wow. And he adds that art education and cultural policies should help artists sustain their careers while artists must remain committed to developing their craft. And in an early, this age, right, of overflowing with photographs and videos and endless digital content, why is this so meaningful and important for us to stay close to painting?
2: 사진과 영상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림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네, 이 사진이 처음 등장했을 때 해화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진과는 또 다른 해화만의 표현을 찾아서 그림은 발전해 왔습니다. 사람의 손과 생각이 담긴 그림은 사진과 다른 감흥을 줄 수도 있고 그림을 보면서 위안과 휴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불편하거나 추한 것을 다룬 작품을 통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술은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고 그 작품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예술은 마음을 쉬게 하는 동시에 외면했던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힘도 있죠.
2: So he explains that when photography emerged, painting had to find a new direction and developed forms of expression beyond realism. Art created by human hands and thought can evoke emotions that differ from photographs. And art is not limited to beauty. It carries the artist's story and can influence society as well. And I do want to ask, can people who don't know much about art still discover their own meaning and comfort in a painting? And how would you recommend they approach and appreciate art?
1: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작품을 보면서 자기만의 의미와 위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0: 네, 그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은 감상자의 몫입니다.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40을 넘어가면은 심미안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죠.
1: 네.
0: 그림을 잘 알아야만이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작품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 또 내게 주는 첫 감동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세히 보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예, 사람마다 그 움직이는 대상은 다 달라서 누군가에게는 그림에 대한 또 누군가에게는 음악이나 스포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자기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림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 예술이기 때문에 퍼스트 임프레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감동
2: 네.
0: 그런 것이.
2: I love that. So he explains that as one gets older, a mind's eye can develop, allowing one to observe things with greater depth. And he does not, he mentioned that one does not need specialized artistic knowledge to appreciate a painting. He says just looking slowly at a piece and pondering with what mindset did the artist paint this. And he adds that what moves each person varies. And while painting offers that experience for some, music or sports might provide it for others.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future goal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1: 그럼 앞으로 어떤 작품과 새로운 계획을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0: 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그 삶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에 계속 집중하고 또 다른 방향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술가의 길은 한 번의 성취로 끝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것을 작품으로 이어가는 일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So drawing on his life and experience, he plans to continue creating while exploring new directions in his art. And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if you can just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 작품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제 작업과 미술 간에 직접 설명할 수 있다는 점도 뜻깊었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방송국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문화를 접하는 경험이 쌓이면

0: 있네요. 꾸준히 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I hope you can do that. I hope you continue journaling and I hope that you grow from that as well. Doing something consistently and persisting is not easy, but you can do it. We also have Anderson님 and 다면의 지구님 messaging in. Eliana saying hello, hello. And 사랑대원님 saying, I would like to keep learning Korean even though progress is too slow. I honestly think learning a language, especially Korean, is not easy. I think learning Korean language is easy, but mastering it and making it perfect is really hard. But I hope you continue and never give up.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journey with us.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segment of the day.
1: BEFM's The Interview is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0: And now it's time for statistics from the Dongnam Regional Office of Statistics, a very special segment we have here once in a while. So I do want to ask listeners, where did your commute begin this morning and where were you headed? As you watch the traffic and crowds move, right, you may have wondered, where is everyone going, right? And some people were close to home while others cross the regional boundaries between Busan, Ulsan, and Gyeongnam. So today we're going to examine how these commuting routes connect the Southeast region based on the report released in May by the Southeast Regional Office of Data and Statistics. Joining us is Ms. Go Tae-in here in the studio from the Regional Statistics Division. 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출근하셨나요?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서 부산, 울산, 경남의 출근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 Tae-in 동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동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 고채은 주무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Well, your office recently analyzed commuting patterns across Busan, Ulsan, and Gyeongnam. So what prompted this study? 네, 지난 5월 동남지방데이터청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의 통근 이동을 분석해서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최근에는 거주지와 근무지가 달라지면서 행정구역만으로는 지역민의 실제 생활권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근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어느 지역을 오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이에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 동남권 지역민의 실제 통근 모습과 지역 간 연결 관계를 살펴보고 광역교통 및 연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번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as more people live and work in different areas, administrative boundaries alone no longer reflect how residents actually move through their daily lives. Commuting is a useful measure of those real-life connections, and they analyze regional community survey data to understand commuting patterns across the Southeast and provide a foundation for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nd coordinated regional policies. So let's first look at the overall scale. How many people commute in Busan, Ulsan, and Gyeongnam? And what has changed compared to 2 years ago? 그럼 먼저 전체 규모부터 살펴보죠. 부산, 울산, 경남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고 2년 전과 비교하면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2: 2025년 기준 동남권의 15세 이상 인구 678만 명 중 통근 인구는 378만 명이고 통근율은 55.8%로 지난 2023년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통근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0: 그렇군요. So in 2025, 3.78 million of the Southeast region's 6.78 million residents age 15 and older were commuters, and that represents 55.8% of the population, up 0.2 percentage points from 2023. The commuting rate was higher among men than women and highest among the people in their 40s. And how many people work within the area where they live and how many commute to another city or province?
2: 그럼 자신이 사는 이 지역 안에서 출근하는 사람들과 다른 시도로 또 이동하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요?
3: 통근 인구 중 같은 시도 내에서 통근하는 인구의 비율은 부산, 울산, 경남 모두 90% 이상이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시군구 내에서 통근

0: of commuters worked within the same city or province where they lived. And across the region, 61.5% worked within their own city, district, or county, while 8.7% crossed into another city or province. And overall, most residents work relatively close to home. Then how long is the average commute in Busan, and which forms of transportation are used most often? 부산의 평균 통근 시간은 얼마나 되고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나요?
1: 부산 통근자의 평균 통근 시간은 31분으로 울산, 경남에 비해 가장 길었고 시내버스나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중도 타 시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부산의 16개 구군 중 현재 살고 있는 구군에서 통근하는 비율은 강서구가 70.0%로 가장 높았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average commute time for Busan commuters was 31 minutes, the longest compared to Ulsan and Gyeongsangnam-do, and the proportion of the peopl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such as city buses or urban railway was also higher than in other regions. Looking at the city, district, and county level, among Busan's 16 districts and county, Gangseo district had the highest proportion of commuting within one's current district or county at 70.0%. Then which part of Busan has the highest proportion of residents working within the district where they live? And what explains that figure? 그럼 부산에서 자신이 사는 구군 안으로 출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강서구는 명진 옥상 국가산단을 비롯해 미음, 화전 등 산업단지와 일자리가 집중된 지역으로 에코델타시티 등 주거와 산업기능을 함께 갖춘 개발이 이어지면서 거주지와 일자리가 같은 지역 안에서 연결되는 직주 근접 여건이 높은 관내 통근 비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주거와 또 일자리를 함께 설계하는 이 도시계획이 출근길의 모습까지 바꿀 수 있겠군요. So Gangseo District is an area where jobs and industrial complexes, including the Myeongjin Oksa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nd Miyum and Hwajeon are concentrated. And as developments possessing both residential and industrial functions such as Eco Delta City continue, work residents' proximity conditions connecting residents and jobs within the same area seem to have influenced a high internal commuting rate. Well, looking beyond the city, where do people commuting or into Busan mainly come from, and where do people from Busan travel for work? 그럼 부산과 이웃 도시를 오가는 출근길도 궁금한데요.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오고 부산 시민들은 어떤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나요?
1: 부산으로 통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순이며 부산에서 통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순입니다. 부산의 시도관 통근은 김해, 양산, 창원 등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0: I see. So the largest numbers of commuters entering Busan came from Gimhae, Yangsan, and Changwon in that order. And for Busan residents commuting elsewhere, the leading destinations were Yangsan, Gimhae, and Changwon. And this shows that Busan's strongest inter-regional commuting links are within nearby cities. Then what does the data show about commuting patterns in Ulsan? 그렇다면 울산은 어떤가요?
1: 울산 내에서 통근하는 비율은 95.2%로 부산, 경남에 비해 동일 시도 내에서 통근하는 인구 비율이 높고 다른 시도로의 통근은 4.8%로 가장 낮습니다. 울산 통근자의 주된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66.1%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평균 통근 시간은 25분으로 나타났습니다.
0: Interesting. So in Ulsan, 95.2% of commuters worked within the city, the highest proportion among the three regions, and only 4.8% commuted to another city or province, the lowest figure in the southeast. Cars were the main forms of transportation used by 66.1% of commuters, while the average journey took 25 minutes. And which areas have the strongest community connection with Ulsan? 울산과 다른 지역을 오가는 주요 출근길은 어떻게 연결돼 있습니까?
1: 울산으로 통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양산시, 기장군, 해운대구 순이며 울산에서 통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주시, 양산시, 기장군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울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인구 10명 중 7명 정도가 경주로 출근해 두 지역 간 연계가 두드러졌는데요. 실제로 2025년 울산 포항 경주는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내 이름은 리암 맥인타이어. I am 9 years old, four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School. In my family,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I also have a younger brother. Now, I was born right here in Busan and have lived here my whole life. This city is great because all the activities I can do. I love going to all the beaches and riding my bicycle around the rivers. Being part of this city is great because I get to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listening to my story,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4: 0 Waste Rangers.
5: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6: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4: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6: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4: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6: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4: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6: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4: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6: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4: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6: Refuse, reduce.
4: Reuse, recycle.

0: 총놀이 하시던데 어떤 거 하셨을까요?
1: 투우랑 저거 원판 던지기 하고 있었어요.
0: 좀 어떠셨어요?
1: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어릴 때는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해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0: 기장 정관이 다른 지역과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2: 저는

0: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1: 부산이 좋아요.
2: 부산이 좋아요.
1: 뽀 마이 부산.
2: 뽀 마이 부산.
3: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부산.
4: 부산?
5: For my 부산.
6: 부산 하면 For my 부산.
7: For my 부산.
8: You are listening to For my 부산.
9: Oh,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The time is now 5 o'clock, already halfway through our show. We'll be with you until 6 p.m. I'm Laura McCluckie, and you are tuned in to 90.5 and 103.3 FM. Welcome to BEFM. 여러분, 부산의 원박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t's Monday the 28th of September 2026. Can you believe we are almost already in October? What? Well, there we go. Yes, it's true. So, shall we get on with it? Shall we dive right in? Today, we are talking about, well, we're talking about a little bit about Chuseok. I asked you, how was your holiday? How was your Chuseok? Chuseok 때 뭐 하셨는지, 그리고 누구랑 같이 계셨는지, 뭐 등등 어떤 음식에 뭐 먹었는지, 드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Eating habits, 식사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So on average,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네,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몇 끼를 드시나요?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짜 제일 땡기는 음식은 뭐지? 저는 되게 먹고 싶어요. 되게 되게 맛있지. 아직 개그? 아니, 내가... 이번 추석에 진짜 되게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게으르게 집에서만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진짜 땡긴다 이제 땡긴다. So,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What do you really want to eat? And how was your 추석? Three options for you. I will choose all of them. I'll read them all. Whatever. It doesn't matter. Don't forget to send us your song requests as well. 여러분,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부에 플레이리스트 세그먼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신청곡을 다 모아서 뭐 최대한 많이 플레이 해드리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샵 9050, 89050, 카카오톡, or YouTube live text messages 101. Everything else is free. And now it's time for us to have a little song and then have a little Monday groove. Are you excited? Yes, indeed. This is 이한철 with Superstar, and I'll be back in just a sec.

0: 1, 2, 3, 4, 5, 6, 7, 8, 9, 10. 부산
1: 그루브. 부산 그루브.
0: 응. 먼데이
1: 그루브.
0: 먼데이 그루브.
1: 예. 조태준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How are you?
2: Yes, I'm so good.
1: Good. Yeah. Good, good, good. Yeah. This is Monday Groove, just like you sang. Yeah. 네, 여러분, 이거는 Monday Groove거든요. Yeah. 이 세그먼트는 한국어, 영어 둘 다 하는 세그먼트거든요. 그래서 this is a project segment to turn our Busan-based artist, 조태준, or TJ, into a global star. So together with me, let's enjoy some English expressions, essential English expressions for artists and of course some live performances. 네, 우리는 라이브 공연 기대하는 거예요.
2: 네.
1: 우리 영어 배우기보다
2: 네, 네.
1: 공연을 기대한다.
2: 아,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1: 근데
2: 네.
1: 우리 들어가기 전에 추석은요? 해피 추석.
2: 아, 추석. 예, 메리 추석.
1: 메리 네. 추석. 맞아, 아, 메리 추석. 추석.
2: 네, 추석 네. 너무 잘 좋은 시간이었어요. 또 네. 연휴고 또 식구들이랑 모여서
1: 네네.
2: 음식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네.
1: 근데 그거는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2: 아.
1: 당황스럽네.
2: Long time.
1: Uh-huh.
2: Long time. No good. See friends.
1: Oh, good. Yeah. Perfect. Long time no see friends.
2: Long time no see friends.
1: Mm-hmm.
2: Yeah.
1: Yeah, I love
2: it. A lot of drink.
1: No.
2: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1: 패밀리 쇼잖아요. 우리 가족 프로잖아요.
2: 친구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1: 네.
2: 뭐 되게 기분 좋게 그렇게 뭐 그냥
1: 좋다.
2: 가볍게 막 그렇게 많이 막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이야기 많이 하고 정말
1: 백패들링 잘하네요. 백패들링. 네. 아 근데 그 혹시 그 추석 때 공연 많이 했어요? 아니면 쉬었어요?
2: 공연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공연은 없었고 그냥 그 여유롭게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보냈었습니다.
1: 좋다, 좋다, 네네. 좋다. 근데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처음 만나는 그 정치자 여러분들한테
2: 네.
1: TJ 씨 누구신지
2: 네.
1: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부산을 노래하고 있는 부산 그룹 로컬 가수 조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1: So Busan Groove is like, tell us what Busan Groove is. 부산 그룹은 뭐지?
2: 제가 만든 그 단어인데요. LA에는 LA 메탈이 있고 시카고 브루스가 있듯이 부산에도 많은 뮤지션들이 있고 좀 색깔이 있는 그런 장르들이 있어서 부산 그루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봤던 단어입니다.
1: 네. So Busan Groove is actually a music collective with lots of musicians who come together and they create music here in Busan. So to give Busan signature style. So you've got LA metal, Chicago blues, and you've got Busan Groove, which means we've got Monday Groove every Monday. All right, 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 공연 필요합니다.
2: 예.
1: 부탁드립니다.
2: 오늘은 Till There Was You라는 비틀즈의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0: 진짜 장난 아니네.
1: 아, 감사합니다.
0: 목소리가 진짜.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근데 우리 역시 그 노래 파 뭐 노래 들 때 라디오로 듣는 사람들 아니면 뭐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이 네네. 에코하고 뭐 모든 우리 뭐 이펙트는 없는데 에코 뭐 리버브 있잖아요.
1: 리버브 있죠. 네.
0: 근데 내가 바로 앞에서 옆에서 노래 들으는 게 네네. 진짜 so pure, so perfect.
1: 아, 리버브 없이.
0: 리버브 없이. 예. 리버브 필요 없어요.
1: 아, 그 마음이 착하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0: 착하지는 않아요.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바로 얘기할 거예요. 나쁘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너무 네네. 좋았었어요.
1: 아,
0: That was beautiful, TJC. Thank you so much. A great, great performance. So let's talk about the song first. 먼저 우리 노래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요?
1: 아, 네.
0: Lots 좋습니다. of people think this song was written by the Beatles, but it wasn't written by the Beatles, right? 이 노래는 비틀즈 작곡은 아니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 비틀즈가 앨범을 냈던 당시에는 보통 자작곡을 많이 만들어서 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틀즈가 거의 최초로 거의 최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주 특이하게 본인들 노래를 많이 만들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래도 그 앨범 중에 본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씩 두 곡씩 이렇게 넣어서 보완해서 스타일로 했는데 Till They All Was You가 바로 그런 곡이었죠. 그래서
0: 그러면은 작곡자 그 작곡은 작곡가
1: 네네.
0: 작곡자 어떻게 말하면 되지?
1: 작곡가.
0: 가.
1: 작곡가.
0: Okay, so 작곡가 is like composer, by the way, for anyone
1: composer.
0: who doesn't speak. Okay, so like the Beatles used to write most of the music, but they didn't write this one, which was quite unusual for the Beatles.
1: Yeah.
0: 근데 이 노래는 누가?
1: 이 노래는 뮤지컬 더 뮤직맨이라는 그 노래 그 뮤지컬을 위해서 미국 작곡가 메러디스 윌슨이 1957년도에 작곡한 노래라고 합니다. 네.
0: 아 진짜 그 이 노 근데 this song was made famous by the Beatles, right? 네네. 근데 이 노래가 비틀즈가 유명해지기 전에
1: 네네.
0: 탄력한 오디션에서도 불렸다고 알고 있다.
1: 네.
0: 맞아요?
1: 맞아요. 비틀즈가 그 이 오디션에 탈락해서 그 회사가 이제 데카 레코드, 데카 레코드라는 레코드 회사인데 정말 이 비틀즈를 놓친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요.
0: Whoops입니다.
1: 네.
0: Beatles, can you imagine someone saying no to the Beatles at that
1: 네.
0: time? 네,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1: 네, 그래서 오디션에서 이제 탈락을 해가지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비틀즈 를 뭔가 그 당시에 이제 전설적인 프로듀서 조지 마틴, 조지 마틴과 이제 레코드 계약을 하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됐죠. 비틀즈가. 네.
0: Yeah, so they were rejected originally by Decca Records, but months later, after you know they made their debut by signing with a record label led by producer the George Martin. So yeah, probably one of the most agonizing mistakes in music history, right? 진짜 음악 역사상 가장 뼈 아픈 실수 중
1: 진짜.
0: 하나이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지금 지나고 나서 또 생각해보면 네. 나중에 조지 마틴을 만났기 때문에 또 비틀즈가 또 탄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네, 조지 마틴이 정말 전설적인 프로듀서라서 그 뒤에 뭔가 현악이나 오케스트라랑 같이 비틀즈랑 막 그렇게 편곡들이 너무 아름답게 돼서 또 비틀즈가 또 이렇게 우리들의 비틀즈가 되지 않았나.
1: 잘 됐다.
0: 아, 맞습니다.
1: 잘 됐네.
0: 그 그렇게 될 일은 그렇게 되는 거죠.
1: 네. 맞아요. 네. 뭐 you just say what will be right? 네. 케사라세라. Whatever will
0: 케사라세라.
1: be will be. 그러면 혹시 네. 그 you are the kind of main lead of Busan Groove. So have you guys ever had the experience of going to an audition together? 혹시 그 부산 그룹도 네. 뭐 오디션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0: 사실 아직 저희도 오디션을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1: 없어요?
0: 네. 그냥 오. 저희끼리 해서 앨범을 내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디 뮤직이죠.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회사처럼 운영하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인디 뮤직인데 아직 오디션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1: 네. 좋다. So like because you're an indie band, you the Busan Groove have never had to go and do an audition. 근데 웃긴 게 오디션 없이 항상 부킹을 많이 들어오고
0: 예, 그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어딜 가나 최선을 다해서
1: 이제 너무 프로니까
0: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 오디션 필요 없어요. 역시. 네. So when you are participating in an audition or maybe a competition or even the like even an interview, a job interview as an artist for you, like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do you think to keep in mind? 그래서 yeah. 그 아티스트로서 아니면 그냥 면접이나 뭐 어떤 대회나 뭐 오디션 나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뭘까요?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오디션은 그 어떻게 보면 뭐 1등, 2등 순위도 중요하지만 워낙 많아서 좀 축제 같은 느낌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오디션에서 잘하려고 긴장해서 막 힘을 주는 것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냥 퍼포먼스, 그냥 즐기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모두에게 다 좋지 않나. 뭔가 사람들이 오디션을 보면서 순위도 잘한다 못한다도 분명히 표현을 하지만 그중에 즐기는 사람들이 항상 최고의 퍼포먼스를 에너지가 전달이 되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1: 정답이다. 네. 정답. 우리도 여기서 우리한테 재미없으면 우리 그 듣는 사람 보는 사람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즐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0: 네.
1: So TJ said the kind of most important thing he thinks to keep in mind for auditions or going out for you know this kind of performance if it's a competition is just to enjoy it and really show off your best performance. Don't worry about whether it's you know number one, number two, number three. Just go out there and enjoy it. 네, 그 자기의 매력을 보여줘야 되다.
0: 네, 맞습니다. 네.
1: You got to show your charm, right? 아 근데 우리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그 어떤 표현 배우기 전에
0: 네네.
1: 노래 가사에 뭐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어려운 발음하기 발음하기 어려웠던 거 있는지 뭐
0: 그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복되는 표현들이 좀 많아서 사실 아 뜻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구나 해서 했는데 일단 제목에서 Till There Was You잖아요.
1: Till There Was You.
0: Till There Was You인데 보통 Until을 저는 이제 until이라고 해서 이게 until이겠지는 생각을 했었지만 till 이렇게 짧게 줄여서 많이 표현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1: So I want to, so basically TJ asked me is till, so until is shortened to till and asking if that's a common thing. So yes, it's very, very common to say till as instead of until.
0: 아.
1: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언제까지 일해야 되네? Till five.
0: 아.
1: Till five. 우리 게으르잖아요. 그래서 짧게 짧게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0: Till five.
1: Till five.
0: 아.
1: Yeah.
0: 네.
1: What time are you working till? Till five.
0: 오.
1: What time are you working until? On. 왜 내가 on이라고 해야 돼? on도 말아야 돼? 와 피곤하다. on까지 말해야 돼? 아니 싫어. 그냥 till.
0: 아 그냥 되게 친근한 표현으로 해서 till이라고 지금 가사에도 그렇게 넣은 건데.
1: 근데 친근 뭐 formal이든 뭐 informal이든 상관없어요.
0: 네.
1: Let's keep this meeting going till John

0: Let's jump on the call.
1: 그래서
0: 뭐뭐뭐 until이라고 할 때마다 till도 가능합니다.
1: 아, 네.
0: 상관없습니다.
1: 오, 알겠습니다.
0: Yeah.
1: 네, 좋습니다.
0: Very simple.
1: 네, very simple.
0: Simple.
1: 그리고 이게 또 비틀즈가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0: Yes.
1: 네, 그래서 그런지 그 No, I never sold them at all 이렇게 tall이라고
0: at
1: 이렇게
0: all, 예. Yeah.
1: 근데 보통 at all 이렇게
0: at all.
1: At all.
0: 미국 사람들이 at all.
1: At all. 이거면 영국 사람 발음이라 at all.
0: At all.
1: 이렇게, at all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Saw them at all until I found you. Yeah, water.
1: 아.
0: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 water.
1: Water.
0: 근데 아. 영국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지역마다 우리 발음 뭐 사투리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고 근데 차 T 소리는 T. 로 하는 거잖아요.
1: 네네.
0: So usually British people, if they're speaking properly, we use T when T is in the word. So we say water.
1: Water.
0: Water. Scottish people, water.
1: Water.
0: So 영국 RP, 해리포터, water.
1: Water.
0: Hermione Granger says water.
1: Oh.
0: Butter.
1: Butter.
0: Letter. TT. 근데 미국인 water, butter, letter. 너무 듣기 싫은 표현입니다. 미국 미국 발음으로 네. 이거는 D 아니거든요. T잖아요.
1: 네.
0: But at all. 근데 편안하게 노래 부를 때 편안하게. 그래서 at all이라고 하고 싶으면 at all 하면 되지.
1: At all, at all. 사실 저는 비틀즈 음악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요. 엄청 많이 듣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센 발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래 부르기에는 그런 발음들이 악센트가 더 주어져서 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Cause I never heard it at all. At all. 듣기 좋아요. 나한테.
1: Yeah, at all. Till there was you.
0: 너무 영어 정확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자, 그러면은 영어 표현을 좀 배워볼까요?
1: 네.
0: Let's learn some ways to talk about relaxation. So for example, when you have a big event coming up, do you have any ways to release your nerves? 그래서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1: 네네.
0: 어떻게 긴장을 푸시나요?
1: 아, 네. 긴장을 저요? 저 어떻게 긴장 푸냐고요?
0: 나는 운동하고 아니면 네. 숨쉬기.
1: 아 맞아요.
0: 숨쉬기는 몸의 리모트 컨트롤이거든요.
1: 네네. 아 저도 약간 그 비슷한 건지 뭐 숨쉬기랑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편안한 곳에 가서 좀 큰 소리를 내요.
0: 아 맞아 맞아.
1: 네.
0: 아.
1: 좀 이렇게 너무 긴장돼 있으면 와, 목소리도 이렇게 좀, 아, 막 이렇게 돼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편한 데 가서 아!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한번 내봐요.
0: 아니, 근데 네. 웃긴 게 제가 몇 년 전에
1: 네네.
0: 새벽 5시쯤 제가 명상 그룹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뭐 제가 리드 명상 선생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광안리 해변 에서 앞바다에서 파도 소리 치면서 뭐 너무 너무 평화로운 뭐 새벽 뭐 선라이즈 되기 전에
1: 네.
0: 명상 하다가 갑자기 한 아저씨가 옆에서 바다로 이렇게 이렇게 소리 큰 소리 바다한테 보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는 명상하다가 깨웠다. 이 아저씨가 혹시 TJC였어요?
1: 아, 저 아닙니다.
0: 아니요. 네. 아쉽네. 네.
1: 저는 이제 바다 안에 들어가서 소리를
0: 너무너무
1: 네.
0: 좋았어요.
1: 네.
0: 아무튼 오케이. 소 큰 소리 우리는 큰 소리도 되는데 근데 TJC 부탁할게요.
1: 네?
0: 그렇게 한 번도 하지 마세요.
1: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0: 너무 크게
1: 네,
0: 우리 문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 네.
0: 긴장을 풀어야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1: 아, 네. 네.
0: 어떤 거 배워보고 싶어요?
1: 그래서 뭐 누군가 이제 긴장이 돼 있다고 하면 좀 마음 편안하게 가져. 뭔가 좀 긴장 풀어라. 뭐 이런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봐.
0: 마음을 편안하게.
1: 뭐,
0: 그래서
1: 릴렉스. 뭐 이렇게 정도 하고 있는데. 헤이, 릴렉스.
0: 근데 웃긴 게 릴렉스 우리 so the funny thing is

0: We already talked about this, but when you tell someone in Korean and then translate to English, it can be like the nuance of it is very uncomfortable. 그래서 예를 들면 relax이라고 하면 내가 나한테 시키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바로 relax하고 내가 무슨 효과인지 relax. 어, perfect 됐다. 그냥 말하는 대로 내가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왜 바로 relax 말하는 건지 영국 사람들이 예민하니까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그래서 네. 마음 편안하게 you can say mind you can ease your mind
1: ah.
0: 마음이 편안하게 만들어요 ease means like easy 근데 easy is like 쉬워요. Ease means make less difficult, make less hard, make less stressful. So ease your mind.
1: Ease your mind.
0: Yeah.
1: Ease your mind.
0: 오, 친구한테 스트레스 받을 때 친구야, just ease your mind. 들이마시고 내쉬고.
1: Ease your mind. 갑자기 그 이글스 노래 중에 Take It Easy.
0: Take It Easy.
1: Take It Easy도 긴장 풀어라는 말이에요.
0: 맞아요. 아, Take It Easy. 뭐 신경 쓰지 마라.
1: 신경 쓰지 마.
0: 뭐 좀
1: 괜찮다.
0: 그냥 진정해.
1: 진정해.
0: Take It Easy.
1: Yeah, Take It Easy.
0: 맞아요.
1: Easy your mind.
0: 오, ease your mind.
1: Easy your mind. 오,
0: 그리고 특히 DJ 씨 목소리가 너무 딥하니까 ease your mind. 너무 좋아요.
1: 아 그래요?
0: 특히 진짜 나 이어폰 하나 더 주고.
1: Ease your mind.
0: 어 좋아.
1: Take It Easy.
0: 명상 앱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 Take it easy.
0: Yeah. Take it easy. Perfect.
1: Take it easy.
0: Yeah.
1: Ease your mind. Yeah.
0: 그러면은 ease your mind number one 또.
1: 네. 그러면 좀 그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가 ease your mind이면 그러면 긴장을 풀어. 긴장 풀어. 이런 거는요?
0: 아, 긴장 풀어.
1: 긴장 풀어.
0: 풀어. So for me, 긴장 풀어. I would say 긴장 풀어. Loosen up.
1: Loosen up. Yeah. 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loosen up.
0: Yeah. Yeah. 긴장 풀. Loosen up. 긴장 뭐 긴장 있을 때 이렇게 몸이 너무 타이트하게.
1: 예.
0: 근데 tight is the opposite of tight is loose.
1: Loose. Yeah. 아, loose.
0: 타이트 반대 loose야.
1: 타이트 반대 loose.
0: Loose. So loosen up.
1: Loosen up.
0: Loosen up. 오, 몸이 loosen 이렇게 up. 풀어요.
1: 예.
0: 또 마지막.
1: 그래서 마지막은 어 그러면 아까 그 롤 하는 것처럼 심호흡해 숨을 크게 쉬어 뭐 이런 거는요?
0: So actually 심호흡해 so this would be like take a deep breath.
1: 어.
0: So take a deep breath is like
1: 아.
0: like this.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몇 년 동안 명상 공부를 했고 선생님이 네. 했어요. 그래서 take a deep breath보다 take a slow breath.
1: 아, take a slow breath.
0: Take a slow breath.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들이마시고 hold 그다음에 내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쉬는 게 중요합니다.
1: 아, 또 명상 수업 언제 하시나요?
0: 어, 이제 끝이에요.
1: 아, 끝났습니까?
0: 다들 네. 풀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네, 내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숨 쉬는 게 진짜 많이 많이 공부를 했어요.
1: 예.
0: Take a deep breath도 괜찮고 뿐만 아니라 take a slow breath.
1: 아, slow breath 진짜 그 뭔가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0: 특히 막, 가수.
1: 천천히 숨 쉬는 게 훨씬 더 릴렉스 하는데 도움이 되는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네. 그 따라 해볼까요? Take a slow breath.
1: Take a slow breath.
0: Perfect.
1: Take a slow breath.
0: 너무 잘했어요.
1: 와,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Yeah. So TJ 씨, take a deep breath because it's time for you to sing another song for us. 노래 한 번 더 불러주세요.
1: 네, 오늘은 Till There Was You. 와 좀 비슷한 틸데 워즈 아주 아름다운 언덕도 나오고 해서 또 우리나라 노래 중에 우리나라 국민 가요인데 트로트거든요.
0: 트로트.
1: 님과 함께라고
0: 내가 춤을
1: 저 푸른 초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Till There Was You 네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화이팅!

0: 너무 좋아요. So good. 오, TJ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네. 노래 두 개 두 번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우리 싱글 아니고 앨범 합시다.
1: 아, 좋아요. 네. Take a slow breath.
0: Take a slow breath.
1: Start.
0: Okay.
1: And the start.
0: Let's begin. Yeah. But let's do it next week.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next week.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Yeah. 자, let me play you a song. Michael Jackson, Love Never Felt So Good.

0: Our guest has spent the past 14 years organizing the homes of 10,000 people and finding the answers. Please welcome Jeong Hee-suk, a professional space organizing consultant. Welcome. 어서 오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세요. 그런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간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이라고 합니다.
0: Welcome, welcome. So that's Jeong Hee-suk. Hi, Crunchers. I'm a professional space organizing consultant. Welcome. All right. So for our international listeners, Hee-suk, space organizing consultant may be a new profession, you know? So could you tell us what exactly you do? 해외 청취자분들께는 대표님 공간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그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 정리가 안 된 공간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요. 정리 서비스를 진행하는 직업인데요. 네. 단순히 물건을 버리고 치우는 일이 아니라 공간을 재구성한다거나 공간의 역할을 찾아준다거나 아예 공간을 바꾸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0: Okay. So first of all, she diagnoses spaces that are disorganized, helps to organize them, and even rearrange the space. So it's not just about tidying up, cleaning, or throwing things away, but it's really about changing the roles of spaces, how they're used, and even reorganizing them overall. All right. Well, organizing your home can be quite difficult. And I myself am actually moving to a new home. So I think this is really timely that I am meeting you.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next 2 weeks, including today. 아, 집 정리 막상 시작하려면 사실 어렵잖아요.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 제가 사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대표님. 근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참에 대표님한테 배운 이 정리 스킬들을 좀 적용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앞으로 2주 동안 어떤 정리 방법들 배워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1: 네, 제가 이번 주에는 네. 자, 정리를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리 를 못 하시는 분보다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0: So we are going to spend this week learning about and understanding organizing your space. So most people, they don't not know how to organize. They just choose not to. That includes me actually.
1: 네. 네. 네.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지 되는 것보단요, 네. 무엇을 선택하는지 기준을 좀 이번 주에는 알려드리고요.
0: 아, 네네. So other than throwing things away, just randomly, everything away, she's going to tell us what things to choose for our lives. So she's going to tell us the standards for choosing that.
1: 다음 주에는 네. 정리를 직접 해보는 순서, 아. 전문가의 순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 아. Oh, and next week, we're going to learn how professionals, consultants, they actually organize a space, a home. She's going to tell us the order in which they do that. Wow, looking very much forward to that. 너무 기대가 되네요, 대표님. All right, so today we'll start with what it really means to be organized and how to decide what we actually need in our lives right now. Well, homes are built differently around the world, and so are the storage scenes, spaces. Like some homes have garages or basements. That's like the Western world, while many Korean families, they live in apartments. And in the Korean homes you've worked with, what organizing problems come from the size or I guess the layout of space?
2: 사실 나라마다 집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뭐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도 다르고 차고나 지하실이 있는 집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잖아요. 대표님이 정리해오신 한국 집에서는 이 공간의 크기나 구조 때문에 생기는 정리 고민이 있었을까요?
1: 네, 많습니다. 네. 대부분 외국처럼 좀 평수가 큰 집이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미 한정적이죠. 공간이.
0: 맞아요. So because Koreans, like I said, they mostly live in apartments. They're not huge house spaces like in some other countries. So the space is very limited.
1: 그래서 거실은 넓고 네. 안방은 크고 작은 방은 작고
0: 맞아요.
1: 이미 그 공간 안에서 내가 맞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0: 그렇네요.
1: 집에 사람이 맞춰야 됩니다.
0: 그러게요. 사실 이제는 안방이 클 이유가 없는데 맞아. So in Korean apartments, if you take a look at the average space. The living room is big, and the main room, the bedroom, is quite big as well. And the remaining other rooms, the extra rooms, are quite small. And we have to fit ourselves, fit our lifestyles to fit that space that's already been built for us.
2: 그러게요. 네. All right. Well, people often say my home is just too small to, I guess, stay organized. Would moving to a bigger home, I guess, actually solve the problem? 근데 때로는 집이 좁아서 정리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저도 그중 한 명이긴 한데 정말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해결이 되나요?
1: 네, 안 됩니다.
0: 안 된대요. So no, it's not going to solve any problems to move to a bigger home.
1: 네,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네. 집이 좁아도 안 되고요. 집이 넓어져도 안 됩니다.
0: Okay. So if your home space is disorganized, whether it's small or big, it will just remain disorganized and untidy.
1: 네, 좁은 공간에 사는 분들의 대부분이 네. 아 내가 정리가 안 된 거는 집이 좁아서야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0: 아.
1: 네, 그래도 물건의 제자리를 찾는 일이 중요한데 네. 계속 물건을 쌓아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0평에 살면서 50평의 짐을 안고 삽니다.
0: 아, so people who live in small homes, they always say, "Oh, I'm disorganized. This place is untidy because the space is small." But that's not the case. They just have not been able to find the right place to place all the stuff they have. And it's sort of like having all the things that you can carry in a bigger home within a smaller home. All right.
2: Oh, 알겠습니다, 대표님.
0: Well, have you seen large homes then where entire rooms couldn't be properly used because they were filled with stuff?
2: 그럼 실제로 집은 넓은데도 물건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방도 있었겠죠?
1: 네, 많습니다. 집이 넓은데 네. 그분들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0: 네. 네.
1: 수납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2: 아, 넓은데도.
1: 맞습니다.
0: So even people who live in larger homes, they say, you know what, I don't have much space to store all my stuff.
1: 네.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기 전에 저는 공간을 먼저 정리하는데요.
0: 네.
1: 가구 배치가 잘못돼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so before organizing all the items, the stuff, first of all, she rearranges the furniture because of the furniture arrangement, some people find it hard to tidy up and organize their homes.
1: 그래서 가구의 역할을 바꿔서
0: 네.
1: 사용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화장대를 화장하는 공간을 써야 되는데 책장을 두고 화장대로 쓴다든가
0: 아.
1: 책상을 두고 화장대로 쓴다든가
0: 그러게요. So first of all, it's important to have like specific roles for your furniture. Some people mix it up. Some people, they use their desk to dress up and put on their makeup or use a dressing table or vanity to study or read books. They even have bookshelves next to it.
1: 그래서 이제 정리할 때 집안에 있는 가구를 저는 모두 봐서
0: 네.
1: 이 방에 필요한 가구를 가져오기도 하고
0: 네.
1: 불필요한 가구도 이동하기도 합니다.
0: 아, so she takes a look at all the furnitures within a home and moves them around. If a room seems to need a certain furniture, she would put it in. If it needs to be taken out, she would take it out and recommend new furnitures for certain spaces as well.
1: 네. 그래서 화장대 공간에는 서랍과 네. 또 화장대가 있어야 되죠. 책상도 책장, 서랍, 책상.
0: 네.
1: 그럼 책상 공간, 화장대 공간, 잠자는 공간,
0: 네.
1: 의류 입는 공간 이렇게 공간을 나눕니다.
2: 말씀만 들어도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는 느낌? 어수선한 게 아니라.
1: 네.
0: So she would divide the space, even though it's a small space, she would divide the space up. If it's the dressing table area, you would have the dressing table and a drawer. If it's the studying area, you'll have the desk and the bookshelf. If it's the sleeping area, you'll just have the bed and also the closet on the other side. So separate spaces and roles within the room, within a single room even.
1: 네. 그래서 정리된 사진을 보면
0: 네.
1: 가구가 다 기존 있었던 가구인데
0: 네.
1: 위치만 바꾸면 침실 공간은 굉장히 아늑한 공간으로 바뀌고요.
0: 와,
1: 의류를
0: 네.
1: 입는 공간, 그리고 화장대 공간, 그리고
0: 네.
1: 책상 공간을 명확하게 나누었더니 굉장히 정리가 오히려 더 잘 된 공간처럼 보입니다.
0: 오. 예쁘기도 하네요. 네. 뭔가 더 정돈돼 보이고.
2: So we're looking at a after photo, an example photo of a room that's being organized again. So this person already

0: They had the furniture they needed, but they switched around the space or the position of the furnitures to better organize the whole room into different spaces. So you would categorize each space. This space would be for studying, working. This space would be for sleeping, the bed, whatnot, so and so and on. So she would organize it based on that sort of standard. Oh, okay. Well, it would be great to have a, I guess, separate study or home office, but many homes simply don't have an extra room. In Korea, people might put a, I guess, desk in the living room or use one room for several other purposes. Have you helped anyone, I guess, create their own personal space without having a separate room for it? 가끔은 별도의 서재나 작업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방이 없는 집도 있어요. 한국에는. 그죠? 뭐 거실 한쪽에 그래서 책상을 둔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방 하나를 여러 용도로 쓴다든지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님이 정리하신 집 중에도 별도의 방 없이 나만의 공간을 만든 사례가 있을까요?
1: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네. 서재 하면 굉장히 좀 큰 공간에 방 전체를 써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0: 맞아요.
1: 한 벽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벽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방 한쪽 면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0: 아. So some people think if you want like a workspace or study room, you need a separate room dedicated for all that. But that's not the case. You can just use one side of a room, like just one wall, let's say, for the studying area or the working area, or it could be one part of the living room that you can separate and use as a working space. 네.
1: 그러니까 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네. 가구의 크기보다 작은 가구라도 작은 책상 하나, 책장 하나가 바로 서재의 느낌으로 가는 거라 아. 우리 집에 있는 가구를 활용해서 같이 만나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화장대가 없을 때 화장대를 사는 게 아니라 네네. 서랍장 위에 거울을 두면 그게 화장대인 거죠.
0: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인 거네요. All right, so if you don't have, let's say, a working space, it's not about finding a whole new room for that working space. You could just use a small corner of your living room and put the necessary furnitures there. Bring your desk, bring your bookshelf, and that becomes your working or studying space. If you don't have a dressing table, all you need is a small drawer, and you can add a mirror on top of that, and that becomes your vanity or a dressing table. So it's all about arranging the furnitures and finding that space within a room and within a home. Oh, all right. Well, some homes overseas, I guess, use garages or pantries for storage. But in Korean apartments, balconies or utility rooms are often used for storage instead. So how are people usually using these spaces in the homes you worked with? 해외에는 뭐 차고나 팬트리 등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물건을 보관하곤 하는데 한국 아파트에는 주로 뭐 베란다 아니면 다용도실에 수납 공간 다용도실을 수납 공간으로 네.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대표님이 정리하신 집에서는 이런 공간을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나요?
1: 네. 확실히 해외에서 이렇게 이주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건이 so, 네. 많습니다.
0: 많죠. So she often deals with clients who have moved from overseas back to Korea. But one commonality, one common thing she finds among these clients is that they have a lot of stuff.
1: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주거 문화에선 사실 창고, 뭐 팬트리, 요즘에 팬트리란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네. 좀 다 다릅니다. 선반의 깊이와 개수와 다 다릅니다.
0: 그러게요. So we use the word pantry quite a lot. It could be a utility room in a I guess, Korean apartment, but that pantry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too. Their designs could be different, the number of places you can place stuff could be different, the height, the design could be different.
1: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네.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정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계속 앞에 물건이 쌓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0: 아.
1: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공간의 구성을 네. 짜기는 짰는데 너무 세분화를 해서 네. 내가 물건을 얼만큼 많이 사는지 그 양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0: 아, so this one client, they cleaned up very well. They try to organize based on their own standards.

0: standard, but they always say it becomes untidy the next moment. But that's because they haven't realized how much stuff they have. They haven't thought about the quantity of the stuff, items they have, which is why it becomes untidy again.
1: 보시면 김이 박스로 구매를 하시는데 저렇게 크게 박스로 대용량으로 사는 물건 내가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맞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거죠.
0: 그러니까 계속 차고 넘치고 맞습니다. 어질러지고. So for example, if you look at the photo here, she buys or they buy seaweed in bulks, you know, in large quantities. But without considering that, they haven't found a right space to store all that. So if you have a spending habit of buying things in bulks, then you need to have a dedicated space for that so that you can keep it tidy.
1: 그래서 이럴 때는 버려라가 아니라 네. 공간을 늘려드렸는데요. 서랍을 아래 선반 아래로 넣어서 네. 공간을 더 늘렸죠. 그래서 무조건 물건을 버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물건을 사는 대용량으로 사는 사람, 네. 좀 적게 사는 사람 다 다를 거예요.
0: 네.
1: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공간을 좀 더 늘려주면은 물건이 들어와도 들어갈 공간이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공간에 좀 수납용품을 제가 좀 더 높고 큰 네. 것을 사용을 했거든요.
0: 그러게요. 좀 네. 깊이가 있어 보였는데. 네. So instead of just throwing everything away, she would find larger space to store all your stuff inside. So if you take a look at how she helped them to organize, she bought boxes that are deeper for more storage, and she put drawers within, like underneath the shelf, so that more stuff could be stored within that.
2: 좋습니다. 항상 뭔가 버리라는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잘 정리하면 다 버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네, 네. 좋습니다.
0: Well, it's easy to, I guess, keep putting things there until the whole space turns into storage room. But how can we prevent that?
2: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간을 정리를 해두었다라고 하더라도 뭐 본인의 나중에 알게 되는 습관 때문이든 맞습니다. 뭐가 됐든 이것저것 넣어두다 보면 또 어느새 창고가 될 맞습니다. 때도 있잖아요.
1: 맞습니다.
2: 내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관리를 하고 방지를 해야 되죠?
1: 보통 전문가들이 하나 사면 하나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2: 맞아요.
1: 거예요.
2: 네, 네.
1: 그런데 그것도 위험한 게 네. 하나 샀는데 하나 들어오면 제자리입니다.
2: 아, 그러게요. 그냥 그러게요.
1: 네.
2: Okay.
0: So often professionals say, like professional consultants like Hee-suk say, like, you have to throw things away. And if you buy one stuff, you have to throw one away. But if you think about it, the whole number, it stays the same, right? If you throw away something, buy a new one, the place in which that stuff is stored remains the same.
1: 예, 제가 아는 방법인데요. 네. 지금 저런 상자에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라면이든 햇반이든 뭐 주스든 들어 있는데 그 공간이 비워지면 사야죠.
0: 아.
1: 그냥 사고 어디다 넣을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자리를 정하고 그것이 비워지면 사면 네. 유지가 되는데 그냥 사고 그냥 아무데나 두거든요.
2: 아, 그러게요. 그 공간을 고려하면서
1: 맞습니다.
2: 사야지 유지가
1: 맞습니다.
2: 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2: 네네.
0: So if you take a look at the pantry, there are different boxes, right? And each box is for a different type of food or item, whatnot. For example, if you have ramen in one box, you would buy new ramen once that space has become empty so that you can find space to put in your new ramen.
1: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적정량을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혼자 거주하는데도 박스로 화장지를 산다든가 물티슈도 뭐 30개, 40개를 박스로 산다든가
0: 네.
1: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사용량을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0: So instead of always buying stuff in bulks and packages, think about your consumption habit or your lifestyle. If you're living alone, you wouldn't need to buy like bulks of tissues, you know? So think about that before buying things.
2: Oh, all right.
0: Well, I guess simply having a bigger home doesn't solve everything. Then how should we deal with all these things we already have? Let's take a listen to a song and we'll be back to talk more about organizing your home with Hee-suk. Here is 정리가 안 돼, Don't Mess With Me by N Flying. Stay tuned.

0: 물건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는 미니멀리스트도 있지만 좋아하는 물건을 잔뜩 모으고 또 사고 하는 맥시멀리스트도 있잖아요. 제가 맥시인데 두 집은 아무래도 정리하는 방법도 다르겠죠?
1: 맞습니다.
0: 네.
1: 사실 미니멀하게 사시는데도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은 뭐냐면 내가 생활용품 쓰는 물건하고 내가
0: 네.
1: 그냥 소유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0: So even if you're a minimalist, some people, they are disorganized when you go to their homes, and that's because the things that they own and the things that they have to use in their everyday lives, they're all mixed up together.
1: 네. 그래서 대부분 왜 디스플레이 하는 용품과 자주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저는 위치를 다르게 두거든요.
0: 네.
1: 네.
0: So you would separate the space for things that you just display and keep and the things that you use often in your everyday life.
1: 네. 그래서 미니멀하신 집을 정리할 때는 계속 소통을 하면서 동선을 계속 이야기해요. 언제 사용해요? 나갈 때 사용해요? 하루에 몇번 사용해요? 어디서 사용해요?
0: 네. So for people who live minimalistic lifestyles, she constantly talks with them when she helps them out. Like, when do you use these things? Like, how do you walk around? What is the move? How do you move around at your home? When do you leave the home? When do you use it? Things like that. She questions them a lot to figure out their style of living and the things that they use.
1: 그러니까 맥시멀 같은 경우는 물건 양 자체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공간을 여유 공간을 만들어 두어야 돼요. 항상 물건을 살때 많이 사기 때문에 여유 공간을 더 만들어 드리면서 정리를 하거든요.
0: And for those maximalists who like to buy things in bulks and like to constantly collect things, you need bigger space for storing all of them. So that's what she focuses on.
1: 그래서 사진 보시면 그러니까 상자가 박스가 많을수록 물건이 쌓이는데 정리해서 사실 그 박스가 없어지면 훨씬 물건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네.
0: So for some people, as we see on the screen, they live with boxes of stuff. But if you get rid of all these boxes from the rooms, then you can visualize the space better and it looks a lot more tidy, of course.
1: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창고가 됐든 드레스룸이 됐든 상자가 많은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0: So in your homes, see whether you have a lot of boxes, whether it be in your dress room or in another storage room, whatnot. You have to get rid of all these boxes.
1: 네. 그래서 맥시멀리스트 집 정리할 때는 재고를 명확하게 종류를 뭐 테이프는 테이프대로, 뭐 생수는 생수대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새 화장품, 지금 뭐 기초, 색조 이런 식으로 구분을 명확하게 해드리죠.
0: So for maximalists, she would first of all categorize the items that her clients have, whether it's makeup, even within makeup, you would have like certain types of cosmetic items, and she can also categorize like tapes. All these different items go in different categories, right? So she would categorize them for the clients so that they can visualize them more clearly.
1: 그 사진 보시면 상자에 있었던 옷 같은 것을 다 걸어서 셔츠는 셔츠끼리, 바지는 바지끼리, 자켓은 재킷끼리 눈에 보이게 걸어주면 아, 맞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소비가 줄어들죠.
0: 그러게요. 뭔가 매장 같은 기분이에요.
1: 맞습니다.
0: 보니까. 네. 딱잘 정리가 된. So she organized this dress room for one of her clients. She separated the shirts, the pants, the coats, or the jackets they have. And if you're able to visualize like this after categorizing all the different types of clothes they have, you can feel how many clothes you have, and this would prevent them from buying new ones.
1: 그래서 그렇게 걸어드리면 이렇게 많았어요? 제가 바지가 이렇게 많아요? 셔츠가 이렇게 많아요? 그걸 아는 순간부터 이제 물건 사는 것이 좀 줄어들죠.
0: 그러겠네요. 있는지 몰랐던 것들도 발견하게 될것
1: 맞습니다.
0: 같고요. So they come to realize, oh, I had that many pants, I had that many clothes, and then they will stop themselves from buying new clothes, and even sometimes realize that they had something that they didn't even know before.

0: All right. Well, regardless of how much you own, I guess, are there still homes with very few things that were still disorganized, like you said earlier?
1: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미니멀리스트여도, 그러니까 물건이 별로 없는데도 맞아요. 정리가 안 된 집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2: 네, 당연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네. 사람들은 내가 물건이 많아서 정리가 안 돼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0: 네.
2: 많아서가 아니라 제자리를 못 찾아서 그래요.
0: 아.
2: 네, 주방에도 동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0: 아, so the thing about organizing is it's not that you have a lot of things that you become disorganized. Even if you don't have much things, much stuff, it's because the things have not found their place yet where they should be stored. That's why things get untidy and disorganized. And it's the same for the kitchen too.
2: 그래서 미니멀하든 맥시멀하든 네. 중요한 거는 물건의 종류가 한 곳에 있어야 돼요.
0: 똑같은 종류가 네. 딱 그곳에.
2: 그래서 네. 내가 물건을 둘 때는 어디서 무엇을 하지를 꼭 기억하셔서 그 자리를 두셔야 되는데
0: 네.
2: 보통 어디다 두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것 저거 섞어두는 거예요.
0: 아. So you have to have the same category goods in one designated place where it belongs so that you can come to find them more easily. If there's no designated space for a particular item, then you would put it here and there, and that's when things get untidy. All right. Well, even after organizing everything, though, what if someone keeps buying more of the things they love? Like, won't the house eventually fill up again? What should they do then?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도요, 대표님, 좋아하는 물건을 계속 사다 보면 뭐 집이든 어떤 공간이 다시 꽉 찰 수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2: 네, 가끔 요요 현상 일어나서
0: 네, 그러니까요.
2: 버리고 더 사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0: 네.
2: 네. 이런 습관 하나 가지시면 돼요. 내가 물건을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네. 물건이 우리 집에 있는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0: 아, so here's one thing to remember before buying something new. Think whether you have that item in your home and try to find it first before you buy a new one.
2: 분명히 있습니다.
0: And you'll realize that you actually do have it at your home.
2: 건전지가 정리하다 보면 수십 개가 나오는데
0: 아,
2: 못 찾아서 또 산 거거든요.
0: 네.
2: 그래서 뭐 가위가 없어서 또 사는데 다 있으니까 물건을 사기 전에 먼저 찾아보는 거 그 습관만 좀 한번 가져보세요.
0: 알겠습니다. So before buying something new, for example, if you need some new batteries, scissors, look around in your home. I'm sure she said she's sure you're going to find it within your home. So do that before buying something new and storing them again in some space at your home. Well, sometimes people own a lot of things because of their job too, not just for personal taste. For example, a stylist may naturally have tons of clothes and accessories. How would you organize a home like that differently from an ordinary home then?
1: 근데 물건이 많은 게 꼭 취향 때문이 아닌 경우도
2: 맞습니다.
1: 있잖아요.
2: 맞습니다.
1: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이 스타일리스트다.
2: 맞아요.
1: 네.
2: 맞아요.
1: 그러면 옷이 정말 많을 수도 있고 액세서리가 정말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집은 일반 가정과 정리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다르겠죠?
2: 네. 뭐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집에서 아. 라이브를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제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는 네. 의류나 가방, 신발이 아주 많겠죠.
0: 네. 네. So that is right. Depending on your job, whether you're a stylist or even an influencer or people who have live broadcasts, they have a lot of things, items that they receive and have. And stylists, they have a lot of clothes, of course.
2: 그래서 물건을 아주 잘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0: 네.
2: 니트를 접었을 때도 라벨이 앞으로 보이게 일반인들은 접었을 때 예쁜 게 중요한데
0: 네.
2: 스타일리스트 집에 정리할 때는 브랜드가 잘 보이거나 이 사람이 뭐 찾는 특정한 청바지가
0: 네.
2: 잘 찾을 수 있도록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찾는 거 위주로 정리합니다.
0: So for example, for stylists, you would organize their dress room differently from an ordinary home. Looking nice or looking tidy isn't important. How well or efficiently you find your items, your clothes, is more important. So when you hang a sweater, for example, you would make sure that the label is facing the front so that they can easily take a look and find the item that they need.

0: 아까 뭐 면티를 정리한다고 했을 때 걸어둘 때 그냥 면티 색깔까지만 구분을 하는데 네. 스타일리스트 집 같은 더 세분하게 디자인을 더 나눕니다. 그러게요. 짧은데 통이 넓은 거, 네. 쫄 뭐 면티 해서 더 세분화해 두면 이 사람이 빨리 찾기 그러게요.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갑니다.
1: Oh, so for ordinary homes, the dress rooms, they won't be categorized in like little detailed subcategories. Shirts will be in just shirts, like white shirts and different colored shirts, separated in that manner. But for a stylist, the shirts, they have different styles. The pants, they have different styles, right? So depending on that style and design, they would categorize it so that they can eventually find what they need more quickly. Mm. All right. Well, also, if you love golf, I guess, like if you have a hobby like golf, golf clubs start piling up. If your hobby is to go fishing, then fishing rods start piling up at home. And I guess it's the same with me, too. I have lots of like soccer boots, picnic goods, whatnot. So have you ever had people like these before? 취미 때문에 다양한 용품이 늘어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예를 네. 들면 뭐 골프에 빠지면 골프채가 늘어나기도 하고 네. 뭐 낚시를 좋아하면 낚싯대가 맞습니다. 늘어나고 저도 뭐 피크닉을 좋아해서 그리고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화든 축구공이든 뭐 피크닉 매트든 맞습니다. 다 이것저것 뒤죽박죽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취미용품 때문에 정리를 맡기셨던 고객도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어, 네. 네, 요즘 물건을 수집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레고, 피규어 뭐 네. 이런 것도 컵도 모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정리 안 된 공간을 비워내고 그 수집하는 용품을 두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1: 아, so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collect different stuff these days as a hobby, whether it be mugs, figures, or Lego even. In that case, Hee-suk would clear out one space that's not used and just dedicate that for all the things that these clients collect.
0: 무조건 그 공간이 없다고 해서 상자에 넣어서 네. 저장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아. 게 보는 즐거움이거든요.
1: 맞아요. 이렇게
0: 보고 행복한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공간을 좀 바꿔서 오. 오히려 무조건 상자에 넣고 치우는 게 아니라 네. 아, 이 사람의 취미를 더 살려주는 거죠.
1: So instead of just putting all these collected goods inside a box and putting them away, she wants to help them enjoy their hobby a lot more because the fun of it is to look at them displayed, right? So that is why she would dedicate a separate space and perhaps display all the collected goods.
0: 네. 모아드리면 되게 행복해 하시고 네. 오히려 모으면 많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네. 아 이제 조금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1: 그러게요. 그런 인식이 딱 시각화했을 때 더 네, 잘 네. 되니까. So if you visualize your goods like that, they even come to realize that, oh, I have already this many stuff. I've collected this many things. Then they would stop buying new ones because they have realized how much they have that thing in their home. All right, well, when guests are coming over, this is, I think, something that many would agree with me. We often shove everything into our drawers or closets. But once the guest leaves, of course, the mess comes right back. Why does this keep happening, no matter how often we tidy up?
2: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뭐 소파 위에 있는 옷이라든지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 다 그냥 어떤 한 공간에 다 밀어 넣잖아요.
0: 맞습니다.
2: 옷장이든 어디든. 맞습니다. 근데 손님이 가고 나면 당연히 엉망이겠죠?
0: 맞아요.
2: 왜 치워도 치워도 제자리고 이런 엉망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0: 보통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물건을 치우거든요. 아.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제자리를 찾아서 가야지 유지되는 거지 그냥 상관도 없이 아무데나 베란다로 손님 왔다고 갖다 감춰두면 다시 쓰려면 나와야 돼요.
1: 그렇죠. So it's not about shoving everything somewhere. In the corner to make sure that you can't see them. You have to find a place and organize them. If the guests go back, then you have to get those things out again because you have to use them, right? And then it will become a mess again. So finding the right place for where your things belong is really important. All right, well, have you seen homes that looked perfectly neat but were actually inconvenient to live in, perhaps?
2: 근데 실제로 겉보기에는 깔끔하게

0: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막상 물건을 쓰려면 불편했던 집도 있을까요?
1: 맞습니다. 제가 방문을 했는데 네. 너무 깨끗해요. 모델하우스처럼 네. 물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는데 네. 이분이 이야기하신 게 뭘 꺼내려고 하면

0: items that I have, it's really hard and inconvenient to find them.
1: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내가 손을 뻗어서 허리 숙이지 않고 의자 두고 올라가지 않고 바로 꺼낼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깔끔한 게 중요하니까 일단 상자에 넣어서 막 위쪽에 막 넣는 거예요. 네. 보통 냉장고 위쪽 공간에 막 두고 아, 막 맞아요. 베란다에 갖다 두고 책 읽지 않는다고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상자에 해서 베란다로 빼거든요. 네. 네.
0: 그러게요. So for example, like people, if just looking nice and tidy is important, they just shove everything inside places that you can't see. But in that case, it's really difficult and inconvenient to take the items that you need once you need to use them, right? Some people, if they don't read, but you have books that you don't want to throw away, you put them in the boxes and shove them away in your balcony where not. And that's how it happens in these sort of houses.
1: 네, 그래서 공간은 맨 위쪽과 맨 아래쪽과 내가 정면을 바라보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쪽이 저는 의자를 두고 올라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런 데는 물건을 내가 버릴 수는 없는데 네. 이사 갈 때까지 보관해야 될 물건들이 있어요. 아. 쉽게 말해서 이 아파트 사용 설명서랄지 네. 리모컨이랄지 내가 이사 갈 때 주고 가야 될 물건.
0: 네.
1: 버릴 순 없지만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는 않는 물건들을 아, 저장하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So she said it's really important to figure out the right height for where you can find your items. If you're using it every day, then it should be in a position where you can take out easily. But things that you don't use for like a year, something that you have to return once you move out, things like that, you can place on top like high drawers or high storage spaces where you have to climb up with a chair. That's an inconvenient space, right? But that's where you store all the things that you don't use too often.
2: 아, 그것도 고려를 해야겠네요.
1: 네, 네. 공간의 위치가 꼭 중요하니까 내가 자주 쓰는 거는 손을 뻗으면 바로 닿는 공간에 두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0: Okay, so it's important to think if you're using something a lot, in your everyday life, you have to have it in a reachable distance in your height so that it becomes convenient for you. All right, well, I guess moving on, we're already nearing the end of today's show, unfortunately. We do have next week though. But for crunchers who want to start organizing today, right now, what's the very first thing you'd recommend doing?
2: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대표님. 네. 오늘 정리를 오늘 당장 시작해보고 싶은 우리 크런처들에게 가장 먼저 해보면 좋을 것 하나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1: 네, 먼저 사진 찍는 거예요. 오. 내 방 찍고, 네. 내 서랍 찍고, 네. 내 가방 속 찍고.
2: 네.
1: 네, 그것만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0: Okay, so first of all, take photos of all the space you have. Take a photo of your room, like the space inside your bag even, and inside the drawer too.
2: 사진 네. 지금 네.
1: 객관화를 시키는 아~ 거거든요. 내 가방이 내가 늘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바쁘니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진을 찍어서 보면 좀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0: So for example, your bag. If you take a photo of it, you might realize things objectively. Because you use it every day, you might not realize how messy it is. But if you take a photo of it, you will come to realize things that you haven't in your everyday life. Okay, 사진 찍기. 저도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All right, well, today we learned that organizing isn't simply about throwing things away. It's about choosing what we need for the life we're living now. Can you give us a little preview of what we'll learn next week then?
2: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지 미리 네. 스포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이제 정리를 직접 내 방을, 내 집을 치워보려고 정리 순서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2: 네.
1: 또 공간별로 어떻게 정리하는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
0: All right, so next week we're going to talk about in what order you should start organizing your home. And she's going to give some pro tips on how to better organize your space. Well, that was a very, very useful sort of talk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And next week, we will look forward to the things that you have told us.
2: 다음 주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e'll sign off with our last song then. Here is Fly Too High by Yoonha.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2: 네. 같이 인사할까요?
0: 네. 네. Keep crunching!

0: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0: 영어 하이소. 여기가 말로만 듣던 진짜 사파리네.
2: Welcome to All-Star Safari World. We take our visitors into a world filled with real animals.
0: 우와, 진짜 클래스가 어마어마하네. 아, 너무 기대된다.
2: First, we'll take a safari bus around the park. Then, we'll visit all the animals one by one. Now, our first stop is the giraffe habitat. You'll be able to see countless giraffes there.
0: 우와, 우와. 버스 안에서 보니까 더 장난 아니네. 엄마야, 기린이 몇 마리고? 한 마리, 두 마리?
2: If you want to take pictures, now is the time to take as many as you like. And now, we'll head over to the wetlands. This wetland is home to a wide variety of animals. Look, you can find various animals.
0: 잠깐만, 잠깐만. 저거는 펭귄인데? 아니, 눈에 무슨 펭귄이 있지?
2: Do you have any questions? I'll be happy to answer them all.
0: Here is a safari.
2: Oh, yes.
0: But they are penguin. Penguin is cold. 그러니까 ice house, you know? 펭귄은 남극에 사는데 왜 여기 있는 why living?
2: I'm sorry. You lost me.
0: 잠깐만 잠깐만. Lost 길을 잃었어요? You lost?
2: Sorry. Your question is too long. So you lost me.
0: 어쩌노 어쩌노. 우리 그러면 길을 잃은 거예요? 이 늪지대에서 어쩌노 어쩌노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집에 가야 되는데 어쩌노 어쩌노.
3: (목소리) 오늘 배워볼 표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영어로 뭐랄 거야?
2: You lost me.
3: You lost me.
2: 보통 상대방의 설명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해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놓쳤어, 이해가 안 가 라는 의미인데요. 복잡한 설명을 듣다가 내용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또는 상대방의 논리가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워졌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도 함께 알아볼까요? I don't get it. 이해가 안 돼. I'm confused. 헷갈려. I'm lost. 하나도 모르겠어.
3: 부산 아줌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You lost me.
2: You lost me.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4: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All-Star English.
3: Booster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연휴 동안 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 보면서 금 소식에 도파민 팡팡 터졌다 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2: 네, 여러분 뭐 아시안게임이든 뭐든 지금 북이 어디서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We'll get to that, alright? But first listen. So gold medals, gold rings, gold necklaces. I mean, who doesn't love gold, right? But we might not know that much about gold, actually.
3: 그렇습니다. 이제 9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에게 금메달보다 반가운 소식은 뭔가요? 북이 오는 날? Not today.
2: No.
3: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2: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welcome to the Mon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와 특별한 게스트라고 호스트라 합니다. 네. 누구?
3: Yes, I'm Yundi.
2: 네. 자, 우리 아주 for listeners who are tuned in the whole day, mm-hmm. I'm sure you are very familiar face as well, very familiar voice.
3: 그렇습니다.
2: 네, but please, for our 우리 부스타들, that 많은 분들 다른 쇼 말고 우리 쇼만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3: 아시죠? 네. Okay, okay.
2: BFM 다른 방송들은 잘 모르겠고 얼스타만 아는 사람들
3: 역시.
2: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들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여러분, hello. My name is Yundi. I am the host for Sweet Day here on BFM. And thank you for having me today.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with Minsu and all the wonderful staff here. Thank you so much.
2: 네. 자, 우리 Yundi, welcome to the show.
3: thank you.
2: 자, 여러분, calm down. Whoa. All right. 이제 Yundi 왔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Mm-hmm. 우리 부스타들 이런 거 눈치 좀 있잖아요. Mm-hmm. 뭐 북이 어디 갔어? 북이 어디야? 걔는 왜 그렇게 거기 앉아 있어? 이런 문자. No. Let's welcome 윤지 to the
3: 감사합니다.
2: show. 네.

0: 어떡해.
1: 근데 there is a reason. Why? Yoonji is here, not Boogie.
0: You know, like these days, there has been a viral video of 네. that Bukkangi, you know? So they're having like a trilateral meeting 네. with the mayor.
1: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아주 중요한 미팅을 갔거든요. 지금 우리 부스타들과 방송보다 더 중요한 자리라고 일단 부기는 당연히 생각하고요. 저는 조금 애매했어요. 어? 방송 말고 거기로 간다고? 라고 했는데 네? 네, 부기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 부기를 지켜줘야지. You know, we have to protect Boogie at all costs, right?
0: Yeah, true.
1: 왜냐면 아마 우리 부스타분들 이 for the past, what, almost 2 weeks? 진짜 부기가 누구 할 정도 Bukkangi was all the rage, yeah, right? On social media, everywhere.
0: Everywhere.
1: Right? 네. 저희 이번 지난 추석 때도 우리 그 와이프 사촌 동생들도 뭐 가족 모임이든 뭐든 우리 Bukkangi 보러 가자.
0: 진짜?
1: 라고 했거든요.
0: Not Boogie.
1: 근데 아 이게 Boogie 있을 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I said no, I will not go see Bukkangi.
0: 오.
1: 근데 저 뭐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네, 저희 가족도 보러 갔어야 됐었는데 I said no, 이유는 안 되고요. No, I will not go see 부캉이. 네.
0: Because of your close bond, right?
1: Yes, I wanted to show that. 부기 있을 때 말을 했어야 됐었는데 네, 윤지 잘 전달해 주세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밀봉해서 네. 네, 전달하겠습니다. All right.
1: Okay. Sorry, I have to ask you. We have to get into the script, but
0: okay,
1: I have to ask
0: okay,
1: you.
0: Okay, okay.
1: 이 모자 혹시 윤지 방송 때도 쓰는 거예요?
0: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안 쓰지만 네. You know, on my way here, I didn't get to fix my makeup.
1: 네.
0: 그래서 지금 I look pretty much washed out. 그래서 약간 뭐. 지금 립도 못 바르고
1: 여러분 아시죠? 윤지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뻐요 라고 이런 문자 네, 아니야, 부탁합니다.
0: 아니야. 그런 말 전혀 없어요. Yes, so I had to put something on. So, PD님 and I went into this room. 어디 방에 저를 데리고 가주셔서 네. We found these weird hats.
1: 네네네.
0: And this was my final hat for the day.
1: She took you to the props where they don't have any meaning.
0: 아, 그래요?
1: 부장님 차라리 그 뭐지? 위그 주죠? 그 가발 예쁜 가발도 많았는데.
0: 네. But I like this. Yeah. It feels like, you know, countryside.
1: You're working the hat though.
0: 네,
1: 딱 you know, 딱 그 여름에 이제 마무리 한 딱 맞는 right? The end of summer kind of vibe
0: He
1: going on.
0: He seems soulless.
1: 어떻게 하지?
0: 걸렸다. 아, 영혼이 네. 없어요.
1: 근데 이제 yes. 윤지도 우리 윤지 DJ, 윤디 이 저희 방송 처음이고 이 스튜디오에서도 I'm sure you've been here a couple times, but like this is your first time like on air,
0: yeah,
1: right?
0: Yeah. 네. Actually, it's my second time. Filling
1: second
0: in
1: time.
0: For me soon.
1: 아 맞네요, 맞네요. What's up? You're filled in for me while I was on vacation. 네. 근데 뭐 얼마 안 돼서 그런데, thank you. Yeah, thank you for filling me in that time. 근데
0: yes.
1: 우리 부장님이 지금 direction 주고 있어요. 윤지 몸을 정면으로.
0: 아 정면으로. 아, 여기가 정면?
1: 네네네.
0: This way?
1: Okay. 네. So that camera's gonna be on.
0: 죄송해요,
1: okay.
0: 여러분.
1: Okay. 여러분, happy Monday. How was your 추석? 네, we do hope you had a great time. 네. 혹시 뭐 윤지 씨는 뭐 추석 연휴 동안 뭐 좋은 일 뭐 없었어요?
0: Well, I actually got to go on a quick getaway with my parents.
1: Oh, nice. To where?
0: To Japan. And it's been ages since I took that ship.
1: Oh.
0: Have you taken a
1: no,
0: ship
1: always
0: to
1: by
0: Japan?
1: Plane. 네, 그런 뭐지 yes. 인내심, patience가 없어요.
0: I'm sure he does, right? He's just saying it.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But yeah, anyway, it was really fun.
1: Nice. Well, speaking of Japan, if for you know our listeners who had, you know, a good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during 추석, I'm pretty sure I knew what you were watching on TV.
0: Oh yes.
1: 네, 이번 추석 때 뭐 많은 영화도 나오긴 하는데,
0: 맞아요.
1: Right? There was one live sporting event. That a lot of people were tuning in throughout the Chuseok holidays.
0: Yes,
1: 그렇죠?
0: which is Asian game.
1: 맞습니다.
0: Asian game도 봤어요.
1: 네.
0: 근데 거기 보니까 skateboard, fencing, horse riding,
1: 맞아요.
0: 야구, 핸드볼 등등 우리 선수 진짜 잘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Have you seen it?
1: 저 하이라이트 봤습니다.
0: 와!
1: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0: 오케이.
1: 네.
0: 그때 진짜 근데,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1: 맞아요. 하이라이트 보면서 옆에 저희 딸 하루가 앉아 있었거든요. 하루에 나 스케이트보드 배울까? 뭐 금메달 거기 땄잖아요. 뭐 하루 뭐 농구 배울까? 뭐 야구 배울까?
0: What did she say?
1: I don't know. She didn't care. But yes. it was definitely entertaining. I'm so glad there was something like for like the whole country to like watch and. Yeah.

0: 벗고 있을 건데 분명히 시장님이랑 미팅하면서 북이 폰으로 이렇게 벗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 화면 완전 붙어서 봤어. 진짜 이일까 말까 그러한 시츄에이션 있잖아요. I was glued to the screen.
1: I was glued to the screen.
0: 진짜 이렇게 눈, 이게 얼굴이 그냥 화면에 그냥 이렇게 그 풀 써서 그냥 because you're so close to it, right? 네. 그리고 너무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진짜 손에 땀을 쥐고 봤을 때요. I was on the edge of my seat.
1: 네. Edge of my seat.
0: 네. 아마 우리 부스타만 부스타들 마음 그럴 겁니다. 네. 아, 6시 8분 언제 되지? right? On the edge of our seats waiting yes. for the show to happen.
1: Ooh, okay.
0: 네. 여러분 have no fear. right? All star is here.
1: 아시겠죠? 잘한다.
0: All right, well, thank you.
1: Okay. 네. 오, 멋져요. Okay.
0: 우리 윤지한테 이런 박수 받다니 네, 오, 오랜만에
1: 너무
0: 듣습니다.
1: 너무 역시. 네. Okay. All star. Yes.
0: 자, 여러분, 윤지 joining us because Boogie is at a very important meeting. 자, 무슨 결과 나올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시장님이랑 북항이랑 북이 이 한 방에 같이 있으면 이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네, 부기가 못 참아서. Alright, so Yunji is yes. here instead, but we do have to carry on. It's Monday. Time for Yunji Quiz. Woo!
1: 네, 오늘 금메달부터 우리 스마트폰까지 금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We've covered a whole lot about gold today, right? 친구가 웃긴 영상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여줬을 때, 야. 저 영상 진짜 대박이야. 이럴 때 쓰는 영어 표현은 뭘까요?
0: 초이스 세 개입니다. A. That's bronze. B. That's silver. 오. Or C. That's gold.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깨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퀴즈 중에 퀴즈 맞힌 분들 중 2부의 문자 요정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와우. 참여 부탁드릴게요. Alright.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우!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 조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1: 죄송한데요.
2: 일단 우리 날씨 요정 미 윤지.
3: Hello.
2: 윤지 미 날씨 요정.
0: It's our second time.
2: 아 맞네요. 네, 네, 네. I keep forgetting you're filling 네. in for me. 네.
1: 집중 안 하시네요.
2: 아 죄송해요. 네. 근데 저의 집중보다 더 놀라운 거 네, 지금 네. 우리 요정님 머리
0: 네, 네.
2: 이렇게 볼륨 없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3: 진짜 진짜.
0: 좀 귀찮아가지고요. 네. 네, 좀 내려봤어요.
2: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르면 볼륨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0: 아무것도 안 한 거.
2: 네.
0: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 점점 이제 또 가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2: 네네네.
0: 조금 변화를 줘봤습니다.
2: 가을 타나봐.
0: 네. 날씨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연휴가 끝났습니다. 연휴가 끝났어요.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부산 날씨 오늘 보셨습니까?
3: 네. 아니요.
0: 먹구름이 꼈어요. 먹구름 자체가 아주 완전히 맑혔는데 내일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So tomorrow the low will be 19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27 degrees. 오전까지는 먹구름이 가득 찼다가 오후부터는 the dark clouds will clear up making way for bright and sunny skies.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월요일이 되면 다음 주 걸 미리 좀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제 정확하다 네? 보니까. 항상 꼼꼼하거든요.
2: 언제부터 이 습관 들었죠?
0: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next week's forecast and temperatures are going to drop even further. 더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확 떨어져요. 확. 그래서 이제
2: Sorry, I'm a fan of 네. colder seasons.
3: I could tell. 네. Yeah.
0: 가을이 본격적으로 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옷장 정리를 슬슬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믿겨지나요?
2: 아니요. 네. 좋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2: 네.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he drop in temperatures.
0: 자 그래서 오늘 English expression이 뭐냐면 clear up입니다. 이게 흐리거나 비오는 날씨가 뭐 맑게 개다, 화창해지다인데 예문으로 the dark clouds will clear up in the afternoon, so expect a sunny rest of the day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구름이 맑게 개면서 화창한 하루가 될 예정이다.
2: 네.
0: 네. 네, 한 분은 되게 반응 잘해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카이 전망대에 지금 꼭 가보셔야 부산의 하프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andard 4 Observatory.
2: 네.

0: 네.
1: 자, 우리 달진이 물어봅니다. 문자 요정 매직했나요?
2: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1: 그렇구나.
2: 네네.
1: 네, 예준이 오늘도 뭐 수고했습니다. 우리 내일 또 봬요.
2: 바이바이.
3: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1: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All Star English.

0: 소름이 BTS
1: 윤디
0: Let's go.
1: 부영마 스윗데이트로 만족할 수 없다. 부기보다 글로벌 테스터를 꿈꾸는 야망 DJ 윤디의 글로벌 성장 대환자 어드벤처 프로젝트.
0: 네,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네, 야망 DJ 윤디를 키우는 오늘 하루만 키우는 성장 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웰컴 웰컴. 네,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니에요. 윤디.
1: 오케이.
0: 여기서 매너부터 배운다.
1: 배운다.
0: 상업의 영어도 챙긴다.
1: 챙긴다.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필수.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
1: 풀 세팅.
0: 네, 올스타 엔터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오늘 윤지가 아주 훌륭한 레슨을 받는 거죠.
1: 오, exciting.
0: 영어 잘하시잖아요.
1: 어, 못해요. 못해요.
0: 오늘만 이 못한 네 청만 해주실 거예요.
1: 네. 네.
0: 아 근데 오늘 그 도전 들어가기 전에
1: 네.
0: 일단 윤지가 왔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인사하네요. 네. 아니 많은 분들 인사 안 하네. 잠깐만. 아니야, 빨리. 내가 스크롤링.
1: 아니, 지금 네. I saw like this message.
0: 네.
1: 윤지님도 한 3일만 지나면 동태눈 되실 수 있어요. 누가 또 동태눈이 됐죠?
0: What is 동태눈?
1: 동태 is like pollock.
0: Fish eyes?
1: 어, 어.
0: Why? Why would you get fish eyes here?
1: I don't know.
0: 우리 올스타에서
1: 왜
0: 동태눈이 되죠? 동태, right? 네, 이유를 알려주세요. 왜요? 왜요?
1: Okay. 두둥님, why? Let us know why.
0: 네. 근데 우리 노루님, 윤디님 반가워요, 이뻐요라고 왔고요. 우리 엔트롭 유님 모자 너무 이뻐요, 윤지님이라고 왔고요. 네. 원추님도 왔다. BFM의 한이 윤지님이라고 하네요.
1: 한이?
0: 네. 한이라고 했어요.
1: 한이?
0: 네. 일단,
1: 감사합니다.
0: It sounds like they are your sweet date listeners.
1: No, actually, they're not.
0: 아, 아니에요.
1: 네. All Star의 우리 팬분들이죠.
0: 제가 방금 읽었던 이름들 다 좀 초면인 것 같은데. 아니, 윤지 왔다고 치면 나오는 겁니까?
1: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그럴 리가요. 우리 네. 민수님을
0: 딱 하필 오늘 선임. 딱 처음으로 들어온 거죠? 네. 자, 일단 오늘 뭐 기다리세요. 네. 항상 웃어야잖아요. 네.
1: 네.
0: All right, let's get it. 오늘의 도전은 어떻게 됩니까?
1: 오늘은 무슨 증후군 민수?
0: 네.
1: 추석 연휴 끝나고 오늘 첫 출근이었잖아요. Are you okay?
0: I'm probably the same as all of our listeners.
1: Mm-hmm.
0: 네. My body is at work right now,
1: mm-hmm.
0: but my soul is still at home. In the kitchen.
1: In the kitchen.
0: In the kitchen or on the bed. 진짜 이 4일 동안. Those are the two places I was in the house.
1: In the kitchen.
0: 네.
1: 멋지다.
0: 뭐 먹는다고.
1: 아, 오케이.
0: And 설거지. 설거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0: also did the dishes. 네.
1: 멋져요, 멋져요. 네.
2: And on the bed, because 그렇게 하고 I don't know how people don't sleep right away after doing the dishes like that. 네, 이해가 안 됩니다.
1: 멋진 네. 남자.
2: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네, at home. 네. Yes. You mentioned you went to, you went abroad with your family, right? 네. 뭐 재밌었어요. Was it? Because I figured there's a lot of people also traveling to the Chuseok holidays.
1: Actually, too. There were lots of families 네. like traveling together. 근데 이제 like I secretly booked a hotel.
2: 네.
1: And there was like literally no rooms left. 그래서 네. we had to book each rooms for each person.
2: 최고다.
1: 아니요.
2: 최고예요.
1: My parents didn't know.
2: 네.
1: So I was surprised. I'm surprised.
2: 아.
1: They wanted to stay in one room together.
2: 진짜, if I can have a separate room away from... if I could have a separate Why? Room and my wife could have a separate room and my daughter no. could have a separate room. 너무 너무 행복한 딱 잠 잘 때만 나머지
1: 오케이,
2: 시간은 같이 지내고요. 네, 오늘 와이프랑 딸 방송 보고 있거든요.
1: 아, 진짜요?
2: 아, 딱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1: They're super cute. 네. 아, 진짜. 오케이.
2: 아, 근데 일단 you know, we do have to because it's an English entertainment show,
1: yes.
2: right? 지금부터 이거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영어로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1: Okay. 네. All right.
2: But let's, you know, try to picture what other people went through, right? 일단
1: yes.
2: 뭐 재밌었다. 이건 영어로 뭐라 하죠?
1: 재밌었다. It was so much fun.
2: It was so much fun. 많이 먹었어요.
1: Oh, I ate a lot.
2: 이거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음식이.
1: So good.
2: 그리고 저같이 잠 많이 잤어요.
1: Okay. I slept a lot too.
2: 네. 일단 분명히 부기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1: 아,
2: 네. 네. Okay. I did a homage to Boogie, right? probably ate a lot and slept a lot, but good day all in all, right?
1: Good day. 네. Yes.
2: 자, so after the holidays or the start of a busy week, a lot of people, you know, they sometimes they blame themselves for feeling down. 나 왜 이렇지? 나 왜 이래? Right? But honestly, listeners, it's not your fault that you're feeling down, right?
1: 맞아, 맞아.
2: It's actually the lack, it's not the lack of willpower, it's just a natural syndrome
1: 맞아.
2: We all go through, right?
1: 맞아. Do you have that syndrome? No,
2: like
1: too?
2: I said, my soul is still back at home.
1: In the kitchen.
2: 네.
1: 실제로 이제 내 증후군이 뭔지 정확히 이름만 알아도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대요. So knowing you're not alone makes you feel much better.
2: 맞습니다. And since all of us just got back from Chuseok,
1: yes.
2: You know, I'm sure a lot of you are starting the Monday off with some post-holiday syndrome. 네.
1: Including us.
2: 네. 근데 너무 좋아요. 여기 있어서, 방송하고 있어서.
1: He's soulless. 영혼을 조금 더 아니, 넣어주세요.
2: 아, 원래 이래요.
1: 아 그래요?
2: 이제 okay. 좀 오랜만에 왔잖아요. 저 원래
1: 오케이,
2: 이렇습니다.
1: 오케이. 네. 힘들어.
2: 자 지금부터 재밌는 명절 중후 중후군 중후군 중후군
1: 중후군
2: 중후군부터 체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Okay. Right? So Yunji, you two, and our listeners, if this applies to you, 나 그런데 옆에 체크 하나. 너무 됩니다. 아시겠죠?
1: 네. 네.
2: 여기에 다섯 개 중 몇 개나 해당되는지 여러분 세보세요. 자, 1번. 재밌는 명절 중후군 체크리스트. You heard your alarm Monday morning and immediately got annoyed.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어. 하잉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2번. You ate all kinds of food during the holiday, but somehow you're still craving spicy tteokbokki or ramen. 연휴 내내 많이 먹었는데도 또 매운 떡볶이나 라면이 땡긴다. Number 3. 근데 2번은 일단 I'll sip plain water. 3번. Your whole body feels sore for no reason, and your shoulders feel like there's a bear sitting on them. 이유 없이 온몸이 뻐근하고 특히 어깨에 곰 한 마리가 올라앉은 느낌이다. 이 곰 한 마리 빼고 여러분 부기가 내 어깨 위에 앉아있다고 생각합시다. 4번. You keep having negative thoughts throughout the after the holiday. 명절이 끝난 뒤에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된다. And 5번. You check the calendar for the next holiday the first thing in the morning after you get to work. 명절 끝나자마자 아침부터 다음 연휴가 언제인지 달력부터 찾아봤다.
1: 와우.
2: 자, these are the 5 재미있는 명절 중후군 체크리스트인데요.
1: Okay.
2: 자, 우리 윤지는 몇 개 몇 개 체크했어요?
1: 알렸죠.
2: 네, 계속 원고대로 하고 하려고
1: okay,
2: 하니까.
1: Okay.
2: 네.
1: Oh, I caught you.
2: 네, 감사합니다.
1: For me, I think 3 out of 5.
2: 그래요?
1: How about
2: 진짜요?
1: you?

0: 저는 난 다 왜 다들 다 다섯 개 안 찍었어요? Didn't you check all five? Listeners?
1: Well, I'm sure some of them did.
0: 네, 우리 조도님도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님?
1: 맞아, 이렇게 맞아.
0: 하는데, 저는 좀 심합니다. 네.
1: You got five?
0: 저 five예요. So, wow. mm-hmm. if you got three or more, mm-hmm. 명절 증후군에 해당된대요. Right? You do have post-holiday syndrome. 다섯 개 다 체크했으면요, mm-hmm. 이 명절 증후군 중증. Uh-huh. 중증.
1: Yes.
0: 이거 빨리 여러분 uh-huh. 현실로 돌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나 안 올래.
1: Oh, he's gonna come back to reality.
0: 나 싫어.
1: Oh, wow. Okay, these are great ones, guys, right? We have actually Danny saying 네. none of them to me.
0: 진짜요?
1: 대단하시다.
0: 대니님. 대니님. 뭐 어디서 무엇을 하는 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정도면.
1: I think the person's hard worker, right?
0: 네.
1: Yeah. So 저희가 이제 post holiday blues or syndrome 명절 증후군 빨리 극복법을 가져왔는데요. 극복하는 방법. 오늘 퇴근하고 여러분 head straight home. As soon as you clock out.
0: Oh yeah, for sure.
1: 예쁜 컵에 시원한 음료. 좋아하는 음료 뭐죠, 민수?
0: 다 좋아하는데.
1: Iced tea.
0: 아, 아이스티?
1: 오렌지 주스?
0: 이 밤에 커피는 안 되고 mm-hmm. 네 시원한 uh-huh. 바나나 맛 우유 한잔 하시겠습니다. 저는
1: 바나나 맛 우유 네. 아니면 뭐 have a cup of joe or you know cup of tea
0: 네.
1: and 내일 입으로도 미리 pull out your OOTD for the next day.
0: 벌써 귀찮은데.
1: 그리고 이번 주말에 나를 위해서 뭐 하고 놀지 하나 정해보세요. 그리고 네. 나서는요
0: Become mm-hmm. one with your couch or bed. 자, 소파나 침대와 한 몸 되기.
1: 좋죠, 네. 좋죠.
0: 바로 자라고 말이잖아요. So just relax and recharge. 네. 그냥 가자마자 바로 실천할 거예요, 저는. 네.
1: 대단하다.
0: So these are some very, I guess, very practical ways to get over the post-holiday syndrome, right? Post-holiday blues, as you can call it.
1: Yes.
0: 자, 그럼 여기에서 영어 문제 하나 나갑니다. 우리 포스터분들 함께 맞춰주세요. 부장님, 오늘 다시 그 코드로 원래 그 소리 원래 같네요. 원래 막 강아지 소리 있거든요.
1: 아, 진짜?
0: 막 하면서 막 그런 퀴즈 뭐지? 음악도 나갔는데.
1: 오케이, 오케이.
0: 네.
1: So, 오케이.
0: 자, 여러분, 퀴즈. You had a long day at work. You're exhausted. And you want to say, 나 완전 지쳤어. 네. So, 퀴즈. I'm going to give you three options. Three of these options mean 나 완전 지쳤어. But one does not. So 죄송해요. Four total options. 세 개는 나 완전 지쳤어 영어로 하는데요. 하나는 아닙니다. 네. 자, 아닌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네. 나 완전 지쳤어. 자, A. I'm beat. B. I'm dragging. C. I'm cooked. Or D. I'm thrilled. 네, 나 완전 지쳤어 뜻을 안 하는 네, 그 표현을 골라주면 됩니다. A. I'm beat B. I'm dragging C. I'm cooked or D. I'm thrilled.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자, 일단 I've been finding myself saying all three of these 표현 일어나자마자 방송 시작할 때까지
1: 진짜? All day long?
0: 아 피곤해. 아 지쳤어. 아 왜? 아 피곤해.
1: 연기도 잘한다.
0: 아니요.
1: 오케이.
0: 이제 알았어요.
1: 멀티테이너. 대단하다. 오케이.
0: 이거 살짝 이거 조금 페이크로 좀 넘어갔어요 이제.
1: 아니야, 아니야.
0: 살짝 조금 이제 좀 억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1: 아니야.
0: 처음에는 와 지금 다 먹기네라고 하는데 요즘 살짝 네. 자, can we give them a hint?
1: Oh, sure. Let's give them a hint.
0: 네. 자, 나 완전 지쳤어. 이 네 개 중에 좀 이게 이 뜻은 아니다. 힌트 주신다면요.
1: 어떻게 보통 힌트를 줄까요? 보통은?
0: 뭐 좀 연기.
1: 연기?
0: 할 수 있고. 네. What was that just now?
1: Giving them a hint.
0: 아, 이게 네. 저 뭐냐면 이 네 choice 중에 이 단어가 이 뜻을 이 뜻이거든요. 네, 우리 너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아마 이런 네. 느낌 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이제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이 반응 오면 소리로
1: 그죠?
0: 와, 막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1: When you're at the amusement park, right?
0: 맞습니다.
1: You can 네. say this.
0: 근데 어뮤징 파크에서 나 완전 지쳤어라고 하긴 하는데 네. When you're on the ride, you don't say this a lot,
1: oh,
0: right?
1: True. 네. True.
0: 일단 우리 너

0: 보니까 두둥님 맞췄습니다. 두둥님도 이 post holiday syndrome 분명히 지금 겪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도 퀴즈는 잘 맞추고 계십니다. 네, yes. 두둥님 맞습니다.
1: Congratulations.
0: 네, 우리 에일리언님도 아 너무 좋네요라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뭐가 좋아요? 좀
1: 미수다.
0: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펙트. 네. 자, 우리 카톡에 계시는 우리 안종찬님이나 우리 희수님도 다 정답 맞췄습니다. 네. 자, 나 완전 지쳤어. 이 네 개 중에 정답 아닌 것을 골라준다면요. 윤지, what is the answer?
1: The answer is I'm thrilled. Congratulations.
0: 제가 보니 좀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네, 맞아요. I'm thrilled is the answer. 네, I'm beat. Oh, I'm dragging. Or I'm cooked. 이거 when you want to express just how tired you are, 나 진짜 난 이제 안 되겠어. Right? 특히 요즘 애들이 I'm cooked를 많이 써요.
1: Oh,
0: 네, I'm cooked.
1: I'm
0: 네.
1: cooked.
0: 일단 제가 말하면 아마 사람들이 신뢰 안 가는데 여러분 제가 확인 다시 했거든요. 요즘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도 아직 I'm cooked 쓰긴 씁니다.
1: 네. 그러니까.
0: 완전 지쳤다. 완전 에너지 없다. 특히 어떡해. 나 엄마한테 오늘 완전 혼날 것 같아. I'm cooked. 이렇게 많이 써요. 네. So, that was all about the post-holiday syndrome. 명절 증후군. Right? Now, let's talk about what's called rest guilt. 네, 휴식 공포 증후군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일단 들어봤어요 이거?
1: Can I be honest?
0: 네.
1: No.
0: You could be honest, and thank you for that. I'll be honest too. 네.
1: Have you ever heard of it?
0: Rest guilt? 오늘 우리 임 작가님이 처음으로 소개해준 겁니다, 저한테. 네, but you might have been feeling this,
1: yes.
0: right? Even though you might have not put a name on it, you might have been feeling it.
1: Yes.
0: 휴식 공포 증후군은요, 영어로 rest guilt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이 죄책감이 드는 마음이 말하는데요. 네. So rest guilt is when you feel anxious or guilty for doing nothing and just relaxing, right? So, you know, when you're lying on the couch on the weekend and then suddenly you're thinking, oh, is it really okay for me to just sit here? Oh, shouldn't I be studying or working? 계속 쉬면서 이 조급함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1: So I guess sometimes we beat ourselves up, right? And 네. it takes some time to get back on track, don't you think?
0: 특히 오늘 안 온 부기도 분명히 이 휴식 공포 증후군을
1: 맞아.
0: 아마 이 최근 이 북한이 때문에 이 몇 주 동안 느꼈을 거예요. 네.
1: 무섭다.
0: 왜 원래 이때쯤 되면 누구 어디에서 연락 와서 부기 뭐 이런 행사 해주세요라고 연락이 오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라고 부기 며칠 동안 그런 분명히 특히 추석 동안 네. Like I said, a lot of people once again went to see 북항이. 근데 나는 안 갔어. 북이 보고 있지?
1: 와우.
0: 민 선배는 안 갔어.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안 갔는데.
1: Yes. So I guess there are some common signs of guilt.
0: 맞습니다.
1: 대표 증상이 있다고요?
0: 네. 자, number one. You keep thinking about things you need to do even when you're resting. 쉬는 동안에도 해야 할 일이 계속 떠오른다.
1: Check.
0: Two. You feel anxious because you feel like you're wasting time. 소파에 누워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Three, you check work messages or emails even when you're on vacation. 휴가 중에도 업무 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한다. And four, you feel restless because you think everyone else is being productive. 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 초조하다.
1: Wow.
0: 네.
1: These are all great.
0: 맞아요. 특히 4번, 이거는 이게 영어로 reverse FOMO 느낌 나는데요. FOMO가 fear of missing out이잖아요. 그거는 아 나는 일하고 있는데 모든 친구들은 다 지금 놀고 있고 뭐 여행 가 있고 하는데 이거는 reverse FOMO입니다. Right? You feel restless because everybody else is working and not you.
1: Oh 네. my gosh. How many of these apply to you?
0: Honestly? Honestly, I think maybe out of... 3 out of the 4.
1: 네. 3.
0: 저는 3번은 it doesn't really get to me. I don't really check email when I'm like, I don't have to.
1: Even if beautiful PD님's like reaching out to you?
0: 그 아까 그 형용사 뭐였어요?
1: Beautiful. 아. Beautiful.
0: 아니. 맞아요. Right? Our 부장님, very beautiful.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 들어서.
1: 그래요?
0: 네.
1: I always tell her in the bathroom.
0: I have to make sure. 한번 그 형용사 뭐였어? What was that adjective you used, right?
1: Beautiful.
0: 네.

0: 뭐 그렇게 하면 일단 messages it's really 뭐지 구별을 못 하잖아요. Because we all use 뭐 깨또 for the messages.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노래사와 use 피할 수가 없다. 네. but what about you? Out of the four?
1: Me. Three out of four.
0: You too. 어떤 거 해당 안 됐어요?
1: Number four, you feel restless because you think everyone else is being productive. I know that I'm productive on normal days.
0: 네.
1: So I give myself some more credit.
0: 그래요. 근데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4번이 제일 무서워요.
1: Why?
0: Right? Because in this line of work, 이 방송 쪽에서 일하면
1: 요즘 이거는 우리, 왜 들고 있는?
0: 이거는 계속
1: 무서워.
0: 우리 요즘 미대 PD님들 콘텐츠에 나를 안 쓰네. 왜 그렇지? 아니, 최근에는 많이 써줬어요. 최근에 많이 써줬는데 그 전에 나 유튜브 말고는 우리 다른 콘텐츠 왜 안 나오지? 막 이런 걱정도 들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살짝 조금 우리 PD님 살짝 조금 근데 바로 그 다음 연락 와서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1: 역시
0: 감사드립니다.
1: 우리 민수 All-Star 민수. 그러면 민수 휴식 공포 증후군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우리 해야 될까요?
0: 여러분 잘 들으세요. Don't treat rest as something you do only when you have free time. 네. Put it on your schedule as a thing to do, like a task, right? Make rest an official task on your to-do list.
2: 휴식도 뭐 일정표에 뭐 공식할 일로 넣으면 좋대요.
1: 좋다.
0: 네. 그렇게 하면 지키게 되잖아요. Right? 네.
1: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올스타 마치고 이제 저녁 8시 뭐 9시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우리 멍 때리기 뭐 zone out 아니면 뭐 lying on bed 그런 거 좋겠네요.
0: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른 another quiz 나갑니다.
1: That's
0: the one I was talking about.
1: Okay.
0: 자, 여러분, quiz number two. I spent the whole Chuseok break on the couch, eating chips and scrolling on my phone all day. 이거 나발은 난데?
1: 오!
0: 작가님 어떻게 알았지?
1: 자.
0: 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네. 해석. 일단 가능합니까, 여러분?
1: I spent the whole Chuseok break on the couch.
0: 네, I spent the whole Chuseok break on the couch, eating chips and scrolling on my phone all day. Right? 뭐, 그냥, 진짜. 소파에만 누워 있었고 과자만 먹고 있었고 폰만 보고 있었고 그렇죠.
1: 네.
0: So when somebody describes a situation or habit that fits you perfectly, you want to say 한국어로 와 그거 완전 나잖아. 이거 그거 완전 나잖아.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That's very I. B. That's so me. Or C. That's too my story. 네.
1: 오.
0: 좀 어색, 아주 너무 어색한 게 두 개 있어요, 여러분.
1: 약간 티를 냈어요.
0: 네, 살짝. 이렇게 줘야지. 우리 부스타분들 뭐 힌트 없이도 잘 맞춥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깨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근데 윤지 씨는 완전 이거 아니었겠다. Right? 당연히 해외로 나가면 막 뭐를 해야 되고 진짜 막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탁 스케줄 뭐 이렇게 지냈어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그래요? 조금 휴식 좀 가진 것 같아요. Did you get a lot of rest?
1: There was literally no places to go.
0: Yeah.
1: The place that I visited.
0: 언제 알 것 같아 어디 갔는지.
1: 예, 그렇죠.
0: 네.
1: Okay.
0: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았으면 민수 하루 쟁일 뭐 소파에만 누워 있었다? 폰만 보고 있었다? 과자만 먹고 있었다? 난데? Right?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 정답 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너무 자, 공감하지 말고 여러분 정답을 보내 주세요. 네. 우리 리 제이슨 님, 너도? 아, 나도.
1: 오, 예. 나도.
0: 이렇게 보냈네요. 네. So 다 완전 나잖아. 나도 똑같아. 이걸 영어로 보고 할까요? 자, 정답은요? 윤지.
1: 제가 이거. 네. Oh, sorry. Okay. That's so me.
0: 맞습니다. That's so me. 완전 나잖아. 완전 내 얘기야. 그거 딱 나잖아. 라고 말할 때 That's so me.
1: That's so me.
0: 근데 이 so에 조금 좀 이렇게 포커스를 줘야 돼. That's 그냥 That's so me. 이게 아니고 That's so me.
1: That's so
0: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1: 역시 네. 잘한다. 오케이.
0: 이렇게 계속 칭찬받으면
1: 많이 배웁니다.
0: 다음 주 부기 오면 나 지금 화날 것 같아. 부기 왜 나 칭찬 안 해 윤지처럼. 네. 자, real quick. The last syndrome we're gonna look at is called the phantom vibration syndrome. 유령 진동 증후군이라고.

0: 이거는 I guarantee you everybody felt at least once. 네.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1: Phantom of Opera가 아니라 네. Phantom Vibration Syndrome.
0: 맞습니다.
1: 이게 네. 뭘까요?
0: So, it's when you feel your phone vibrate even though it didn't.
1: We've 네. all been there, right?
0: 맞아요. 네.
1: Do you feel your phone vibration?
0: Sometimes. 진짜. 봤는데 어 분명히 문자 왔는데 and then I stop like let's say I was doing the dishes. 설거지 하고 있는데 폰 소리 났어. And then like I stop. Uh-huh. I drop it. 어 우리 부장님 연락 왔을까 봐. 다 멈추고 uh-huh. 빨리 폰 뛰어가서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1: 어.
0: 네. So that's what phantom vibration syndrome is,
1: okay.
0: right? More than 80% of smartphone users have experienced this at least once. It's not a disease, right? There's nothing wrong with your brain, uh-huh. right? It's just that it's we're used too used to getting alerts on our phones. 네. 이건 내가 스마트폰 알림에 너무 피로하고 예민해져 있다. 네, 이거 보내는 이 일종의 신호라고 합니다.
1: 맞아요. So 내가 항상 이제 대기 상태여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업무 연락이나 그쵸 우리 소셜 미디어 알림 또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we are constantly on alert,
0: 맞습니다.
1: high alert, 네. right?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어. 알림이 왔나? 네. 어 아니네? 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겠죠?
0: 여러분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I play a joke on my daughter sometimes.
1: 야?
0: 네, 우리 딸도 폰 있거든요. 진동으로 해놓는데 가끔 같이 있을 때
1: 너무 귀엽다. 조금 더 lower tone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잘한다.
0: 그러니까 폰 어디 있지? 전화 왔더라.
1: 아, 역시 역시 이런 것도 해야 되구나.
0: 하루 네. 미안해. 자 여기서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방송 중인데 강아지 데리고 나가세요. 네. 자. Question, last question. I have my phone on vibrate. It means 나 폰 진동으로 해놨어. And 나 폰이란다. 내 폰 방해 금지 모드로 해놨어. I put my phone on DND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DND 이것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초이스 세 개 나갑니다. A, do not disturb. B, do not disconnect. Or C, do not discount.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 주세요. 샵 9050 깨뚜기가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네.
1: DND. I think
0: Do you put your phone on DND?
1: Yeah, most of the time.
0: 저는 자동으로 가요.
1: 오?
0: Yeah.
1: How?
0: You could set it as automatic. So you could turn it on and off according to a certain time. 저는 밤 11시부터 아침 8시 까지 DND로 해놔요.
1: 꽤 길네.
0: I need my beauty sleep.
1: Wow. 네. He's tech savvy person. For sure.
0: 뭐 윤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1: 저는 뭐 I'm always open.
0: 어 진짜? DND 안 써요 그러면?
1: 어 저절로 켜지더라고요.
0: 아 이때쯤 yeah. 일어나야지라고 폰이 잘 알고 있네요.
1: Yes. 네. And 자, I think we have messages.
0: 어, 네네네 yes. 맞습니다. 우리 트리스마스터님이 DND는 Dungeons and Dragons 아니라 어 맞아요. 어 조금 이게 살짝 좀 저희 세대 필 나는데 저도 던전즈 드래곤즈 많이 했거든요. 네 어렸을 때 아니라 정답 맞췄습니다. 우리 지현님도 정답 맞췄고요. 네 우리 뭐 수빈여님도 닥터수님 네 정답 맞췄습니다. 네.
1: Congratulations.
0: 어 우리 너구리님은 코르티스 노래 들어봤어요라고 하는데 어 이거 코르티스 노래에도 나와요 DND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DND what is it short for? 정답은요?
1: Do not disturb.
0: 맞습니다. Do not disturb. 네. 뭐 DND라고 말할 때도 가끔 쓰고요. Text message. Oh, I didn't get your, you know, I didn't see your message last night. My phone was on DND. 이렇게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do not disturb. 방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1: 말라.
0: 네, 방해하지 말라. 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 Yes.
0: So, today as a lot of us are experiencing these post-holiday syndrome, but post-holiday blues라고 할 때도 있고요. We also heard about 그 뭐였죠? 그 phantom phone vibration.
1: Yes.
0: 네, 이것도 들어봤고 그 아까 중간에 그 중간에 이 두 번째 그 뭐였더라?
1: I'm gold. 뭐 좋다. 그죠?
0: 아니요, 그거 있잖아요.
1: rest guilt. 아,
0: rest guilt. 아. 배워봤는데. 네. 이거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We're all people. We're all human, right? 네. 다 쉬고 싶죠.
1: 맞아요.
0: 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The time is now 6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English with
4: Busan Ajime.
3: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4: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오이소 보이소
4: 영어 하이소. 여기가 말로만 듣던 진짜 사파리네.
5: Welcome to All-Star Safari World. We take our visitors into a world filled with real animals.
4: Wow, 진짜 클래스가 어마어마하네. 너무 기대된다.
5: First, we'll take a safari bus around the park. Then, we'll visit all the animals one by one. Now, our first stop is the giraffe habitat. You'll be able to see countless giraffes there.
4: 버스 안에서 보니까 더 장난 아니네. 엄마야, 기린이 몇 마리고? 한 마리, 두 마리?
5: If you want to take pictures, now is the time to take as many as you like. And now, we'll head over to the wetlands. This wetland is home to a wide variety of animals. Look, you can find various animals.
4: 잠깐만. 저거는 펭귄인데? 아니, 눈에 무슨 펭귄이 있지?
5: Do you have any questions? I'll be happy to answer them all.
4: Here is a safari.
5: Oh, yes.
4: But they are penguin. Penguin is cold. 그러니까 ice house, you know? 펭귄은 남극에 사는데 왜 여기 있는 why living?
5: I'm sorry. You lost me.
4: 잠깐만. Lost? 길을 잃었어요? You lost?
5: Sorry, your question is too long, so you lost me.
4: 어쩌노. 우리 그러면 길을 잃은 거예요? 이 늪지대에서. 어쩌노. 큰일 났어. 집에 가야 되는데. 어쩌노.
6: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영어로 뭐랄거야?
5: You lost me.
6: You lost me.
5: 보통 상대방의 설명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해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놓쳤어. 이해가 안 가. 라는 의미인데요. 복잡한 설명을 듣다가 내용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또는 상대방의 논리가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워졌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도 함께 알아볼까요? I don't get it. 이해가 안 돼. I'm confused. 헷갈려. I'm lost. 하나도 모르겠어.
6: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You lost me.
5: You lost me.
6: 내일도

0: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2: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3: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4: 맞다, 올스타.
2: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4: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4: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5: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임서연의 체격 불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That's right, we have Soyeon 씨 back here in the studio for another episode of 직역불가. 네, hello, hello.
1: Hello, hello. Hi, everyone. 잘 지냈어요?
0: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How was your 추석?
1: How was 추석? Where 네. is the 추석?
0: 맞아. Where's my 추석?
1: 아, 진짜, it's unbelievable.
0: Where's my 추석?
1: 그러니까,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네. 믿어지지 않는 거야.
0: 맞아요.
1: 내가 출근을 했다고?
0: 이번에 우리 부스타분들도 내 연휴 돌리도.
1: 그러니까요.
0: 어디 너무, 갖고 갔어, 내 연휴?
1: 어, 너무 짧았어가지고, 이번 연휴가. 네. 그쵸? 그래서 더 아쉬운 것
0: 맞죠?
1: 같아요.
0: 원래보다 더 짧았죠?
1: 더 짧았죠. 주말 빼고도 이틀밖에 없었으니까.
0: That's right.
1: 목요일, 금요일 네. 밖에 안 쉬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하지만 우리 다음 주에 또 연휴가 가득 차 있으니까.
0: 맞아요.
1: 네, 힘을 그거 내봐야겠다.
0: 또 기대하고. And for me, 추석이 오면 아 설날도 곧 오겠다라고 이 생각도 들거든요.
1: 금세죠. 맞아요. 맞아요. 네.
0: 시간 정신없이 가고 내 설날도 금방 올 테니까 여러분.
1: 맞아요. 네. 해봐야죠. 파이팅 해봐야죠.
0: That's right. 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for today's 직역불가. 어느 곡을 갖고 왔죠?
1: 오늘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이죠. Listening, okay, dictation, okay, translation까지.
0: 오케이.
1: 임소연의 직역불가.
0: 네.
1: 자, 오늘 노래는요. 이 가수의 본명 먼저 알려봐 드릴게요. 본명.
0: 아, 이거 government name이라고 하죠.
1: 아. 뭐라고 다시?
0: government name. 아. 아, 이것도 좀 슬랭이긴 해요.
1: 아, 네. 그래요?
0: 뭐 그냥 real name이라고 하긴
1: 아,
0: 하는데.
1: real name.
0: 뭐 보통 뭐 그 뭐 정부 뭐 서류 같은 거
1: 이름.
0: 법적 이름이라고 government name. 네.
1: 자, do you know David Borden?
0: David who?
1: David Borden.
0: David Borden?
1: 네.
0: 어, 누구지?
1: 자, 이 가수의 활동명은 스튜디오에서 네. 매일 분홍색 트레이닝 군복만 입고 다닌다고. 주변에서 핑크 스웨트 어디 갔냐고.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핑크 스웨트이 된 거래요.
0: 그래서 핑크 네. 스웨트예요?
1: 네네네.
0: 아, 나는 혹시 무슨 몸이 좀...
1: 핑크?
0: 아니 그거보다 네. 좀 뭐가 좀 문제가 있나
1: 왜?
0: 해서 네. 땀이 핑크 색깔로 나오니까
1: 어머나 세상에 네. 어머 딸 아빠 같다 어머 딸 아빠답다
0: 세상에 여러분 저희 오늘 좀 낭만적이야
1: 네,
0: 상태가
1: 지치셨군요.
0: 안 좋습니다
1: 네. 자 원래 이 핑크 스웨트이 가수는 아니었고요 작곡가였대요
0: songwriter
1: 이, 네,
0: right?
1: 이 정도만 해도 어떤 노래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노래 직역하면 나의 최악에서 나의 최악에게 아, 나의 최악에서 정도 되겠다 제목과는 진짜 어울리지 않는 네. 이 아주 몽글몽글하고 달달한 노래 한번 살펴볼 텐데요
0: 네.
1: 이 제목에 있는 단어로 라임도 이 가사에서 좀 주고 있고요 좀 여러 가지 맥락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네. 한번 짚어보고요 원래는 핑크스웨트이 2020년에 혼자 불렀던 곡이 원곡인데 2021년에 케일라니라는 여자 가수랑 피처링을 했어요
0: 아.
1: 그래서 혼자 부른 버전은 좀 혼자서 이렇게 좀 고백을 하는 고백송의 느낌이고
0: 네.
1: 듀엣 버전은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아주 달달한 느낌인데 여기에는 좀 가사가 좀 더 골고루 들어가 있어가지고
0: 네.
1: 오늘은 듀엣 버전

0: 번으로 살펴볼게요. 핑크 스웨트의 At My Worst 살펴보겠습니다.
1: 좋아요. So let's get it. 첫 번째 지각 불가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0: 자, 오늘도 첫 가사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Can I call you baby? 아기라고 불러도 돼요?
1: 아가야.
0: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가. 이거 이 얘기였구나. 아주 다정하게 훅 들어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연인이 돼달라. 우리 이제 연애할 때 하늘에 별도 따줄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나 대자연에 비유해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오늘 첫 번째 직역불가 구간도 자연의 힘을 살짝 빌려볼게요. 음흠. 어떤 단어가 들리는지 짧거든요. Type it out. Show me the music.
1: Cue. Stay by my side even when the world is
0: giving in. Oh. 끝났다. 밖에 못 들었죠. 어쩌신가잉.
1: 핑크 스웨츠 노래 잘하거든요.
0: 네.
1: 저도 팬이긴 한데 근데 핑크 스웨츠 같은 가수가 이게 말이 살짝 조금 더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하지? 라고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노래하는 스타일이 좀 그래요.
0: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약간 감성인 것이 아닌가?
1: 좀 그런 거. 네. 그런 거. 좀 이렇게 입에 힘을 풀어주고 말하는 그런 느낌.
0: 우리 사실 한희 형님도 노래 굉장히 이렇게 바이브 많이 실어서 맞아요, 맞아요. 부르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런 느낌처럼 들리는 거 아닐까요?
1: 근데 조금 더 릴렉스한데 좀 너무 릴렉스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 그게 핑크 스웨츠인 것 같아요.
0: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역불가 들려드렸는데 네. 아무도 응답이 없군요. 자, 여러분 들리는 대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보시면 네. 또 우리 문자 요정께서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1: 네.
0: 나는 진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잘 네.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 않는군요.
1: 좋아요. 네, 자, 그럼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 들리는 대로 타이핑 해보세요. 큐. Stay by my side even when the world
0: is giving in. 근데 진짜 이게 가사를 우리가 적어놨지만
1: 네.
0: 보면서도 잘 똑바로 그대로 들리진 않네요.
1: 그렇죠.
0: 네.
1: Yeah, I think it's a singing style. Right?
0: 자, 어떻게 불렀는지 네. 한번 민수가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1: 이게 또박또박 읽어드릴까요? 그냥 핑크 스웨트 버전으로.
0: 핑크 스웨트처럼 할 수 있어요? 읽으라고. just read it. 밖에 안 들리잖아. 네.
1: 자, Stick by my side when even when 네. the world is caving in.
0: 진짜 한 개도 밖에 안 들려. Stick 네. my side밖에 안 들렸어요.
1: Stick by my side.
0: 자, 직역을 해보면 내 옆에 붙어 있어줘. 세상이 caving in 할 때도
1: 네.
0: 이렇게 했어요.
1: 맞습니다.
0: 자, 여기서 caving은 cave 더하기 ing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1: 네.
0: 동굴 탐험? 약간 요런 느낌이죠.
1: 네.
0: 그러면은 이제 직역을 다시 한번. 그러면 세상이 동굴 탐험을 할 때도 내 옆에 있어.
1: 동굴 탐험할 때?
0: 띠딩.
1: 난 어둠이 무서운데?
0: 난 어둠이 무서워요. 트랜슬레이션 에러가 나버리겠습니다.
1: 네.
0: 자, 여기서 cave는 동굴이잖아요.
1: 네.
0: 근데 find dictionary cave in 해보면 if a ceiling, roof or other structure cave in, it breaks and pours into the space below.
1: Yeah.
0: 그러니까 와르르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1: 네.
0: So the world is caving in means 세상이 무너졌다.
1: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
0: by my side.
1: caved in 뜻이면 그 동굴이 caved in 뜻이면 이 뭐지? 그 exit가 block 돼 있잖아요.
0: 네.
1: 못 나가잖아요.
0: 그래서
1: 이 세상이 if the world is caving in on me. 진짜 내 이렇게 탈출 못 하게 하는 그런 느낌 가지면 right? 근데 그 상황에서도 stick by my side.
0: 내 옆에만 있어.
1: 아, 로맨틱하네.
0: 도망가야지.
1: 네.
0: 도망가야지.
1: 아 근데 잠깐만 이렇게
0: 빨리.
1: 이렇게
0: 찾아야지.
1: 해주겠다 말인가? 아니면 이렇게 부탁하는 말인가?
0: 아 뭐 그래줄 거지 하는 건데 혹시 부스타 would you stick by me when 해줄 수 있어?
1: 부스타분들은 when the world is caving in 당연히 저희 stick by my side 할 거죠.
0: 할 거죠, 여러분. 네. 응답 바래요.
1: 왜 말을 없어요?
0: 응답 바래요.
1: 빨리 지금 당장.
0: 쌀이 비었다는데요.
1: 네?
0: 쌀이 비었다는데요. 이거 무슨 아 side even when the world 여기를 쌀이 비운 걸로 들으셨군요.
1: 네.
0: 두둥님.
1: 그래서 stick by my side. 네. 이거
0: the caving in.
1: 네. When the, even when the world is caving in. 근데 stick by my side는요. 특히 이제 사람 많은 곳으로 이렇게 백화점 가면 뭐 제가 이렇게 딸 데리고 가면 사람들 많잖아요. 네. 아빠 이렇게 붙어 붙어 다녀 네. right stick by my side
0: 착 붙어 있는 거 네. 네. 이렇게 스티커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

0: 쓰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caved in 이거 일상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데 I caved in. I caved in. 이제 우리 저희 집에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막 놀다가 이제 둘째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네네. 네,
0: 형한테 깔려 죽을까 봐. I caved in. 이렇게 해야 돼.
1: 그건 literally caving in 이고요. 네.
0: 네. 이럴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지우지우 주님도 쌀이 계속 옆에 있긴 해야 하긴 해야죠 라고 하는데
0: 오늘은 쌀로 가나요?
1: 네, 밥 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주주님.
0: 네.
1: Alright, so 첫 번째 직약 물가 그건 한 번만 더 듣고 우리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Stick by my side if you and the world is giving in. 잘 들었습니다.
0: 네.
1: 네. 두 번째 직역불가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0: 자, 두 번째 직역불가 Am I Worth 노래 살펴보고 있고요. 노래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그리고 제목 자체는 그냥 봐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잖아요.
1: Yeah.
0: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딘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임이 또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 요거 한번 들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후렴구 그냥 그대로 통으로 들어볼 거거든요.
1: Uh-huh.
0: 그래서 아주 쉽게 들리실 겁니다. 그래도 네. 영어로 한번 써보는 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여러분 선물 드립니다.
0: Listen 아시겠죠? closely, drop the beat. I need somebody who can love me at my worst. No, I'm not perfect, but I hope you see my worth.
1: 이건 좀 길었다.
0: 길었다.
1: 네.
0: 그리고 다 알잖아.
1: 이건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0: 아, 완전
1: right? This is the chorus.
0: 그렇죠.
1: 네.
0: 자, 어떻게 듣고 계신지 오늘 열심히 듣는데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는 세 단어는 확실히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0: 세 개?
1: 왜냐면 이 구간에서 네. 타이틀이 들어가요. 제목이 들어가거든요.
0: 아, 네.
1: 네. 그 제목만 타이핑하면 여러분 선물 받을 수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아시겠죠?
0: 자, 채팅 기다려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네.
0: 음흠. I need somebody who can love me at my worst. No, I'm not perfect, but I hope you see my worth.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 I need somebody who can love me at my worst. No, I'm not perfect, but I hope you see my worth.
0: 네, 그래서 끝에 worst랑 worth랑 약간 약간 비슷하게 라임을 조금 맞췄고요.
1: 네.
0: 직역해보죠. 나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 날 사랑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 언제? Am I worst? 최악의 상황에서. 그리고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네가 좀 봐주길 원해. My worth. 그러면은 나의 어떤 가치나 나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빛나는 것들?
1: 그쵸.
0: 네, 같은 네. 것들을 네가 좀 찾아서 봐주길 바래 라는 네. 뜻인데 그래서 어렵지는 않고 엉키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걸 짚어볼 거냐면
1: 네.
0: 우리 보통 Am I worst 할 때 전치사 at은 at 6, at 7 시간이나 혹은 at home, at school처럼 장소에서 많이 쓰는데
1: 네.
0: 이렇게 상황이나 상태에서도 쓸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at 장소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최악의 장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직역 불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Am I worse? 내가 최악인 상태일 때 반대로 그러면 내가 최고인 상태일 때는 Am I best?
1: At my best.
0: 가 되겠죠. 맞아. 컨디션 네. 최고일 때. 근데 우리 뭐뭐 할 때 이렇게 하면 또 When I wa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시점상으로 이제 완전 시제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거기에는
1: 네.
0: 또 주어 동사가 꼭 붙어야 되면서 약간 일기처럼 문장으로 써지는 표현이니까
1: 네.
0: 노래나 SNS나 이런 데 쓰실 때는 Am I worst? Am I best?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저는 요즘 그런 표현도 이제 영어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ChatGPT한테 SNS 용어로 알려줘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면 그렇게 활용해보지 않으면 진짜 주어, 동사, 서술어 이런 식으로 쓰니까 너무 길어지고 루즈해지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말하면 우리 월스트 안 하고 그러면 그냥 AI로 넘어갈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0: 하지만 AI도 내가 잘 넣어야지 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1: 그래요. 그 넣는 것을 능력을 여기서 배우십시오. 아시겠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노래가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1: 네, 너무 좋죠.
0: 속속 이해돼. 우리 되게 오랜만에 직역불가에서 달달한 노래를 들어가지고
1: 맞아요.
0: 굉장히 캄다운이 되고 있어.
1: 네네네. 우리 리 제이슨님도 See my worth. 군요. Not my worst.
0: 아.
1: 군요는 누구죠? 이게 무슨 요정이에요? 군요는? 군대 요정인가? 우리 군대 요정 있어요?

0: 세상에.
1: 네. Who's 군요?
0: I'm Elf. 네?
1: 군요 누구예요?
0: 넘어가도록
1: See
0: 할게요.
1: See my worth 군요?
0: 네. Not my words. 네. 네. 그런 말은 없어요.
1: 그쵸.
0: 군요라는 건 없어요. 자, SNS 욕 너무 꿀팁이네요. 해주셨고.
1: 죄송해요.
0: 진짜로 근데 군요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진짜요?
1: 아, see my worth 군요. 이런 느낌이었구나. 나는 see my worth 군요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지적하는 줄 알았어요. See my worth 군요. 나 이거 한번 봐라 군요라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0: It's okay.
1: 네.
0: 그럴 수도 있지 뭐.
1: 두둥님이 심각하고 이렇게.
0: 그러군요.
1: 아시잖아요, 네. 저. 뭐 이거는 뭐. 서프라이징합니까
0: 여러분?
1: 여기서 쇼크 받았으면 저를 모르는 겁니다. 아, 아시겠죠?
0: 그렇습니다. 네. 자, 괜찮아요. 우리도 잘 영어를 모르니까요.
1: 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직역 불가 구간 구간 한 번 더 듣고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I need somebody who can love me at my worst. No, I'm
0: not perfect, but I hope you see my worth. 요정 일동 퀘스천 마크. 아 진짜
1: 문자 요정 나오지 마라.
0: 네.
1: 나오기만 해봐라.
0: 요정. 네. 네. 문요. 좋습니다.
1: 자, 우리 마지막 구간. 네, 어떻게 됩니까?
0: 자, 앞에서 우리 worst랑 worth 라인 맞췄다고 제가 살짝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worst는 완전 최악이고 또 worth는 약간 가치라는 부분에서 아예 상반된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핑크 스웻 이름 쓰는 거 보면 끝에 스웻 뒤에 달러 표시 이렇게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게 스웨트의 S 대신 이제 알파벳을 쓴 건데
1: right.
0: 요것도 그 이제 핑크 스웻이 작곡가였으니까 창작자들도 자기 어떤 그 가치를 좀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S 대신 이렇게 쓴 거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디 가서 쓸 때 네. 민수할 때
1: 맞아 수할 때 그 달러 사인으로
0: 소연할 때 이렇게 네. 달러 사인하고 소연 이렇게 좀 해가지고
1: 좋습니다.
0: 저희의 가치를 어필하자.
1: 네.
0: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최악의 상황 그 가치 이렇게 상반되는 메시지도 들어보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가장 마지막 소절이거든요.
1: 네.
0: 여기서 또 다른 의미의 worst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또 타이핑 해보세요. Text me what you hear. And for you girl I swear I do the worst. 끝났다.
1: 아, 화음 때문에 지금 누가 누구를 들어야 되는지.
0: 어? 아니 왜 말은 똑같이 하는데.
1: 맞죠. 네, 네.
0: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큐. And for you, girl, I
0: swear I do the worst. 네, 아 우리 여러분 지금 달러를 지금 S 대신 쓰는데 지금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신 거죠?
1: 네, 우리 부사분도 아시잖아요. 에, 에. 네, 재밌는 거 꽂히면 이제 지금, 거기에만 집중하는 에. 걸로.
0: 소연, 세이브 계속 올라오고 있어.
1: 자, 집중 여러분.
0: 지우 주주님, 갑자기 가수가 왜 두 명이 됐죠 하셨는데, 요거 오늘
1: 듀엣입니다.
0: 듀엣 버전으로 네, 준비를 했고요.
1: 네.
0: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소절에 뭐라고 하는지 민수 천천히 읽어줬어요.
1: And for you, girl.
0: 그렇게 할 거야? 나 그렇게 할 줄 알았어.
1: And for you, girl. I swear, I do the worst.
0: 그리고 너를 위해서, girl. 네. 나는 맹세할게.
1: Girl.
0: Girl. Girl. 왜 자꾸 언니 노래가? Do the worst를 할게.
1: Do the worst.
0: 최악을 하겠대요.
1: 최악을 하겠다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이상해지죠 또.
1: 네.
0: 자 제목은 Am I Worst 그리고 마무리는 또 Do the Worst 이렇게 또 라임이 한번 맞춰지는데요.
1: 네.
0: Am I Worst는 상황이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고
1: 네.
0: Do the Worst는 최악을 하겠다는 최악을 거잖아요.
1: 최악이 뭘까?
0: 진짜 네, 그 우리 팝송들 여러 개 하면서 네. 세상에 남자들 생각하니까 다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 최악을 하겠다?
0: 그런 거 아니고요.
1: 네.
0: 여기다 로맨스를 한 스푼을 뿌리면 너를 위해서 이제 뭐든지 하겠다.
1: 뭐든지
0: 거죠.
1: 하겠다 네. 그 의미죠.
0: 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현을 앞에 for you가 붙으니까 맥락상 긍정적인 메시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f for you가 없이 그냥 do the worst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0: 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1: 네.
0: 되는 건데 맥락을 봐야 하는 것까지 짚어드렸습니다.
1: 맞습니다. 근데 I swear I do the worst인데요. 네. Once again 이 핑크 스웻 노래하는 이 좀 스타일이 조금 그래서 이렇게 clearly 하게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밀크 캐러멜 님이 if you 하고 do the words 라고 들었는데
0: words로 네.
1: 근데 우리 주주님도 worst랑 words 구분하기 쉽

0: 있지 않군요. 어... 네, 이렇게 말했네요.
1: 저는 worth라고 돼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0: 네. 어, 자, 일단 발음을 구분해달라고 하는데 부장님이 자, 같이 worth.
1: worth.
0: 네, 단어. 네. word.
1: word.
0: 네, 뭐 단어들 words라고 하죠. 네. 그리고 최악 worst.
1: worst.
0: 이 끝 부분이 중요하죠. th, z, and st.
1: 그건 알겠는데 우리도 아는데 그거는 안, 그러면 저 네. 집에 갈 때 다 되긴 했는데 네. 단어와 세상 월드는 어떻게 달라요? 해봐요.
0: 다 세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1: 네.
0: 이걸 모르겠는데
1: WRD
0: 지금 뭐를 원하는 거지 지금?
1: 해봐요. 두 개를 해봐요.
0: 부장님도 지금 엄청 기대하고 들었는데 라고 하는데
1: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알아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0: 네. 야, 발음 자 다시 words worth worst.
1: word?
0: 네.
1: worth? worst. 아, 잘한다.
0: 닥쳤으면 아는데 안 들린다고요.
1: 두둥님이 핑크 스웨트 양반 발음 교정하였어.
0: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부르야지 사람들이 더 듣고 싶죠.
1: 여러분 여러분 감성 감성. 네.
0: That's right. So today 지각 불과 pink sweats Kehlani 네. at my worst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1: 네. 네.
0: 어, 너무 일단 잘 들고요.
1: 네.
0: 이해도 너무
1: 달달하네요.
0: 잘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네. 어, 주주님 강아지가 멍멍 월월월 하고 있는데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1: 아니요, 뭐 흰 거는 그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다 그런 얘기랑 같은 이야기였어요.
0: 좋습니다. 서현, well, thank you so much for today. 네.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 또 봬요.
1: See you next time. Bye bye.
0: Time for a song break. Pink Sweats and Kehlani at my worst.

0: 별어. 잠시만요, 제 것만 좀 많이 그 줌인 된 것 같아요.
1: 아니요, 원래 이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 이번만 좀 많이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0: 아, 네. 네. 그냥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부탁할게요. 네. 자, 터져요 계속 지금 화면에서. 네.
0: 자, 연휴가 끝났습니다.

0: 끝났죠. Yes. 다들 이제 또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1: 많이 먹었어요.
0: 좀 많이 먹었거든요.
1: 많이 먹습니다.
0: 어떤 거 드셨나요? 진짜 많이 먹은 것 중에서 이게 베스트였다.
1: 하나만 고르라고요?
0: 네.
1: 근데 우리 배달 음식을 많이 했어요.
0: 네.
1: 근데 홈메이드 먹긴 먹었어요. 그 우리 네네네. 저번 주 부스타분들 말했는데
0: 네네네.
1: 우리 집은 배달 음식으로 뭐지 명절 때 그걸로 하는데
0: 네네네.
1: But still one homemade food 비빔밥이었습니다.
0: 비빔밥.
1: 네.
0: 네, 죄송한데요. 네. 그 우리 닥터 수님이랑 두둥님 다시 또 시동이 걸리셨네요.
1: 네.
0: 머리 바꾸시고 얼굴이 더 커진 듯. 닥터 수님 이번 추석 보름달 못 봤는데 지금 보는 느낌이네요. 그 배달 얘기하고 있었어요. 음식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1: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0: 그러면은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조만간 썸네일에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지연님
1: 여러분 빨리 그 소원을 한번 빌세요. 네,
0: 근데요
1: 지금입니다.
0: 아 근데 이게 제일 의문인 문자가 하나 왔어요.
1: 네.
0: 우리 지연님께서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히읗 히읗 진짜 요정님 오셨네요. 안 나오길 비셨던 건가요?
1: 아니 왜냐면 we missed you last week.
0: 오!
1: 저번 주
0: 저번 주에
1: 뭐 몰랐어요?
0: 아 알고 있었죠. 아 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1: 네. 그때
0: 새로운 요정이 또 나왔으니까
1: 맞아요. 인턴 네.
0: 인턴으로
1: 그분 좀 인턴 생활 오래 좀 하더라고요.
0: 승진 시킬 생각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네네.
1: 네.
0: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1: 네. 뭐 인턴을 부르고
0: 네네.
1: 근데 올스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0: 근데 우리 올스타 분들이요.
1: 네.
0: 올스타 분들이 우리 특히 우리 두두님께서 대표적으로 쓰신 것 같은데 저번 주에 밀린 글 시작할게요.
1: 자 시작.
0: 아 끝난 거 아니었나요? 짜자자. 우선은 오늘의 1등은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은 낙지연이님이 1등 하셨는데요.
1: 아이고.
0: 근데 북이 안 나와서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1: 네. 이거는 이게 무효됩니다.
0: 무효 무효표.
1: 네.
0: 아, 무효.
1: 네.
0: 참여를 해야
1: 그쵸.
0: 인정이 된다.
1: 1만 걸고 나가면 안 돼요. 북이
0: 네.
1: 특히 북이 안 왔다고. Today. 일단 we do have to set things clear for our listeners,
0: yeah, yeah, yeah,
1: right?
0: Yeah, yeah.
1: Boogie was not here in hour number one because.
0: Because of
1: 중요한 미션이라고 해야 되나? He was on a very important mission today.
0: Yeah.
1: He 일단 closed door meeting입니다. 여러분 closed door meeting 이 표현은요.
0: 삼자 대면.
1: 그 아니요. 삼자 대면이 아니고.
0: 네.
1: Closed door.
0: 아.
1: 지금 딱 중요한 사람들만 그
0: 네네네네네네네네.
1: 미팅 방에 있고.
0: 네네네.
1: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요. Closed door meeting.
0: 그럼 민수 씨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왜 나를 안 불렀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with the mayor of Busan.
0: Right, right, right.
1: 북이
0: 아하.
1: and 북항이 이렇게 세 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네, 시장님이랑 네네. 두 마리.
0: 시장이랑 두 마리.
1: 맞잖아요.
0: 시장
1: 틀렸어요? Am I wrong? 네.
0: 아 비공개 회의래요.
1: 그렇죠.
0: 네네네. Close 네. meeting.
1: Close door meeting.
0: Close door meeting. 우리 두두님께서 우리를 버릴 만큼 중요해?
1: 그렇죠. 이거 다음 주 북이
0: 오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물어봅시다.
0: 네네네.
1: 네.
0: 그리고 이제 2등 3등까지는 발표할게요. 딸지님 데닐리님 분발하세요.
1: 네. 또 혼냈다.
0: 자 그리고 이제 북이 퀴즈가 있었는데요. 북이 퀴즈가
1: 오늘 북이 퀴즈 아니었습니다. 북이 없었잖아요.
0: 미안합니다. 그냥 퀴즈예요.
1: 뭐였죠?
0: 퀴즈
1: 아니요
0: 윤지 퀴즈
1: 윤지 퀴즈죠.
0: 네. 윤지 퀴즈.
1: So 윤지 was filling in for Boogie while he's away.
0: 이거 치울까요? 자, 오늘 뭐냐면 Your friend shows you a hilarious video. You want to say 저 영상 진짜 대박이야. Which expression sounds the most natural? 인데 A가 that's bronze, B가 that's silver, C가 that's gold거든요.
1: 네.
0: 뭘까요?
1: 정답은 that's gold.
0: 네. C, that's gold입니다. 이거 진짜 Gen Z들이 많이 써요.
1: That's gold.
0: 네.
1: 좀 옛날 표현이긴 해요.
0: 네네네.
1: 방금 Gen Z들 씁니다. 근데 좀 옛날 표현이라고.
0: 원래 돌고 도는 겁니다.
1: 네.
0: 돌고 도는 거예요.
1: 맞아요.
0: 네네. 네.
1: 뭐 좀 금이다라고 말하면 그만큼 뭐가 좋다 말이죠.
0: 요즘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써요. That's peak.
1: That's peak면 완전 이게
0: 네.
1: 피크
0: 절정이다.
1: 그, 이 정 이 그죠 절정 이
0: 그 정상 그
1: 정상이다.
0: 꼭지점.
1: 마운틴 피크 할 때 제일 네. 높은 점이잖아요. 그쵸.
0: 네.
1: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0: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2: How dare you?
0: 문자 요정의 리더.
1: 자 아직 근데 사람들이
0: 네.
1: 그 요정님 머리에 너무 꽂혀 있어서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승천이

0: 님, 요정님 네. 생머리 부럽네요라고 하네요.
1: 근데 확실히 내릴 때마다 반응이 좀 뜨겁네요.
0: 네. 네. 그리고 또 있었는데 어디 갔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자 요정님 청순하다 오늘.
1: 근데요 진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yes. 우리 민수 씨도 최근에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요.
0: 그래서 많이 칭찬 많이 왔어요.
1: 그 다시 그 하트를 저 말고 민수 씨로 해주면 안 되나요?
0: 부장님 그거 할 줄 몰라요. 저희 카메라 하트 넣을 줄 모른대요.
1: 민수 씨만
0: 그래서 항상 저 TV에 들어와 있어요. 네.
1: 아 근데 진짜 이번에 머리 얘기가 나와서 네.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지즈존은 뭐냐면 Why using only the strongest blast on your hair dryer damages your hair?
0: 어?
1: 입니다.
0: Really?
1: 왜냐면 왠지 아세요?
0: 왜요? Strongest blast, not the strongest heat?
1: Both. Blast okay. and heat.
0: 네.
1: 네네네.
0: Please explain.
1: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 텐데 여기 두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뜨거운 바람 그리고 강풍으로만 했었을 때 말리면 안 되는 두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bubble hair 현상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boiling moisture inside hair shafts 라는 뜻인데 so wet hair shafts trap about 10-15%
0: What?
1: essential internal moisture 10-15% 정도를 머금고 있다고 해요 수분을 네. 근데 이제 90도가 넘는 최고온 강풍을 쏘게 되면요
0: 네.
1: 모발 내부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요 동시에 이게 끓는데요
0: 쉽게 말하면 it dries out your hair
1: Yeah.
0: 근데 진짜 literally 수분이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You need a little moisture.
1: That's right.
0: 네.
1: So it leaves your hair permanently brittle, split, and broken.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0: 네.
1: 두 번째는요. 우리 두피도 생각을 해야 돼요.
0: Yes.
1: 모발뿐만이 아니고.
0: Scalp라고 하죠, 두피가.
1: 맞아요. So your scalp is delicate skin that reacts harshly to extreme hea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한 이 열풍이 지속적으로 두피에 닿으면 피부 여기 우리 그 두피도요 피부입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이게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비듬이 많이 생기게 되고
0: 네.
1: 탈모도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자 여러분 일단 잘 들었죠. Why should you not 네. put your hair dryer on full blast when you dry your hair?
1: 네네네.
0: 네, 이건 잘 들었는데요.
1: 네.
0: 일단 거기에 반응 없고 지금 우리 부스타분들이 우리 부장님의
1: 네.
0: 이 영상
1: 네.
0: 이 효과 돼서 이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네. 하트 마음에 안 드네요. 네. 그리고 자막이 자꾸 날라오네요. 날아오네요라고 합니다. 이거 사람들 보면서 깜짝 놀라는가 봐요.
1: 에펙트가 새로 추가됐네요.
0: 네. 우리 부장님 지금 네. 지금 재밌죠 지금 부장님 저기 뒤에서 지금 영화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이
1: 이 시간대는요 아지즈가 아니고요
0: 네.
1: 그 experimental time입니다 네. 저번에 불도 꺼졌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0: 맞습니다
1: 네네네.
0: 자 오늘의 Did you know 네, 잘 들었습니다 문자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Bye-bye.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일타 뉴스.
1: 헤일리 joining us for another episode of 일타 뉴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일타 뉴스 일타 강사 추석에 받은 홍삼 선물 세트 3호 정도 같은 존재 일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1: 3호는
0: 3호. 부담스럽지 않고 네. 실속 있고 알차고 귀엽고
1: 네. 홍삼 세트.
0: 홍삼 세트.
1: 홍삼 세트 받아보고 싶다.
0: 힘이 불끈.
1: 나도 진짜. 저는 뭐 캔 햄 오일도 이번에 안 받았어요.
0: 아. 네.
1: 진짜 그만 하나 오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0: Yeah. Not cookies.
1: But chill. Yeah. Oh, not from BFM. Just visitors that came over.
0: Sure.
1: They brought food, but I want a canned ham.
0: You want a canned ham?
1: 네. 맛있잖아요.
0: I like canned tuna.
1: Oh, 그것도 맛있죠.
0: 저는 참치파.
1: I won't say. I won't.
0: 참치.
1: 네. I have a lot. Do you have canned ham at home? I'll trade you with my canned tuna.
0: Oh, let me ask my mom. 저는 이제 또 이제 가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빌부터 사는 like the kangaroo. I'm 네. the Joey of the kangaroo.
1: 여기서 우리 so. carrot exchange 하고 있어요. 여기
0: 그렇죠,
1: 지금 on there.
0: 그렇죠. 네. 문화 가능한가요?
1: 저 그 정도까지 몰라요.
0: 풀거래하면 애누리 해주실 수 있나요?
1: 저는 그 정도 모르고 이거 아직 팔고 있어요라고 사고 싶어요라고 이렇게만 하고 바로 사요 저는. How was your Christmas holidays?
0: Oh my gosh, you guys. 제가 과자를 한 472개 정도 먹었고요. 잠을 한 33시간 정도 잔 것 같고요. That I don't really know, but then I felt really guilty because 네. I did eat a lot of snacks. 얼굴을 보면 아실 수 있지.
1: 우리 이거 일부에 배웠는데 이걸 영어로 rest guilt라고 하네.
0: Guys. Dude, 네. I felt so much rest guilt. 네. I strapped on my running shoes last night and ran 15 kilos. 그러니까 엄마가 아까 돌아오니까 네. 그럼 너는 과자를 안 먹고 안 뛰면 되었을 일을 그렇게 과자를 먹더니 그렇게 뛰고 오고
1: 완전 극 당했네요.
0: Rest guilt.
1: 완전 극혔어.
0: Rest. 네. I plead rest guilty.
1: 네. At least he did something about
0: That's
1: it.
0: That's true.
1: 저는 이거 rest guilt네. And then
0: that's
1: it.
0: You just felt guilty. I mean, at least I did my time.
1: 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So headline making news that Haley brings us every Monday evening. Let's get to story number one.
0: So are you back from the holidays? Rest guilty? Well, rested and maybe a few kilos heavy in gifts.
1: No, not me.
0: Not you. Well, like now is the time that people start selling or giving away their holiday gifts they've received, and it could be a good time for you to try to score a deal. However, you will want to make sure that you're not unwittingly breaking the law. In short, you can sell ginseng and other health supplements as long as they meet a certain criteria. 네, 명절이 지난 이번 주, 이 중고거래 플랫폼 잘 찾아보시면 득템, canned ham, canned tuna, 홍삼까지 득템 가능하실 겁니다. You can score a good deal. 하지만 홍삼 근데 캐럿에 팔아도 돼요? 비타민, 유산균 팔아도 돼요? You can, 하지만 unwittingly,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룰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1: 지금 저 검색했거든요.
0: Is that what you are
1: your phone? Carrot 앞에 뭐지? 지금 검색했는데 스탱 8호 선물 세트.
0: 8호?
1: 네.
0: 8호 큰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12개 들어있는 것도 더 싸게 팔아요.
0: 그러니까. See? I'm 이거 telling you.
1: 당장 방송 끝나고 연락해야겠다 이분들한테.
0: 아직 파시나요?
1: So, but I'm sure other than this, there's still, you know, there should be set rules on things, especially like health supplements, right? I feel like that's kind of like more, it could be 너무 정신없이 그냥 생각 없이
0: 그쵸.
1: 막 거래하고 하면 I don't think it'd be
0: 자,
1: safe,
0: 왜냐하면
1: right?
0: 저도 참 이제 고인물이 된 것이 몇 년 전에 제가 분명히 요 때 이 스튜디오도 없던 그 시절 4층에서 여러분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당땡 캐럿이나 중고시장에 팔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 아,
0: 오케이. But now you can.
1: 네.
0: Things have changed. So in 2024, the government allowed for the resale of health supplements. 건기식이라고 하죠.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But between its P2P, person to person, 개인 1대1 거래로 on a certain criteria.
1: Okay.
0: These are the conditions. Number one, it must have the label 건강기능식품, the certificate on it. 명확하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됩니다. Plus the name of the product.
1: So it's like yeah.
0: 민수홍삼, 헤일리홍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요.
1: 잘 팔리겠다.
0: And all the labels clearly there. Of course, it must be unopened. 그
1: yeah.
0: CD 그대로 부착돼 있어야 되고요. Within the expiration date, of course, and it must be a non-refrigerated item or be stored at room temperature.
1: 네.
0: Non-refrigerated or room temperature, 상온이나 실온 보관 제품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1: Okay.
0: Also, I will mention the brand name once because this is news. It's only resellable on 당근. 현재는 당근에서만 건강기능식품 판매, 거래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네.
0: One seller allowed to make 10 transactions per year. So you can't be like a business selling these on the carrot. It has to be somebody who got them as a gift. You don't want them.
1: 그쵸.
0: 몸에 또 안 받으실 수 있잖아요. 몸에 열이 많으면. That's me.
1: 맞아요. So 네. other than the only thing that matters to

0: me.
1: The Can Fam?
0: Yeah. But they're also selling, you know, health supplements on there. What about things like produce?
1: Right.
0: And meats?
1: Because you could have come back from your grandparents' home, like, yeah, full of, what is it? Is it 지금, 지금 드시냐? 무슨 시즌? Like, picked fruit, like, from their, 네, orchard. 부장가요? 네. Depends on the platform's policy. But for that carrot platform, you cannot sell produce that you grew and picked yourself. 네, 당근에서는 직접 재배하고 채취한 물건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판매를 금지하는데요.
0: 네.
1: You can give them away for free. 하지만 아, 집에 무가 너무 많다.
0: Okay.
1: 마늘이 너무 많다. 양파가, 네, 너무 많다. 그렇다면 무료 나눔은 가능합니다. On the same day you pick them.
0: 우리 엄마가 고사리 무침 너무 많이 줬어요. 라고
1: 나죠.
0: 하면 진짜 저는 완전
1: 고사리 파스타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0: 아, 배고파.
1: E-coupons and paper gift certificates, of course, may be sold and bought on the same platforms, not the regional 지역 or 온누리 gift certificates. Keep that in mind. Mm. But these gift certificates are kind of a hotbed for scams. 특히 이런 모바일이나 상품권 등이 사기 피해 당하기 쉽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해 보시고요. I like to say this. If it seems too good to be true, it's too good to be true.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0: 네.
1: 이 가격이 말이 되냐? 안 되죠.
0: I'm like the first person to be fooled by that.
1: Right?
0: 진짜.
1: And you're like, hey, 이게 말이 돼? 되겠냐고.
0: 아, 되겠지라고 바로 결제. 나는, 그쵸. 아, 원래 마트 가서 과일이나 야채 진짜 못 보는데 이 여기 캐럿 이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얼마나 더 확인 힘들겠어요. 네.
1: Maybe have your wife do it.
0: 맞아.
1: Maybe you don't do it.
0: 네.
1: 그냥 가서 픽업만 하시면 심부름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나 대신 나가서 이거 캐럿 해줄래? 맞아. 거래해줄래?
1: 저 right? 혹시 영포티님? 네. 아 네.
0: 어디 어떻게 알았어?
1: 날뛰는 말뛰님? 아 예.
0: 자, what expressions can we learn from this story?
1: Alright, 네, 요즘 이렇게 명절 선물을 되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요, 명절 테크라고 새로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자, 명절 플러스 재테크죠. But then 재테크, it's kind of a tricky word because it seems like English, but it's not.
0: Zetech.
1: What is Zetech?
0: Sounds French, actually.
1: It's Zetech.
0: Zetech.
1: 네, 재무와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일본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영어로 재테크. So what is 재테크 in real English?
0: Mm-hmm.
1: Personal finances.
0: Yeah.
1: 조금 헷갈리죠. Personal, 개인적인 finances, 재무관리라고 합니다. Or, I don't know, this makes you sound rich. I mean, for regular people, money management.
0: Right?
1: Minsu, how do you manage your money?
0: Oh, not what well. Money? What money?
1: 어떻게 돈 관리하시나요? 안 해요. But if
0: 무슨 돈요?
1: 무슨 돈, 어디, 누구? But if you're wealthy, if you're well-to-do, asset management.
0: Oh, 돈은 없네. Asset는
1: wow.
0: 있지.
1: 네. 어디? Where?
0: 일단 뭐.
1: Okay. All right. Then.
0: 자체가 asset예요, 저는.
1: Oh, oh my. 자, money 같은 경우는 뭔가 내 통장에 들어가 있는 그 cash value 돈이지만 asset. That could be your real estate. That could be your stocks, bonds, 401ks, things that I don't know. So, if you want to ask, 너 재테크 해? How do you manage your money?
0: Yeah.
1: Or how do you manage your finances?
0: That's right. So that was story number one. Thank you so much. Let's move on to story number two.
1: Speaking of managing things, did you manage to catch up on sleep? I definitely did. But is there such thing as too much sleep?
0: Yes.
1: Oh.
0: I slept for 12 hours once in college.
1: And?
0: I woke up with the fattest headache. 여러분, 너무 잘 때 머리 아플 때 있잖아요. Headache. 너무 잠 안 자면 머리 아픈데 잠 너무 자서 머리 아플 때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I feel like that's a little too much,
1: 사실
0: no?
1: 사실 저는 머리는 안 아픈데 허리가 아파요. 너무 잠에 이제 허리 그래서 좀 뒤집어주면 되긴 한데
0: like I get headaches when I sleep too much.
1: Interesting. 네. Well, yes. Ding, ding, ding. That is right. So we've been told that undersleeping is bad for your health. How about oversleeping? Well, those who slept for more than 9 hours per day had a 17% higher likelihood of death than those who slept for the optimal 7 to 8 hours.
0: Really? 네.
1: 한 연구에 따르면요, 하루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의 사망률이 적정 수면 시간인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와 비교하면 사망 위험이 17% 높았다고 합니다.
0: Okay. I mean,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slept for 9 hours,
1: right.
0: But I'm intrigued.
1: 저는 그러니까 토막토막토막해서 9시간 합쳐 자긴 했거든요.
0: 네.
1: 이번 주말에.
0: But I think they're probably looking at like,
1: right, like
0: 연속으로, mm-hmm. right?

0: hours. 7시간에서 8시간 매일 주무시는 분. That's a sweet spot. Mm-hmm. And finally, 9 hours or more. 9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눴는데요. Of these, the 7 to 8 hour group had the fewest number of people who died in the 30-year period, 10.57.
1: Out of the 3,300.
0: Out of the 3,300, well, depending on, you know, how many were in that group. Uh-huh. Under 6 hours, 10.97. 9 hours or higher, 11.27.
1: Oh.
0: 네, 물론 9시간 잤다고 사망률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9시간을 잔 사람들 중에서 이 다른 그룹보다 사망률이 높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1: 네.
0: Okay, that's just sheer numbers because people could have had underlying conditions. They uh-huh. could have had age, illness, and outside factors. So researchers using research and science and you know, expertise factor those in as well. And the risk of death for those who got 9 hours or more of sleep 1.17 times or 17% higher than those who got the recommended 7 to 8 hours. Statistically, nothing notable, no notable increase for those who slept for 6 hours or under. 네, 이렇게 단순 사망률 외에 연령이나 지방 같은 외적 요인들도 팩터한 결과 수면 시간별 위험도가 더 명확히 갈렸다고 합니다. 9시간 이상 자는 집단의 모든 원인에 인한 사망 위험이 적정 수면보다 1.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 네.
0: Here's the important conclusion. I'm not saying sleeping 9 hours will kill you. I'm not saying that. Don't come at me. But if your body needs to sleep for 9 hours or more, that could be your body telling you something might be going on. 내가 자도 자도 피곤하다.
1: 그렇죠.
0: 9시간 이상을 자야 할 정도로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그렇다면 단순히 잠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다가 결론이었습니다.
1: Well, I know what threat I'm going to use to my daughter when she starts sleeping in too much on the weekends.
0: Oh, but I mean, this is for adults, so dude, dad, God, I hated when my dad used to do this. 또 잘 안 하는 어린이는
1: 네, 이 잠을 많이 자야 분명히 합니다. 찾아가지고 하루 저, 깨우면서
0: 우리가 성장판이 열리기 위해서 잠을 자야 저는 아직 제 성장판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 지금 9시간 잠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너 지금 8시간 30분씩 자고 있거든
0: 아버지 아이고 잘해. 아버지
1: Now, any word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0: Absolutely. So, Minsoo, what kind of a sleeper are you? Are you a light sleeper or do you sleep like a log?
1: I mean, it depends. Sometimes I wake up to the slightest noise and other times...
0: 약간, 아빠 안 잔다. 아빠 아직 야구 보고 있다.
1: And then sometimes my wife would tell me like did you hear like the lightning?
0: The thunder.
1: Or the thunder,
0: and the
1: right?
0: Lightning.
1: 네. I was like, what, it rained yesterday? 그 정도 잘 때도 있어요.
0: 왜 땅이 젖어 있지? 네. All right. Two different types. What category do you fall into? 한국어로는 잠귀가 밝다라고 하죠. Then you are a light sleeper. 가볍게 잠이 든다. Light sleeper. 하지만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You sleep like a log. 통나무죠. 이렇게 뻣뻣하게 통나무처럼 잔다. So, do you sleep like a log or are you a light sleeper? 또 이 sleeper 자는 자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Do you sleep on your side? You could be a side sleeper.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잔다면 you sleep on your side. 자, 똑바로 누워서 잔다. You're a back sleeper. And finally, maybe you could be a stomach sleeper. 이게 제일 안 좋다고 해요. 엎드려서 잔다. Sleep on your stomach or a stomach sleeper.
1: 제일 많이 붓는데요. When you sleep on your stomach.
0: Yeah.
1: 네. Team back sleeper for life. 네, 근데 가끔씩 like that side, 딱 if you find the sweet spot, 너무 편해요.
0: Like in the fetal position,
1: 네네네.
0: 웅크려서.
1: 맞아요. 네, interesting. Well, thank you so much, Haley, for bringing us these stories every Monday evening for you know your segment, Utah News. Have a good rest of your Monday evening.
0: Yep, I hope you sleep like a log. 여러분의 멜라토닌 1타 강사 헤이였습니다.
1: 네, 우리 너구리님은 저는 side sleeper이라고 하네요. 네, whichever position you sleep in, sleep tight, because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show.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same place, same time. Our last track as we leave you, 박정현이 부릅니다. 잘 자요, 그대. Have a good one.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0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0: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8 o'clock.

0: of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m.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0: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an.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아 진짜 데니얼 사원은 또 늦는 거야. 이거 진짜 안 되겠네.
3: Sorry. I'm late. I'm so sorry.
2: 아니, 이봐요, 데니얼. 성인이니까 책임감 있게 좀 일찍 일어나고, 어? 좀 그렇게, 어?
3: Oh, 부장님. I'm so sorry. Traffic was really bad because it was rush hour.
2: 아니, 데니얼.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무슨 지하철이 어떻게 막힌다고 그래요?
3: Oh, I mean, the subway was packed because it was rush hour.
2: 아, 그런데 그 어제까지 하기로 했던 보고서, 그건 어디 있죠?
3: I finished it all yesterday and left it on my desk. Let me see if I can find it. I worked late last night to get it finished.
2: 어제 5시 55분부터 딱 준비하고 있다가 6시 땡 하고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나갔잖아요. 설마 아직 다 완성 안 한 거예요?
3: Oh, I'm so sorry. I can finish the report within this week. I've got a friend's birthday party tonight, a get-together with my surfing group tomorrow, and a running club gathering the day after that.
2: 아니, 진짜 이거 보자 하니까 안내를 보자기로 보는... 자, 대니얼,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다 해놓고 가세요. 알겠어요? Understand?
3: 부장님, cut me some slack, please.
2: 컷? 자르라.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막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건 안 되고.
3: Please, cut me some slack, please.
2: 어허, 참 곤란한데. No cut. 아휴, 그러면 내가 막 자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보고서는 내가 쓸게요, 오케이? 뭐 나가겠다, 잘라라 이런 말은 이제 금지, 알겠죠?
3: 부장님...
2: 오늘 배워볼 표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영어로 뭐라고요?
3: Cut me some slack.
2: Cut me some slack.
4: Slack는 느슨함, 헐렁함을 뜻하는데요. 사람이나 상황을 몰아세우지 않고 융통성 있게 봐주다, 사정을 이해해주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을 때 오늘은 좀 봐줘 라고 말하고 싶다면 Cut me some slack.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Cut me some slack.
3: Cut me some slack.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5: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6: The time is now 9 o'clock.